5월 28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오늘 첫 곡은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였고요.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6184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봉디 저 오늘 임신 테스트기로 두 줄 확인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두 줄.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네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우 이 두 줄이란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6184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이가 예쁘고 귀엽겠네요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네요.

0: 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효숙님이 친구가 빵가게를 오픈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오픈런을 해야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빵순이라 외길 인생을 살더니 대박이 났네요. 이런 얘기 들을 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감탄 가득한 와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반대로는 그렇게 나한테 큰 기대를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도 야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멘트를 듣는 게 기분은 더 좋겠죠. 저에게 영화에서 연기를 그렇게 하더니 상 받을 줄 알았어 이런 것처럼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상을 받았어요. 네. 상을 받았답니다. 네. 0711님이 봉디 어제 수상 축하드려요. 봉디짱 아내를 향한 사랑이 담긴 수상 소감도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꽃 영화상이라고요. 13회 정도 됐고요. 13년이 됐죠. 네. 우리나라에 개봉하는 모든 독립 영화가 그 들꽃 영화상의 후보예요. 네, 그 안에서 예심이 있고요. 그리고 본심까지 올라가서 투표를 한 다음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상을 주는 건데요. 독립 영화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상이에요. 어쩌면은 사실 제일 받고 싶은 상이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아, 이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트로피가 도자기예요. 여러 들꽃으로 만든 도자기인데 트로피도 예쁘지만 아 독립영화를 해서 상을 받는다라는 게 의미가 정말 컸거든요. 근데 조연상을 받게 되었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봉구레들 덕분에 받은 것 같아요. 영화는 고당도예요. 네, 넷플땡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뜨루러브 전파자잖아요. 제가 또 저희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을 네. 수상 소감으로 얘기했고요. 네. 그 수상 소감은 제가 꺼들어거리려고 제 개인 인별그램에 업로드 해 놨으니까 많이 봐 주세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제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제 기운을 모두에게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받아요. 이거 진짜 좋은 기운이에요. 싱싱한 좋은 기운 드릴게요. 얍. 얍얍얍. 숑숑숑 배달 배달 배달.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LA에서 바로 스튜디오로 왔던 슈퍼스타. 아 오늘은 컨디션이 어떨까요? 네,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 원해요.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 원해요.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 원해요.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5225님께서 20개월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평소에는 라디오 소리에 별 반응이 없는데 봉디가 배달 배달 배달 하는데 엄청 좋아하며 웃네요. 계속 들을까 했더니 처음엔 처음으로 응 해줬어요. 앞으로도 봉구레로 쭉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20개월 아이에게 저의 어떤 이 주옥 같은 멘트가 닿았네요. 네. 안녕. 배달 배달 배달 슝슝슝.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한 집 배달 배달 배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오이오님, 네, 앞으로도 봉구레로 쭉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20개월 우리 아기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맙 고맙 고맙. 네, 그만할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로라 운블라, 리틀 걸 블루.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성향이 참 다르신 분들입니다. 아빠는 점잖으시고 튀는 거 정말 싫어하는 극 내향인, 반대로 엄마는 굉장히 밝고 적극적인 극 외향인이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두 분의 대화도 아이고 아이고 화가 났으면 말을 해라 말을 해, 응? 눈에 힘만 주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고. 아 진짜 옆에서 속 터져 죽겠네. 이런 내용일 정도인데요. 너무 다른 두 분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잡히셨는데 아빠는 가기 전부터 당신 나대지 마라. 뭐? 오, 당신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나댔다고 그래? 나도 교양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걱정 마. 나도 가서 미소만 슬쩍 짓다가 올 거니까. 약속해. 진짜로 튀려고 하지 마.

엄마에게 신신 당부를 하셨는데요. 모임을 다녀오신 날 엄마는 싱글벙글 난리가 나셨고 아빠는 잔뜩 언짢으신 거예요. 자초지종을 여쭤봤더니 선물이 걸린 퀴즈 이벤트가 있었대요. 역시나 아빠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신 절대 손들지 마. 방정맞게 굴지도 말라고. 어머 방정맞다니? 어? 참나 걱정도 팔자네. 퀴즈 맞힐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 끄셔. 하지만 엄마는 선물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셨고 정답! 사회장반! 어 여기! 아이씨 나대지 말라고 했다. 아우 가만히 있으면 떡이 나와 선물이 나와. 어? 점잠 빼지 말고 당신도 빨리 얼른 손들어. 어? 사회장반! 어 저요 저! 그렇게 엄마는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방방 뛰면서 온갖 시선을 집중시키셨고 결국 퀴즈 정답을 맞춰 상품권을 득템해 오셨더라고요. 이설을 푸는 와중에도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는 부부동반 모임 없어. 어휴 선언을 하시는데 엄마는 콧방귀도 안 끼며 상품권을 흔들며 혼자 댄스 파티를 벌이시는데 너무 웃겼네요. 원래 부부는 이렇게나 다른 존재인 건가요? 저희 부모님만 이러세요? 오늘 사연의 제목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로또 부부.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G.O.D. 반대가 끌리는 이유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혜진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경진님이 우리 부모님도 진짜 살나요. 저희 아빠는 하루 한 끼 드시고 저희 엄마는 세 끼에 간식에 커피까지 드셔요. 아마 그렇게 다른 지점이 서로를 이끌어서 부부가 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혜진님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는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FM.
1: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엑셀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싱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3101님께서 봉디 얇은 여름 긴바지를 사러 옷가게에 갔는데요. 9부 바지가 조금 길어서 7부 바지를 입었는데 7부 길이가 저에게는 딱 맞는 9부네요. 이럴 때 현타 왔다고 하는 거 맞죠? 결국 바지는 사왔는데 남편이 놀리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옷가게가 잘못을 했네요. 네, 아니 왜 7부 길이의 바지를 만들었는데 사마나 공화님에게 9부 바지처럼 맞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애초에 디자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마나 공화님이 아니라 그 옷가게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옷가게 그 브랜드가 현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량이다. 네, 그 바지는 불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708님. 그동안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요. 어제 시험장에 함께 가는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도 늦어지고 심한 교통 체증까지 겹쳐서 결국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하, TV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난 아주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 힘을 내볼게요. 그리고 친구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 조만간 밥 먹자. 이소라 신청곡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0708님께서 화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나 친구를 더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음 기회가 또 있을 테니 힘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저도 그렇고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08님 너무 고맙고요. 신청곡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당신의 삶 한 귀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노래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선정님이 봉디 도와주세요. 5년 전에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이 요즘 8천 코스피를 찍으며 수익을 좀 냈어요. 근데 남편은 모르는 비상금으로 한 거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려요, 봉디.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5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살 때 5년 전에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인데, 네. 계속 그동안 주식을 해왔을까요? 잠깐 잊고 지내시다가 이제 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코스피가 오르니까 그러신 거여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시면, 여보, 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짝 해봤는데 수익이 괜찮네? 그냥 이 정도만. 근데 막 5년 전에 무언가 속였고 이런 히스토리는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그리고 수익을 냈다라면 어떤 얘기를 하셔도 남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안경화님이 겨울 동안 차분했던 제 곱슬머리가 요 며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네요.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인 것 같아요. 드라이기로 아무리 펴봐도 뒤돌아서면 다시 꼬불거리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용실부터 예약해야겠어요. 아, 경화님, 제가 어느 정도 곱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반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특히 비가 오면은 좀 요동이 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직모인 분들은 이런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경화님을 100%까지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약간 머리가 곱슬인 분들은 습도가 높아지면 진짜 큰일이긴 해요. 최은주님이 요즘 남편이 회식이 잦은데요. 어제는 학원 간 아들 픽업하려고 주차장 갔더니 얼마나 급했으면 차만 주차해놓고 회식을 갔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니 1인분 회가 문 앞에 딱 배달되어서 있는 거 있죠. 제가 회를 좋아하니 언젠가부터 회식 갈 때 회를 배달시켜놓고 가더라고요. 이러니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남편분께서 정말 스윗하시네요. 네, 왜냐면 회식이 일 때문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다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 명이, 나의 파트너가. 그게 조금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작은 선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분이 되게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667님께서 사형제 맘, 13년 동안 육아만 하다가 출근한 지 한 달 차예요. 일하고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하느라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요즘이 즐겁습니다. 우리 집 다섯 남자 사랑해? 라고 물음표를.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우리 집 다섯 남자 사랑해? 하고 느낌표로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아직 물음표인 거 저는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합니다. 문혜진님께서 아침에 분명 오늘 비 온다 우산 챙겨 했는데 우리 딸 제 말을 뒤로 한 채 멋지게 등교했어요. 지금쯤 비 맞으며 후회하고 있겠죠? 걱정은 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싶네요. 변수는 그런 거예요.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절에 우리들은 비 정도는 뭐 맞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약간

0: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비 맞는 나를 보면서 뭔가 나에게 같이 젖어드는 거죠. 좀 괜찮은데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나를 보니까 좀 있어 보인다.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누군가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혜진님 생각처럼 아 후회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사춘기거든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정수기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조규찬의 추억 넘버 1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멍젤?
5: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6: 잘 만들었다, 멍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9년에 불시착한 태교,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른다는 말에 겁이 난 태교는 친구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야, 나랑 교무실 같이 가주면 안 돼? 태교야, 걱정 마. 우린 최강의 콤비니까 뭐든 어디든 함께 해야지. 하, 역시 사나이 의리. 진짜 너만 믿는다. 교무실에 도착한 둘을 보고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다. 너네는 왜 맨날 붙어다녀? 브루노냐? 뭐야 그 브루노? 그 누구냐? 뭐 아무튼 걔네야? 아니다. 차라리 잘됐다. 너네 같이 선생님 좀 도와주라. 으아 야, 너 어디가? 친구에게 버림받은 태규는 그날 야자 시간까지 혼자 선생님을 도와야 했다. 여기서 문제. 99년도에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한국이 보인다에서 브루노와 콤비로 다녔던 중국 출신 방송인이죠. 원조 외국인 연예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전...

브루노 마스 저스트 더 웨이 유어 듣고 왔고요. 네, 외국인 둘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던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뭐 황금 시간대 방영하거나 그랬던 프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브루노 그리고 정답은 보챙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방규경님, 보챙. 남편이 자꾸 보챙. 왜요? 어떻게 보채요? 유경님. 네. 뭐 해달라고 보채시나요? 네. 7307님. 보챙이요. 브루노와 보챙을 알면 최소한 87년생 정도는 됩니다. 봉디는 당연히 알 듯? 저는 이제 이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 뭐 제작진이 자료를 줘요. 그래서 알아요. 네. 저는 보챙은 무슨 약간 뭐 약간 포장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2854님 보챙. 오늘 회사 부서원들끼리 소풍 가고 있는데 차 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나 이런 거 못 견디는 스타일인데 어우, 뭐 이렇게 단체로 어디 이동하는데 조용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오다

0: 답자예요. 김지현님, 보노보노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 이게 약간 무슨 보노보노 캐릭터의 뭐 약간 그런 대사인가요? 네. 홍준아님, 보살. 제 친구 별명이 보살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보미님, 쾌지나 챙챙나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다이땡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브루노와 보챙을 잇는 최강 콤비 케미를 보여드릴게요. 네, 개그맨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 하도록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나는 뭐만 했다면 상 받는 남자.
1: 나는 뭐만 한다 하면 릴스 찍는 남자.
0: 나는 아내와의 시간이 제일 행복한 남자.
1: 나는 아내가 여행 간 시간을 제일 즐기는 남자.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빈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0: 네,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0: 근데 하빈 씨 와이프가 혼자 여행을 떠나셨더라고요. 네, 어떤 유부남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빈 씨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저는 와이프가 여행 갔을 때 너무 잘 즐겼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네.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0: 몇 박으로 가셨죠, 와이프가?
1: 와이프가 그때 3박 4일로 갔다 왔어요.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일 동안 잠을 주무시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1: 진짜 네. 군대 가면 첫 휴가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 나가거든요. 네. 그때 잠을 안 자요. 네. 그 마인드로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화장실 너무 안 가서 그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네, 변비로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1: 변비가 있고 네. 제가 지금 이 새로 이사 온 신혼집에 네. 온전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네. 10일이 안 돼요.
0: 신혼집이니까요. 네. 아니 신혼집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저도 오로지 좀 진짜 혼자 이 집을 혼자 느끼는 시간을 좀 느끼고 싶은데 와이프가 네. 너무 집순이어서 네.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하고 진짜 이번 3박 4일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모소희님께서 하빈님 고양이 티 칠복이에요. 이렇게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하빈 씨가 굉장히 예쁜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티셔츠가 뭐죠?
1: 칠복이가 한 두 달, 한 달 전이죠. 돌잔치를 했을 때 저희가 네. 기념 티셔츠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0: 이게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1: 네 선물용으로 드리려고 만든 제작한 티셔츠고요. 너무 귀엽게 잘 나와서 한번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하긴 여태까지 만든 티셔츠 중에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1: 귀엽나요?
0: 네.
1: 너무 저도 너무 잘 나와서 팔까 하다가. 네. 그래도 의미를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뜨자 해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0: 그러시군요. 근데 어떻게 하빈 씨 여름 휴가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1: 저희가 아직 계획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여행을 저희가 둘 다 여행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0: 맞아 이제 반려동물이 있거나 그러면 맞아요. 사실 여행을 가는 게 쉽지 않아서
1: 뭐 챙겨둔 것도 좀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럴 바에 아예 따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제주도로 갔다 왔고 와이프가 일본을 갔다 온 건데 와이프가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0: 어떤 얘기를?
1: 오빠랑 같이 한번 오키나와 한번 가보고 싶다.
0: 오키나와 좋죠.
1: 오키나와나 아니면 도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0: 네.
1: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획 짠 건 없습니다.
0: 그리고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하빈 씨가 프로포즈 비하인드 썰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게 왜 핫한가 봤더니 프로포즈는 하빈 씨가 하고 계산은 와이프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죠?
1: 제가 이 썰을 안 풀었나요? 와이프가 그래도 프로포즈를 해야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티땡 티파땡 거기 가가지고 제가 네. 와이프가 받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세요 하고 결제를 했는데 제게 한도 초과가 뜬 거예요.
0: 아 프로포즈인데요?
1: 네. 그래서 와이프가 결제를 하고 그래도 네. 다행히도 제가 계좌이체 바로 해줬습니다.
0: 그래도 이거는 계좌이체를 해줬긴 했지만 한번 그렇게 변화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원래 프로포즈는 직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 그것도 원래 또 변화구 두 번 들어간 게 네. 그걸 몰래 사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때 줬습니다.
0: 변화구 플러스 폭투네요. 알죠? 변화구 던졌는데 너무 휘어서
1: 포수가 못 잡아서 폭투가
0: 됐죠. 거의 그 수준이네요. 네,
1: 정말 최악이고. 네. 근데 저는 좀 낭만 있다 생각하거든요.
0: 우리만의 낭만이죠.
1: 방식,
0: 그
1: 우리만의
0: 낭만.
1: 좀 귀엽게 풀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웃기게.
0: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1: 이게 프로포즈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이슈가 되거나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몇 백만이 나오고 한 것도 좀
0: 나는 하빈 씨 이런 점이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이제 SNS를 하기도 하고
1: 네네네.
0: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걸 조회수에
1: 다 콘텐츠예요.
0: 네.
1: 인생은 콘텐츠예요.
0: 그러니까 인생이 트루먼 쇼인 거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 할까? 진짜 요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실 개인이 콘텐츠인 그런 시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프로포즈 정말 그 망한 프로포즈조차도 콘텐츠화해서 수익을 얻는다.
1: 다 지나가 보면 다 인생의 서사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0: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저랑 뭐 동생이긴 하지만 이런 건 제가 정말 배웁니다.
1: 배워야 돼요.
0: 이 부분은 어떻게

0: 그 아내분하고 동의는 되신 거죠?
1: 동의가 어떤 거죠?
0: 뭐 이렇게 뭐 본인과의 추억을 굉장히 개인적인 추억일 수도 있잖아요. 부부의 추억을
1: 파리로 이용되는 거예요?
0: 부부의 추억을 이렇게 뭔가 판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1: 와이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내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 걸 알아서 받아들였습니다.
0: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지독한 사람이구나. 아 정말 지독하네요.
1: 네, 와이프는 더 재밌는 걸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네. 더 이런 걸 아예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0: 안 쓰나요?
1: 네, 더 좋아요.
0: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맞네요.
1: 너무 잘 맞아요.
0: 네. 하빈 씨 이제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름이 온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네. 엊그제부터 너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0: 뭐가요?
1: 지금 더위가.
0: 더위가 확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1: 더워졌다. 확 더워져가지고 네. 아 여름이 왔구나 네. 생각 들었습니다. 자면서도 이제 슬슬 땀이 나더라고요.
0: 근데 지금 비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 오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1: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엊그제 신청할 때만 해도 해가 쨍쨍하고 너무 더워서 그랬는데 오늘 비가.
0: 그리고 기온이 꽤나 지금 하락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는데 저도, 노래는 다시 여기 바닷가인가요?
1: 저도 사실 오늘 네. 바람막이 하나 입고 올라 했어요.
0: 추웠어.
1: 근데 제가 오늘 신청한 곡이 여름 관련돼서 제가 춥지만은 반팔들이 그냥 꾸역꾸역 입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하빈 씨 팔뚝에 약간 닭살이 돋았거든요.
1: 좀
0: 지금.
1: 추워요 진짜.
0: 어쨌든 이제 올 거니까요.
1: 맞습니다.
0: 여러분.
1: 이제 곧입니다. 곧.
0: 네 곧이니까요. 네 하빈 씨의 추천곡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올게요. Yeah.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0: 노래 듣고 왔고요. 비공감 댓글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4392님 사연입니다. 팀장님께서 요즘 뭘 보시는 건지 자꾸 신조어를 쓰십니다. 며칠 전에 마케팅 디자인 시안을 보고 이야 이거 요즘 말로 너무 밤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조어 하고 반응했는데 이게 화근일까요? 영크크 영크크 완전 디토해 하면서 저도 모르는 신조어를 남발하십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 걸까요?
0: 하빈 씨도 신조어 많이 쓰시죠? 쇼폼의 왕자잖아요.
1: 아 왕자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신조어를 이렇게 너무 쓰려고 하면은 제가 또 뭐 너무 좀 올드한 느낌 날까봐
0: 오히려 이게 그죠?
1: 네 너무 또 막 쓰려고 하면 또 이거 또 올드한 느낌 나더라고요.
0: 이 사연에 나온 밤티 영크크 완전 디토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나요?
1: 저 밤티는 알고 있는데 영크크랑 디토에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0: 저 밤티랑 영크크는 알아요. 영크크는 이거는 이제 코러시스 노래 가사인 것 같고요. 디토에는 모르겠어요.
1: 디토? 디톡스 말하는 건가?
0: 영크크는 뜻이 있나요? 그냥 뭐 영크크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어린 사람들 웃으면 영크크 이러는 건가?
0: 몰라요.
1: 크크크 같은가?
0: 이게 가사라는 건 알아요. 아 밤티는 묘하게 촌스럽고 별로다. 영크크는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 완전 디테일에는 완전 나도 그래.
1: 아 이게 너무
0: 그냥 갖다
1: 어려운데.
0: 붙이는 거군요.
1: 너무 이상한데 이거.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신조어 같은 거 있을까요?
1: 최근에 알게 된 건 이제 야르가 너무 좋은 유행어죠.
0: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1: 그냥 이것도 그냥 다 누구나 쓰니까 저도 모르게 알게 되고
0: 이게 사실 원조가 누군지 아신가요?
1: 누구예요?
0: 모르죠. 누구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대중매체에 사용한 분.
1: 누구죠?
0: 접니다.
1: 예?
0: 네, 제가 아역 배우일 때 바람난 가족이라는 작품에서 네. 야르라는 대사를 애드립으로 네, 아역 배우 할 때 네. 아,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요? 아 진짜 이거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0: 네, 아역 배우 할 때 이게 촬영을 2002년에 했으니까요.
1: 네.
0: 네.
1: 아 이거는 빨리 쇼폼으로 올리셔야 돼요.
0: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야르가 갑자기 나오길래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그런 거 좀 많아요. 생각보다
1: 아 이거는 빨리 지금 네.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0: 아 그런가요?
1: 공식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네. 내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가볍고 등록하셔야 돼요 이거는
0: 그리고 이제 뭐 한때 이제 다른 배우분이 이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살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1: 그렇죠 명언이죠
0: 예 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2015년에 16년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티를 내셔서 하셔야 돼요.
0: 아 근데 이런 건 이제 저는 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성품이 또 약간 선비 스타일이라
1: 뭐 너무 대놓고 하는 건 안 좋아하니까.
0: 네네. 근데 어쨌든 이 말도 제가 자랑을 조금 보태서 하자면 제가 방송 매체에서는 최초로 했다.
1: 아
0: 예.
1: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 또 아침 봉
0: 아이 그럼
1: 봉그레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0: 예. 그 제가 최초로 한 거예요. 네. 10여 년 전에 거의. 네.
1: 조원영님이 2002년에 아역 배우셨다고요? 야르.
0: 아 그럼요. 아역 배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바람난 가족 못 봤잖아요.
1: 바람난
0: 가족이... 아역 때 찍은 거라.
1: 아, 바람난 가족이 그게 내용이 그게 아역이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0: 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아, 그때 막 진짜요. 알죠. 아역 배우니까 나 나오는 것만 시나리오 해서 주고 그게 어쨌든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니까. 네. 저 그렇게 찍었어요 그 영화.
1: 3972님은 최초병 야르.
0: 아니 근데 이거는 짓고 나와 최초병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진짜 실제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병이라는 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우기는 거.
1: 그렇죠 우기는 거죠.
0: 근데 아니에요 진짜.
1: 팩트니까 이거는.
0: 왜냐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 야르도 한번...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살림은 같이 하는 거다도 그렇고.
1: 아 이건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이거는.
0: 네 이거는 다 있습니다. 네 야르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릴 때 동네에서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썼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바람난 가족의 배우로 출연했는데 제가 나오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제비댁을. 그래서 감독님이 뭔가 약간 시나리오에서는 끼야호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환호성을 지른다? 근데 뭐 다른 게 없냐 그래서 내가 동네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다 했더니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죠. 네. 성현미님이 봉디는 야르 아니고 야해. 이것도 사실이긴 하죠. 네. 아 진짜 이거는 아 보여줄 수도 없고. 네. 4부에서도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여러분은 특별한 순간에 세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케네기 멜런대 졸업식에서 엔비디아 CEO 제슨 황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와 더 큰 기회를 손에 쥔 세대는 없었다면서 AI 시대를 맞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는데요. 다만 기술을 다루는 개인의 경쟁력에 대해선 냉정한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가능성은 적지만 AI를 여러분보다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AI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을 잃게 될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 1687님 사연입니다. 아내하고 냉면을 먹으러 가면 주로 저는 물냉면, 아내는 비냉을 주문해서 먹는데요. 아내는 왜

0: 제 물냉면이 맛있게 보인다고 바꿔 먹자고 할까요? 처음부터 물냉면을 시켜 먹지. 너무 공감이 안 가네요.
1: 이런 분들이 있죠. 짬뽕, 짜장면, 제육, 뚝불, 돈가스 혹은 생선가스 뭐 이렇게 등등 남의 게 더 맛있게 보여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빈 씨 어떠세요?
0: 아 저는 제 와이프랑 먹으면은 무조건 짬뽕을 제가 짬뽕을 시키면 와이프는 간짜장을 시킵니다. 무조건 와이프가 또 간짜장을 고르면 무조건 짬뽕을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남아요 와이프께.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제가 둘 다 먹어야 되니까 똑같은 걸 안 시키고 다른 걸 일부러 시킵니다.
1: 저도 뭐 냉면 먹으러 가면은 특별 막 이게 나는 진짜 냉면을 먹고 싶어 물냉면을 먹고 싶어 이런 게 아니면은 물냉 비빔 하나 이렇게 시켜서 나눠 먹긴 하거든요.
0: 네네. 네. 근데 근데 저는 같이 뭐 한 입씩 바꿔 먹는 건 오케이인데 아예 바꿔달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1: 아내분이.
0: 네. 바꿔달라는 건 굳이 자기의 메뉴를 번복하는 거잖아요.
1: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1687님 네네네네.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하빈 씨는 물냉면을 시켰고 네네네. 아내분은 비빔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한 입은 먹었는데 물냉면이 너무 맛있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하빈 씨는
0: 저는 안 바꿔줍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저는 바꿔줘요. 저는 왜냐하면 다 내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0: 또 저만 쓰레기 됐나요?
1: 아니요. 그냥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나는 네네네. 그냥 나랑 결혼한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면 저는 다 해줘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뭐 한 입만 주고 내가 다 먹을 거야. 나는 한 입밖에 안 줄 거야. 아닌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빈 씨가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0: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좀 다 내줬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좀 듬직한 스타일이어서.
1: 아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0: 뭔 얘기죠?
1: 네, 지금 신혼집 또 다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노트북 정산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아내분 통장으로
0: 저 그거 다 저
1: 네 그런
0: 차랑 이런 거 다 지금 네. 돼 있는데 지금은 월세여서 제 명이고 나중에 진짜 사게 되면 자기 명의로 할 거라고 아예 단둘이를 치더라고.
1: 저는 이런 말씀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증서가 아내에게 있어요.
0: 아
1: 네.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처럼 그런 얘기예요. 아내가 도망가잖아요. 끝이에요. 저는 끝이에요 진짜 하빈 씨.
0: 대단하시다 네. 진짜. 저는 공동 명의를 제안을 했는데
1: 네. 거절했나요?
0: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랑 공동 명의 어때요? 그러니까 아 오빠 그거 귀찮고 그 번거롭고 그냥 내가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공동 명의 바로
0: 차단당했습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차도 와이프 명이고.
1: 아 그렇군요.
0: 쉽지 않습니다.
1: 네 이선희님께서 원래 남의 것이 더 맛있어 보이는 마법.
0: 그건 맞긴 맞아요. 맛있어 보이긴 해요.
1: 근데 뭐 바꿔달라는 것까진 그렇긴 하지만 뭐 커플이 뭐 먹으러 가면 이렇게 사실 하나하나 시키긴 하는데요. 그죠?
0: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가운데로 모아도 같이 먹잖아요.
1: 그죠?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0: 전 미애님은 그냥 새로 물냉면 하나 시켜줘요. 그리고 남으면 다 내 거.
1: 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0: 하나 더 시켜.
1: 물냉을 각자 시키고 비빔 먹고 싶잖아. 비빔을 반찬처럼
0: 맞아.
1: 가운데 놓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근데 비냉은 또 이런 매력이 있었잖아요. 비냉을 먹다가 육수를 부으면 물냉이 되잖아요. 또
1: 아 그런 냉면집이 있긴 하죠.
0: 네네네.
1: 아니면 근데 사실은 그런 냉면집이 있기도 한데 약간 진짜 평양 냉면은 비냉이랑 물냉이 완전히
0: 아예 다르죠.
1: 분류돼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봉디님 말대로 물냉 시키고 비냉을 반찬으로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이제 제육 뚝불보다는 제육에는 사실은 제일 좋은 조합은 순두부찌개 아닌가요?
0: 완벽하죠.
1: 거기에 뭐 하나 추가한다면 이제 계란말이 정도.
0: 완벽하죠. 네. 최근에 제가 와이프랑 완벽한 A코스를 찾았습니다. 제육, 순두부, 고등어 구이를. 이렇게 세 개를 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1: 그것도 좋고요. 제육, 순두부, 돈가스.
0: 우와.
1: 와.
0: 아, 그거는 진짜 남자들 그냥 진짜 미치죠.
1: 미쳐. 진짜 이건 미치죠. 완전. 이건 완전 끝.
0: 네. 고등어를 고른 거는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단발의 건강식으로 먹자 해서 고등어를 골랐던 거였거든요.
1: 그 앞에 두 개는 뭐예요? 물타기인가요?
0: 아, 그냥 기본.
1: 그것도 너무 건강 물타기인데요.
0: 기본 찬들이고 고등어가 들어오면 완전 그냥 이거는 거의
1: 등푸른색에서
0: 사찰 음식이죠 이거는. 사찰 음식. 완전 건강식.
1: 아주 신박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넬리 딜레마.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코미디언 소아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최양순님 사연입니다. 회사에 간식으로 비스킷이나 과자를 챙겨가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이 A4 용지를 내미세요. 좀 덜어달라고요. 왜 저럴까요? 과장님과 나눠먹기 너무너무 싫은데 혼자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0: 이분은 안 뺏기는 방법이 아니고 혼자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뭐가 있을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봉글애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냥 혼자 먹을 수 있는 간식.
1: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서 써먹었던 간식 방법입니다. 건빵을 좀 몰래 먹을 수 있습니다.
0: 근데 그 봉지가 있잖아 어쨌든.
1: 봉지를 일단 열어놓고 그것들을.
0: 그 열어놓으면은 과장님이 이렇게 A4 용지.
1: 또 달라고 하니까.
0: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면은 방법 있습니다.
0: 뭐요?
1: 그 알약 영양제 통에다가 간식을 덜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는 척을 하면서 젤리 같은 걸 훅 먹고.
0: 근데 그건 너무 치사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0: 제가 생각할 때 A4 용지에 나눠주지 않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취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세요? 테이프 사탕?
1: 알죠.
0: 그거는 내가 먹고 있어도 달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죠? 그거

0: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일주일간 감기를 달고 사는 척을 하세요. 아, 감기가 왜 안 떨어지지? 한 다음에 이제 음식에다가 계속 재채기를 하세요. 침을 다 묻혀놓고
1: 남고 나왔죠. 그죠. 하비 씨 남고 나왔죠.
0: 남녀광 나오긴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 이거 남고에서 하는 건데 알죠?
0: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1: 남고 점심시간에 남자 학교는 도시락을 먹거나 뭐 매점을 가거나 그럴 때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포크 들어오잖아요.
0: 아, 들어오잖아요.
1: 그때 침 뱉잖아요. 바로 퇴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너무 인상 안 좋아 보일 수 있긴 해요. 네. 정은겨님은 입 떼고 짜먹는 요거트 어때요? 그건 혼자 쭉 짜먹어야 되니까 날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 이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1: 이거 좋은데요.
0: 이거 좋아요.
1: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은혜님은 혼자 먹기 좋은 것은 소세지용.
0: 오,
1: 이거 좋아.
0: 어,
1: 그리고
0: 좋다.
1: 또 최근에 소세지가 진짜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진짜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아, 그 두껍게 정도예요? 나오더라고요. 네.
0: 와, 1224님은 보석반지 사탕 보석반지 사탕 좋아요. 놀아 먹기 힘들죠. 사탕이 괜찮네요.
1: 아, 특히 이 보석반지 네. 사탕 알죠? 이거는 진짜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0: 뭐요?
1: 먹어도 먹어도 안 없어지잖아요.
0: 이거 안 뭐, 녹아요. 이거 안,
1: 이거 안 녹잖아요.
0: 네, 안 녹아요. 이거 진짜.
1: 어.
0: 진짜
1: 오, 근데 어떻게 과장님이 한 입만 이러진 않겠죠?
0: 저 그것까지 달라는 거는 정말 그냥 인정해야 돼요.
1: 줘야 된다?
0: 달라고 하면 이제 그 인정해야 돼요.
1: 어떤 인정인 거죠?
0: 이건 나야가 앞으로 영
1: 그지다 어. 이렇게. 아, 그지다.
0: 아,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는군요. 고주연님은 부스러기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 간식료, 뒷처리가 힘들고 손에 잔뜩 묻는 과자, 길쭉한 일본 봉과자 지금 먹는데 손이 찐득하니 엄청 묻네요.
1: 이거 뭔지 알아요? 도라에몽 그려져 있는 그 과자 아닌가요?
0: 아, 그건가요? 아.
1: 그 과자인 것 같은데. 아. 강성호님은 냄새 고약한 취두부 두리안 삭힌 정어리. 아니 성호님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 이건 간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벌칙이잖아요.
0: 이거는 이제 먹이는 거죠. 먹이는 거죠.
1: 이거는 벌칙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메리카노 대신 액젓. 다 먹고 나면 휘파람 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가잖아요.
0: 근데 진짜 간식 같은 게 진짜 뭔가 나눠줘서 안 주기는 너무 째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게 조금 아쉬운데. 어, 이거 좋은데요. 이소영님이 혼자 몰래 먹는 간식은 마카롱입니다. 반으로 갈라먹기도 애매해서 결국 한 입에 쏙 넣게 되더라고요.
1: 마카롱 괜찮네요.
0: 마카롱 너무 좋은데요.
1: 마카롱
0: 좋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한 입에 그죠?
0: 맞아요.
1: 한 입에 먹게 되는 그런 간식이 딱 좋은 것 같아. 어.
0: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1: 3020님이 초코바 깨물어 먹는 거면 돼요.
0: 아, 아니 이것도 달라할 것 같아요.
1: 반대쪽.
0: 어.
1: 아니면 잘라달라고. 뭔지 알죠?
0: 아. 어. 아, 이런 과일 어떨까요? 과일, 바나나.
1: 아, 바나나 그러면 껍질 다 먹긴 다음에 반대쪽 달라. 아,
0: 그럼 방울토마토를 하나만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1: 그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어떤 치사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 나 되게 치사한 인간이니까 달라고 하지 마.
0: 아,
1: 어, 나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걸 그냥 정말 그 과장님이 아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네.
0: 아니 엄마를 팔아버리는 거 어떨까요?
1: 어떻게?
0: 아 이거 엄마가.
1: 엄마가
0: 뭐. 아무도 주지 말라 해가지고 진짜 아 저 진짜 들고 싶은데
1: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느낌으로
0: 네, 엄마가 저 진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진짜 엄마가 챙겨주신 거거든요.
1: 사실 어른 돼서 부모님을 내세우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뭔지 알죠?
0: 그건 갈 때까지 간 아니, 거거든요.
1: 다 큰 어른이 부모님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 끝이거든요. 어, 아 이거는 강하다.
0: 아, 세죠.
1: 부모님 강하다.
0: 부모님 좋잖아요.
1: 네.
0: 장윤지님이 푸딩이요. 설마 숟가락 가지고 오질 않으시겠죠? 이건 또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 푸딩 좋다.
1: 푸딩 괜찮다.
0: 푸딩 좋다.
1: 남찬호님 삼각김밥이요. 그건 한 입 떼주기도 어려워요.
0: 오, 삼각김밥 좋다.
1: 어, 근데 나는 왠지 모서리 달라고 할 것 같아.
0: 아~
1: 한 입만 남겨줘. 이럴 수도 있잖아.
0: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주다가 밥 한번 사라고 말해야 돼.
1: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케어 원해요?
6: 케어 원해요.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 원해요.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 원해요.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2: 광고 듣고 왔고요. 송하빈 씨와도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4: 확실히 여름이 와서 시원한 느낌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2: 지금 엄청

0: 닭살도 되는데요.
1: 저체온증이 올 것 같아요.
0: 지금 손끝이 파래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육중환 밴드의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듣고요.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일상에서 자주 쓰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역, 불입과 같은 한자어인데요. 먼저 내역은 물건이나 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드 내역이라는 말은 카드 상세 내용이라고 순화해서 쓰면 좋겠죠. 또 다른 한자어인 불입은 돈을 실어넣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보험료나 적금을 낼 때 매달 10만 원씩 불입한다처럼 쓰이곤 하는데요. 불입이라는 표현 대신 내다, 납입하다와 같이 좀 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이 소통하기에는 더 편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기념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운 님.

0: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6: 고릴라 편이다.
5: 고삐 풀린
6: 고릴라.
5: 왜 다 고릴라죠?
6: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5: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6: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조스에서 파도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평화로운 바닷가. 그런데 저 멀리 뾰족한 등 지느러미가 무서운 속도로 헤엄쳐 오더니 순식간에 바닷물이 피로 물듭니다.

조스. 영화사에 손꼽히는 괴수 영화죠. 하지만 이 작품 만들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하네요. 소금물 때문에 상어 로봇이 자꾸 고장이 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상어를 대놓고 보여주는 대신 물 위를 가르는 등 지느러미, 그리고 상어의 시선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며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조스는 덜 보여줘서 더 무서운 영화가 됐지요.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일로 거장의 길을 걷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고수는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둘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조스에서 존 윌리엄스의 메인 타이틀 듣고 왔습니다. 197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조스. 평화로운 휴양지로 알려진 아미티 섬에 사람을 노리는 거대 백상아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앞에서 진짜 고수는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둘지 아는 사람이란 얘기를 했어요. 알면서도 근데 힘을 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이건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더 무서운 영화가 탄생을 잘했어요. 신기해. 2부엔 하나를 주제로 달려보는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평생 한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아, 괴로워 벌써부터. 네, 저는 너무 그렇지만 앞만 봐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감정이 발견되는 영화들이 있죠. 뭐 타이타닉 같은 거? 근데 매일 물에 빠지는 거 보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테리우스들은 어떤 영화로 계속 행복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본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7: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아직 한 번 남았다

0: 좋다고 하네요. 케어원 케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승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몇 년 전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 인턴, 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테랑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클래식한 손수건을 쓱 꺼내 주변 사람들을 다정하게 챙겨주는 장면, 아 저는 그 장면에 꽂혀버렸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몇 번씩 돌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품격 있고 신사 같은 선배가 되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해서 탕비실에 갔는데 어머 어떡해, 다 쏟아버렸네. 저희 팀 막내 사원이 커피에 얼음을 넣다가 실수를 했는지 다 쏟아버렸더라고요. 막내의 옷과 탕비실 바닥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막내를 보며 아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인턴의 한 장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우 괜찮아, 당황하지 마. 부드럽고 여유있게 말하곤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던 손수건을 꺼냈는데 맙소사, 제가 생각했던 클래식한 손수건은 어디 가고 제 가슴팍에서 웅장하게 튀어나온 건 아들 콧물을 닦던 로봇 캐릭터 손수건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막내 사원도 푹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챙겨준다고 곱게 넣어뒀나 봐요.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네요. 저 나름 회사에서 깐깐한 팀장 이미지였는데 에휴, 로버트 드니로처럼 품격 있는 신사가 되고 싶었는데 에휴, 저는 그냥 허당아빠 강제 인증했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레이첼스의 Indeed I Do 듣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며 로버트 드니로 같은 신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들의 손수건 때문에 그냥 허당 아빠가 되어버렸다는 승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 더 정감이 갔을 것 같아요. 영화역인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우리 담비님은 육아휴직하고 8개월 아가 키우고 있어용. 지금은 이유식 타임. 항상 이 시간에 시네타운 들으면서 이유식 먹이네요.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신청곡은 주토피아2에서 쥬 하셨고요. 920님이 매일 8개월, 어머, 똑같네. 8개월 된 아기 이유식 주면서 시네타운 듣고 있어요. 육아 동지 생겼네. 영화 음악 들으며 육아하니 괜히 기분하고 좋더라고요. 알라딘 OST에서 A Whole New World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렇게 우리 8개월 된 아기 어머님들, 네, 육아 동지 된거 축하하면서 요두곡 연이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주연의 영화 와일드 싱 예매권,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예매권, 이종혁, 이윤지 주연의 연극 비기닝 초대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민수님이 캔디 아내랑 같이 영화 교생실습 보고 왔어요. 혼자 빵 터져서 큰 소리로 웃었다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다른 관객들 보기 창피하다고

근데 웃긴 장면은 진짜 못 참겠어요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보내준 사연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아 이게 참을 수가 없구나. 현아님이 SBS 파워 FM 들으면서 근무 스트레스 해소하는 남편에게 시네타운을 추천받았대요. 처음으로 들어 왔는데요. 제 취향에 딱이네요. 앞으로도 집에서 열심히 드릴게요. 캔디 자주 만나요. 우리 남편도 힘내라 하셨고요. 아우 쿨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은실님은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 냉감 패드와 얇은 이불로 바꿨어요. 어머 지금 저는 5월 초에 바꿨어요. 너무 더워. 봄 이불은 세탁기 돌리는 중 여름 이불이 바이올렛 색상인데 어머 이쁘겠다. 우리는 그 뭐야 바다색인데 바꾸니까 화사해요. 지루한 일상에 뭔가 설렘 한두 방울 떨어진 기분이라고. 맞아요. 이거 냉감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했어. 네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에어컨을 틀으려고 해서 좀 더 버텨 이러고 있는데 옛날엔 에어컨도 없었어. 선풍기도 없었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요. 그죠? 아 진짜 옛날 사람들 어떻게 버텼을까? 순아님은요. 예약한 책 찾으러 도서관에 왔다가 이 책 저 책 둘러보는데 큰 글씨 책들을 따로 모아둔 칸이 있네요. 돋보기도 있고 이제 노안이 오니까 이런 배려들 너무 고맙다고. 아 요거 좋네요. 저희 나이 때 좀 넘어가면 슬슬 이제 다 막 저희 뭐 같이 사는 분만 해도 아 잘 안 보여. 아 가까이 대지 마. 막 이러는데 아 요런 분들 요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정숙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존 베리의 메인 타이틀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우리 돼지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현재 충북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 낮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상권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낮까지는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25도, 대구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경남권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더 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이 강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화 맘마미아에서 Our Last Summer 듣고 왔습니다. 영화 주제에

영화의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평생 한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입니다. 아우, 앞만 봐도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감정이 발견되는 영화들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고 싶은 영화요. 생각해보면 영화도 사람처럼 유난히 궁합이 잘 맞는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투 스텔라님은 왕의 남자요.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연출도 훌륭하고 미감도 최고라고. 어릴 땐 이준기 씨의 매력에만 몰두했는데요. 다시 보니 감우성 씨 연기 정말 대단했음을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볼 때마다 눈물 쏙 빼는 그 명대사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초반에 즐거운 인형극 대사가 후반부에는 죽음을 앞둔 광대들의 슬픈 운명과 인연을 상징하는 명대사로 변주되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 맞아요. 진짜 약간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비극을 이제 이렇게 희극처럼 바꾸는 그런 뭔가 그런 한 집은 비극인 그런 엔딩이었죠. 그 이선희 씨의 인연도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OST인 것 같고요. 5145님은 맘마미아요. 연기춤 노래 3박자를 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다고. 눈에 보이는 영상마다 안구가 정화가 되고 들려주는 노래마다 힐링이 되니 평생 봐도 질리지 않고 볼 것 같다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봐야겠네요 하셨고요. 1736님은 기생충이요. 어? 요즘 주식으로 돈도 조금 벌고 하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툭하면 배달음식 시켜먹고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요. 기생충 영화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렇게 반지하 살며 가족들하고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 아껴 쓰고 열심히 살자 생각을 전환하게 된다고. 그럴 수 있지. 저도 이렇게 변기가 위에 있는 이런 데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런 변기 있는 데 살아봤는데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오오 공호님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벤자민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바람에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아주 찰나 두 사람의 연령이 맞았던 시기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면 잊히지 않는다고. 이 영화는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 뜨거운 청춘, 노년의 사색,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정말 아름답고도 슬픈 영화입니다 하셨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티가 좋아하는 영화랑 티가 싫어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전 벤자민 버튼 계속 시도했는데 아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야 하면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또 인생 영화로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 입장에서는 맘마미아는 조금 그 남자들 때문에 속 터져서 못 볼 것 같고요. 기생충은 너무 머리 아파서 못 볼 것 같고 벤자민은 답답해서 못 볼 것 같거든요. 자 왕의 남자도 너무 슬퍼서 못 볼 것 같아요. 두아네님은 저는 인도 영화 세혈관이 아 요거 좋다. 제가 인도 영화를 원래 잘 안 봤는데 슬럼독 밀리어네어랑 세혈관이 보고 인도 영화 좋아졌다고. 특히 세혈관이 중독성 있는 R is Well 노래도 부르면서 세 명의 남자들이 이야기를 꾸며가는 게 너무 웃기고 슬프고 좋더라.

하고요. 마지막 반전 해피엔딩까지 모든 게 완벽한 영화라 평생 한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세월간이요. 아, 이거는 찬성입니다. 그냥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든 뭐라든 좋을 것 같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 그럼 영화 세월간이에서 R is Well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사이요. 원작 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시점에 따라 준세이 편, 아오이 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화도 보면 볼수록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게 보인다고나 할까요? 또 이탈리아 여행 때, 아, 그 피렌체와 밀라노에서 실제로 촬영한 장소를 직접 본 순간의 감동이란.

때 신데렐라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화라고 전 이 영화 비디오 DVD 파일까지 모두 소장하고 있다고 사춘기를 이 영화로 이겨냈다고 이거 사춘기 딸 아들 둔 엄마들한테 이건 굉장한 희소식이네 요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힘들 때마다 영화처럼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버틴 것 같다고 정말 심할 땐 하루에 두세 번도 봤어요 왜 그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는 힘들 때죠 1476님은 비긴 어게인이요. 이거 좋다. 첫 시청엔 이야기를 만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이고 세 번째는 음악이 들리고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바구니 같은 영화라 골라봤다고. 아, 세 번 이상 보셨구나. 맞아요. 이렇게 N차 관람되는 영화가 오늘의 주제와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좀 쉬워지네요. 답이. 저는 뭐 클래식, 연애소설, 동감, 편지 이런 거 한 대여섯 번, 뭐 열 번도 넘게 본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죽을 때까지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아님은요 로키래요 이것도 좋다 OST도 멋지고 실베스터 스텔론이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마지막 링의 챔피언이 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 느꼈대요 저도 단 한 분야에서 1등을 하라면 사랑을 쟁취하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로키 좋네 자 3063님은 쇼생크 탈출이요 지금까지 몇 번을 봤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에 또 다른 감동을 받아요. 언제 어디서든 주어진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교훈도 좋았고요. 가슴 따뜻한 우정도 좋았고 결국 악이 처벌이 되는 것도 좋았어요. 평생 이 영화만 봐도 다른 감동으로 매번 새로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요.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퀴벌레를 계속 봐야 되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상곡 들어요. 모차르트의 편지 이중창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지 냉면.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박하산의 시네타운, 오늘은 영화 주제에 평생 한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어떤 영화를 볼지로 달려봤습니다. 8928님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먹기사 나왔네요. 삶이 지루하고 한 번씩 찾아오는 노잼 시기에 보면 대리 만족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영화 먹기사에서 에디 베더의 Better Days 들으면서 그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제 짱스킹.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A 레이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

0: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햇빛은 견뎌도 눅눅한 습도 못 참는 분들 많으시죠? 공들인 머리도 풀리고 화장도 흐르고 내 기분까지 축축 처지는 느낌. 별로다. 날엔 괜히 몸도 마음도 축 처져서 무겁게만 느껴지고요. 빨래도 눅눅해서 잘 안 마르고 에어컨 개시해 말어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꿉꿉한 날 바람 한번 샥 불어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오늘도 공기는 조금 습해도 마음만큼은 뽀송하고 기분만큼은 바삭하게 2시간 동안 제가 웃음바람 솔솔 불어넣어 드릴게요. 만큼 텐션도 끌어올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GDN탑의 오예 듣고 왔습니다. 아유, 비가 오락가락 하니 이렇게 좀 흐린 날씨가 이어져서 그런지 습도가 꽤 높아가지고 야, 이 기온보다 습도 때문에 이거 에어컨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는 주주님들도 계시죠. 근데 주변에 보면 벌써 에어컨을 개시한 분들과 그래도 6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 하는 분들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개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에어컨을 그렇게 빨리 안 틀었던 것 같거든요. 선풍기로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는 몸이 너무 차가지고 주변에서 어머님들께서 막 아우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지고 어떡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열이 그냥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저는 에어컨을 켜버렸어요. 그리고 제습기도 풀가동이에요. 저기 옷방에도 제습기 하나 놓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도 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좀 습도를 어떻게든지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분도 같이 축 처지니까. 날씨는 좀 습해도 12시엔과 함께 우리도 마음만큼은 뽀송한 그런 2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이경희님께서 주디 안녕, 우리 주디는 뽀송뽀송 인간 제습기 오늘도 잘 부탁해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한번 풀 가동시켜 볼게요. 또 우리 신현진님은 그러고 보니 10년 쓰던 냉장고만큼 무거운 제습기 바꿔야 할 때가 왔네요. 가볍고 끌고 다니기 쉬운 걸로 사야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저는 집에 쓰고 있는 제습기가 끌고 다니기 좋은 애는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바퀴가 다 달려있기는 한데 대용량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습도를 아주 그냥 싹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싶은 마음으로 대용량을 샀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무거워가지고 가벼운 거를 좀 이렇게 또 장만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3793님께서는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한 날은 저 같은 방곱슬들은 아무리 드라이를 해도 더 강한 매직기를 사용해서 쭉 펴도 뒤돌아서면 다시 꼬불꼬불. 그래서 오늘은 특단의 조치로 넓은 헤어밴드를 하고 일명 똥머리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주디는 늘 헤어스타일도 상콤하던데 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3793님도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똥머리 하시면은 너무 상큼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 귀찮아가지고 막 묶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청학동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뭐 청학동 나는 이 머리가 더 귀엽고 좋은데 편한데?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주변에서도 이제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3793님도 충분히 상콤할 수 있어요. 자, 저희도 1부에서는요 주주님들의 소소한 일상 에피소드도 제가 어떻게든 꽁트로 열심히 살려보는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내 여자 손대지 마!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부른 분들께서 주터뷰에 나와주십니다. 무려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아이돌 보이프렌드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FM。
1: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0: 왔어. 사람마다 음식 먹는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갈리지만 제일 취향을 타는 게 고기 먹을 때 같거든? 너는 소고기 바짝 익혀 먹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불판에 살짝만 스쳤다 바로 먹는 쪽이야?
1: 현영아, 오늘 오빠가 패밀리 레스토랑 쏜다. 마음껏 먹어. 아이씨.
0: 박현수 월급 두둑히 받았나봐. 그럼 나 진짜 막 시킨다. 저기요, 잘 주문할게요. 그 두툼한 파스타 하나랑요, 또 서로인 스테이크 하나 주시고요. 스테이크 사이드는 이거 감튀에 멜팅치즈 2분의 1만 추가해주시고, 샐러드는 치킨 텐더 두 조각 추가해주시고요. 그 빵 찍어 먹는 그 초코소스랑 블루치즈 소스 같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크 굽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웰던으로 바싹.
1: 잠깐만요. 얘가 좀 뭘 모르네. 소고기는 레어로 먹어야지. 저기요, 그냥 살짝만 구워주세요.
0: 왜 그래? 나는 바짝 익힌 게 좋다고. 피멀 떨어지는 거 싫어.
1: 아휴,

0: 주현정, 넌 소고기에 대한 예의가 없냐. 그게 육즙이라는 거야. 그냥 넌 많이만 먹지 뭘 먹을 줄을 모르냐.
1: 야, 취향 존중 안 하냐? 내 개취라고.
2: 저희 그래서 스테이크 굽기를 어떡해. 소고기뿐만이 아니야. 가족들이랑 삼겹살집이라도 가면 또 엄청 시끄럽잖아. 어제도 우리 가족 다 같이 고깃집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말야.
0: 어우야, 주현영, 너 집게 줘봐봐. 너는 계속 고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가 놨다가 육즙 다 빠져 정말 너.
1: 아, 그놈의 육즙, 육즙. 아, 다들 왜 육즙 타령이야. 나 잘만 굽고 있구만.
3: 현영아, 냅둬라. 류현이가 또 고기 굽는데 한 붓이 맞았냐. 누가 보면 아주 저기 마장동 정육식당 사장님인 줄 알겠어.
1: 현영아, 상추 좀 먹어라 너. 너 내가 맨날 고기만 먹어가지고. 어?
3: 그래 현영아, 네 엄마 말대로 채소 좀 먹어라. 상추도 먹고 여기 깻잎 오이 이것도 다 먹어. 채소값도 비싼데 이거 쌈 싸먹어라. 현영아, 저 상추 먹어라. 상추 먹어.
1: 아, 나는 그냥 고기 본연의 맛이 더 좋은데.
0: 아우 우리 저 흐름 안 끊기게 후식도 미리미리 시켜둬야지. 다들 된장에 밥 드셔 아니면 뭐 냉면 드셔.
1: 정신없으니까 되도록 하나로 저기 통일 좀 하자.
3: 한국인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된장에 밥 먹자 연영아. 밥 먹어. 밥 먹어 연영아.
1: 아, 싫어. 후식은 냉면이지. 아, 나는 그냥 비냉 먹을래. 비냉에 고기 싸 먹고 싶어.
3: 예. 저는 물냉 먹을래요. 희준이는 물냉 잘라줄대요.

네, 아일리스의 It's Me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절대 고깨집게는 못 넘긴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저만의 확고한 고기 굽기 철학이 있어서 절대 집게를 넘기지 않는데요. 문제는 남들 고기 구워주다 보면 저는 따뜻한 고기를 제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남들이 한 입 먹고 야 고기 맛 대박이다 엄지척해주면 세상 뿌듯해져서 이 맛에 고기 집게를 못 내려놓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정민님께서는 진짜 그 외식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피곤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따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놈의 육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주님들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9214님도 찐 짜증난 것 같아요. 역시 주디 연기력.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우리 주주님 누구라도 이거 시크릿 주주 읽으시면은 이렇게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정말. 또 우리 7743님은 오늘 사연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급이네요. 주디는 소고기 바싹 익혀요? 아니면 살짝 레어로?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 저는 약간 좀 레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 이유가 좀 레어로 먹었을 때좀더 고소한 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삼겹살은 바싹 익히는 걸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바싹 익히면 아 뭔가 좀 그런 거 알아요? 약간 좀 아까워요. 그런 거를 좀 바싹 익히면은 약간 아까운 느낌이 좀 들어요. 또 우리 이미희님께서는 가족들은 다 소고기는 육즙이지 하면서 핏물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결국 제 고기는 늘 바짝 끝까지 익혀 먹습니다. 가족들은 고기를 왜 그렇게 태우냐 놀리지만 저는 바짝 구운 고소한 맛이 제일 좋아요. 제 개취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거는 아유 소고기는 뭐지 뭐지 이렇게 얘기해서 뭐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먹 찍먹이랑 좀 비슷한 거죠. 바짝 익혀 드시는 게좀 마음이 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각자 그 개취 존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발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0분 22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홍수빈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레드수빈님 레드수빈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주변에서 아직 수빈님 생일인 걸 모르나 봐. 그럴 때는 그냥 뻔뻔하게 너 그거 알아요? 저 오늘 생일인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축하받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 오늘 축하받은 걸로 그냥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빈님이 새싹 주주님이신데 저희가 또 커피 선물도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6253님은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 부지런하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참 회사에 출근하러 가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좀 짬내가지고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또 뭐라도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박지은님께서는 주디 우리 집은 빨래 건조기를 안 써서 아직도 빨래를 널어서 말리거든요. 어제 오늘 빨래가 너무 안 말라서 선풍기로 강제로 말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초록창 스토어팝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래도 꽤 가성비가 좋은 제습기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한번 서치해보시고 하나 구매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무래도 실내건조 시킬 때 저도 실내건조 시킬 때는 무조건 제습기 틀거든요. 그럼 더 잘 마르더라고요. 또 이제 막 장마 오고 그러면 더 심해지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우리 1310님은 주디 저는 방금 산 정상 찍고 내려오면서 주디 목소리로 귀호강 중이네요. 그깟 습도 따위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제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 하거든요. 오늘 이 열기로 이 눅눅한 대한민국 습도 제가 다 바짝 말려버리겠습니다. 주디도 우리 주주님들도 이 끈적한 날씨에 처지지 말고 가슴 속에 불꽃 하나씩 켰다 생각하고 화끈하게 달려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아무리 이런 주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우리 모두 우리 이 1310님의 이 파이팅, 이 기세, 열정을 우리 같이 좀 본받자고요, 여러분. 또 우리 문혜진님께서는 주디 아침에 비 온다고 그렇게 우산 챙기라 했는데 우리 딸은 제 말을 아주 배경음악처럼 듣고 나갔어요. 그런 법이죠. 지금쯤 비 맞고 있을 생각하니 걱정 반. 그러게 엄마 말 좀 듣지 싶은 마음 반.

이네요. 거기다 날씨까지 꿀꿀해서 제 기분도 젖은 빨래처럼 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주디와 신나게 놀아봐야지요.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딸은 제 말을 아주 배경음악처럼 듣고 나갔어요. 라는 말이 너무 저도 막내딸내미로서 너무 공감이 되네요. 늘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깨닫는 거죠. 아, 엄마가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던데요. 점심은 글쎄요. 오늘 기분이 축축 처지니까 약간 만두에다가 냉면 같은 것도 괜찮고 돈가스에 냉면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 뭐 비빔면이나 이런 것도. 자, 여러분,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잠시 후 2, 3부 주터뷰에서는 보이프렌드의 신나는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워 FM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는 노래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소고기 하면 하하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바야흐로 예. 15년 전 내 여자 손 대지마
1: 예스.
0: 노래하며 소녀 팬들의 마음을 떨리게 했던 원조 남친돌 보이프렌드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릴까요?
0: 네네네. 네, 해주세요.
3: 저기다가 할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3: I'm your
4: boyfriend.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0: 진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 주주분들이 지금 문자를 엄청 보내주고 계신데
3: 아 그러네요.
0: 네 우리 박채영님은 우왕 두근두근 왕자님들이다. 근데 이분들 왕자님. 어제 데뷔했나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5: 아유, 또 이렇게
3: 와, 이렇게 마음에 넘는
0: 아니요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3: 아, 네네, 아, 네.
0: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너무 안 변하신 것 같아요 다들.
5: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예. 꾸준히 막 뭔가 관리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 쭈초.
3: 예 관리를
6: 열심히 했습니다.
3: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0: 쭈초. 우리 김서영님도 보이프렌드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요. 이게 대체 얼마 만이요? 저 울어요. 응응응.
3: 좋은 날에 우시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죠.
5: 그러니까.
0: 또 우리 이한봄님도 보는 라디오 대체 얼마 만인가요? 다들 뭔가 얼마 만인가요? 오랜만인가요?
5: 그러니까요.
6: 오랜만이네. 네.
0: 회사 점심 시간보다 중요한 보프 라디오 놓칠 수 없어요.
5: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7: 점심 시간이신가봐요. 지금.
0: 맞아요. 맞아요. 점심 드실 때예요. 샤히라님도 말레이시아 팬도 출첵. 네. 네, 글로벌하게
5: 감사합니다.
0: 또 많이 네. 보내주고 계세요.
5: 네,
0: 그래도 국내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일본에서도 계속 활동하시고
3: 오, 맞아요. 맞아요.
0: 계속
3: 맞아요.
0: 활발하게 예, 예. 활동하셨잖아요.
5: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8761님 문자 한번 동현 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헐, 보이프렌드요? 내 여자 손대지마 내가 갈게. 야누스까지 수많은 K-POP 명곡을 남긴 그 보이프렌드 맞아요? 와 비주얼이 그때랑 똑같아요.
5: 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똑같아요. 네, 또
3: 그
0: 우리
3: 보이프렌드 맞습니다. 예.
0: 맞아요.
5: 네.
0: 우리 혜령님은요 주디랑 민우 동창설 기대 중이라고.
5: 오~ 오~
3: 아 뭐 있어? 뭐 있었나요?
8: 민우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0: 아니 어떻게 우리 어떻게 알아요?
9: 우리 어떻게 알죠?
0: 우리 어떻게 알아요?
3: 근데 여기서 공개도 되는 그런 건가요?
7: 네. 약간 막 아, 뭐가 좀, 있었나요? 막
0: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3: 왜 볼이 빨개지셨죠?
0: 아유 그게 아니고 이제 저랑 민우 씨가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9: 맞아요.
3: 아, 맞죠.
0: 그냥 옆반도 아니었고 같은
9: 반이었어요.
0: 같은 반이었고
9: 맞아요.
0: 그리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그 당시에 안 친했어요.
9: 맞아요.
7: 아, 그렇게 안 친했어요?
3: 왜 안 친했을까요?
9: 아무래도 제가 그때 연습생 생활하면서 딱 데뷔했던 시즌이어가지고
3: 왜 그랬어요?
9: 제가
0: 왜? 그러니까 왜 그랬대 왜? 진짜
9: 제가 몰라 뵀네요.
0: 아니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네. 이제 민우 씨가 보이프렌드로 데뷔한다는 얘기를 듣고
9: 네.
0: 저희 반 친구들이 다 너무 너무 설레고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아이고. 그 학교에 컴퓨터 큰 거 있잖아요.
9: 네.
0: 그걸로 방과 후에 저희가 다 가.

0: 같이 그 뮤직 비디오를 틀어놓고 아이고. 다 같이 그걸 보면서 막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1: 네. 우리 이쁜
2: 혹시 민호는 뭐 네. 기억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억이 뭐가 예. 있어요 혹시?
2: 뭐라도 끄집어내세요.
0: 그러니까
3: 뭐라도 생각해요. 빨리
0: 지어내세요. 지어내세요. 뭐.
4: 아니 지금 해. 제가 진심으로 원래 평소에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현이 형 씨 팬이라고 제가 너무
3: 맞아요.
4: 잘 보고 맞아요. 있다고.
3: 맞아 이게
4: 진짜 솔직히 말하면 TV에 네. 그렇게 방송 보고 있을 때 몰랐어요.
2: 와 이거는 상처
4: 처음에
0: 진짜?
4: 모르다가
0: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머리도 엄청 짧았고
4: 맞아요.
0: 그쵸?
4: 그리고 아마 활동명이랑 본명이 조금
0: 네. 맞아요. 원래 김현영인데
4: 맞아요.
0: 활동명이 주현영이라서
4: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알게 된 이후로
3: 알게 되고 나서 이제
4: 졸업 앨범도 찾아보고
0: 그니까
4: 네, 제가 그래서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 하고 곰곰이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0: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4: 그렇게 친하진 않았더라고요.
2: 선을 맞아, 또 맞아. 그렇게 그거
3: 그렇게 아니요 근데
0: 안 친했다. 아니 정말로 이건 어쩔
3: 친해진...
0: 수가 없어.
4: 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맞아요. 반갑다 너무 친구야.
3: 앞으로는 민우 씨 빼고 올게요.
4: 아, 네. 네, 미안해요.
0: 그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고.
4: 아, 미안합니다. 네. 네.
2: 이제 와서 반갑다 친구야 좋았다.
3: 좋았다 좋았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게 15년이 흘렀거든요.
3: 네. 네.
0: 15년 만에 또 본 거기도 하고 민우랑 어때요 우리 민우 씨는 이렇게 네. 라디오 DJ와 게스트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 보니까 네. 어때요?
4: 아,
3: 멋있다. 생각했다.
4: 그러게요. 그때 다 같이 같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또 보이프렌드로서 15주년 하고 주디로서 이렇게 하고 또 TV에서도 너무 잘 보고 있었어가지고
0: 네.
4: 아유 너무 대단하고 축하하고 아유,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2: 되게
4: 좋겠고
2: 되게 오빠 같다 너
0: 그러니까요 왜냐면 완전 대선배님이시거든요
4: 아유
3: 선배님 뿜뿜
4: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살짝 오빠긴 해요
3: 아, 살짝 오빠
0: 그거를
3: 아, 생일?
0: 아 제가 빠른 년생이긴 한데 아,
3: 그래서
0: 그거를 또 콕 그러니까 아, 저희 세대는 사실 그 빠른 년생 이런 거 좀 중요하게 따졌잖아요
3: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죠
4: 네.
0: 아 그리고 사실 우리 영민 광민 씨도 네. 너무 반가운
4: 아,
0: 저희가
4: 예, 맞아요.
0: 또 같은 학교였고
4: 맞아요,
0: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워낙 자주 봤었고 또 우리 영민 광민 씨가 사실은 그 학교의 유명 인사였어요
4: 아 맞아요
2: 유명 인사
0: 아, 네.
3: 어떻게
5: 본인들은 모르는
0: 아, 맞아요 네. 쌍둥이시다 보니까 훨씬 네. 더 뭔가 또 이제 막 데뷔하신대 하면서 네. 유명하셨었고
4: 네.
0: 그리고 거기 나오셨었잖아요.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서바이벌에
5: 아, 맞아요. 저희 나왔었죠.
0: 나왔죠. 예. 그거 보면서도 딱 멈추고 저희 가족들한테 우리 학교잖아.
5: 아,
0: 이러면서
5: 아,
0: 우리 학교시잖아. 막 보이프렌드시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5: 그러면 알아보세요. 누가 영민이고 누가 광민인지.
6: 혹시 지금
2: 동공이 흔들리시는 건데요. 네.
0: 네. 영민 씨, 광민 씨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6: 잠깐 화면 보세요. 화면에 여기.
0: 화면은 늘 보아야 하는 아, 것이고.
5: 네.
0: 아,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예.
0: 궁금한 게 그럼 두 분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도?
2: 아, 특징보다는 그냥 딱 보면은 저희는 이제 알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이제 약간 눈매나 이제 콧날이나 이런 게 조금은 네. 틀려요. 이 디테일이.
0: 아, 디테일한 부분.
2: 약간 영민이가 조금 더 순하고 그 약간 사슴 같은 상이라고 네. 하면 광민이가 좀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0: 아, 여기는 꽃사슴 상이고 네. 여기는 고양이
3: 고양이로.
0: 상이고.
5: 네.
0: 어렵다.
2: 아, 그렇게 얘기해도 어렵나요?
0: 네. 어렵긴 어려운데 네. 그래도 뭔지 알 것 같아요.
3: 아, 네. 네.
0: 조금 더 뭔가 좀 더 선이 굵으신 것 같고
3: 아, 예, 네.
0: 조금 더 이렇게 수려하신 것
5: 맞아요.
0: 같고
5: 맞아요. 수려하다.
0: 수려하신 것 같고
5: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수려하는 말이 네. 감사합니다.
0: 떠오르는 네. 말이 그거였어요.
5: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보이프렌드가 딱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민지님께서 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이틀 전이 딱 이렇게 15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3: 네,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권유향님도 2011년 5월 26일에 데뷔한 우리 보이프렌드입니다. 우리 보이프렌드입니다.
3: 아, 우리 보이프렌드.
6: 예전에 너무
0: 보내주셨어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2: 당신들 겁니다, 저희는.
0: 어머나. 혹시 어때요? 요즘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데뷔했을 때랑 정말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2: 예, 약간 어때요? 데뷔 때랑 비슷한 그런 마음가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무뎌지는 것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0: 네.
2: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나오니까 약간 이 마음가짐이 새로 이제 리셋돼가지고 되게 뭘 해도 감사하고 평소에는 그냥

0: 아, 당연했던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정민이가 매니저 역할을 해가지고,
1: 들었어요.
0: 네,
1: 알고 있었어요.
0: 그렇게 왔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보통 친구 탔을 때 들려주는 노래랑 나 혼자 있을 때 즐기는 노래랑 다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저는 보이프렌드 분들의 노래가 저한테 좀 그런 곡이
1: 하더라고요.
0: 약간 숨듬명 느낌이죠. 근데 뭔가 나의 네, 추억을 감사합니다. 불러일으키는 옛날로 내가 돌아가는.
2: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네. 상황에서 그렇게 저희 그 내 여자 손대지 말을
0: 약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네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 여자 손대지 말 등등 이렇게 아, 그렇죠.
3: 바로 갑자기 그쵸? 그냥
1: 당차게 예. 들어가는 부분
0: 갑자기 예. 뭐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쫙 그냥 등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인지 네.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신나게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서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일단 라이브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1: 네.
0: 그렇죠. 우리 이현서님이 맞아요. 주디 드라이브송이 보이프렌드 내 여자 손대지마잖아요. 내 여자 손대지마에 똥배도 귀여워라는 가사 있는 거 알죠?
3: 네 맞아요.
0: 저도 한 똥배하는 예. 여자라 그때도 아이고. 지금도 참 마음에 드는 아이고. 가사라고.
1: 예. 아이고
4: 똥배도 그러니까. 귀여워.
2: 저희는 그래. 똥배도 좋아하는 그런 예. 그런 남자들이라서요. 예.
0: 그러니까요. 예. 아, 네, 이게 진짜 약간 좀 이렇게 팬의 마음으로서 과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아 미니 6집으로 돌아온 보이프렌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곡 내 여자 손대지마를 보이프렌드가 네. 저와 주주님들을 위해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1: 네.
0: 자 그럼 좋습니다. 보이프렌드 내 여자 손대지마 라이브로 네. 오늘의 네. 주터뷰 상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라이브 부탁드립니다.
1: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Let's go. 여기다 불러드릴까요?
1: 주디를 보면서
2: 아, 연말 레이디로

0: 감사합니다.
1: 함성 소리가 와 공연장 같네요. 네, 와,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보이브랜드의 내 여자 손대지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진짜 제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네. 너무 묘했던 게 사실은 이제 민우가 처음에 데뷔를 하고 네. 뭔가 좀 친구? 뭔가 동료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데 이게 갑자기 듣는데 되게 엄청 설레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왕자님들이 불러주시는 그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황송했고
4: 감사합니다.
1: 네,
4: 저희가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3: 네.
4: 예, 저희를 못 네. 보시더라고요.
5: 대본 보고 계셨어.
3: 네, 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지금 라이브 반응이 엄청난데.
1: 아 정말요?
3: 네 우리 이혜리님은요 주디님 부럽다 완전 명당에 앉아 계시네요. 완전 VIP석 1열이었어요 진짜.
1: 감사합니다.
3: 네. 아 또 우리 김민희님은요 회사 점심 시간인데 내적 댄스 장난 없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라이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1: 신나요, 신나요.
3: 네, 또 우리 이정민님께서도 정민 씨랑 동명이인 주주님께서 예. 네
5: 언제 보냈어요?
3: 언제 보냈어요? 지금 막 그 라이브 하시면서
1: 라이브 하면서 보내는 지금.
3: 그러니까요.
1: 네.
3: 오늘 보러 드라이브송 리스트에 추가하려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정민님 감사해요. 네.
3: 또 뭉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네. 7812님 문자 정민 씨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7812님이 보이프렌드는 세상 상큼하게 노래 불러주는데 저는 왜 찡하고 눈물이 나죠?
2: 와.
1: 2011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 네. 예.
1: 약간 저희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좀 신나는 예. 비트와 멜로디에 가사가 조금 슬퍼가지고
2: 아, 예, 맞아요.
1: 내적 댄스는 딱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 어느 오후 햇살 아래서 노을 지는 그런
3: 네.
2: 오후 햇살 아래서
3: 찬란한 노을 느낌이 있고
1: 그쵸?
3: 네. 그때 너무 예뻤던 청춘이었고 막 뭔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3: 네. 그런 노래, 맞아요. 우리 평생 베프님 문자도 우리 민우 씨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평생 베프님이 초딩 시절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보프 오빠들 저 이제 직장인이에요. 점심 시간에 당당하게 보프 오빠들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유유 사랑한다 보이프렌드
1: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뭐 아이까지
2: 맞아요.
5: 그러니까요. 정말 많아요.
3: 그런 팬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보이프렌드의 데뷔 15주년과 미니 6집 보이저 6 발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이제 신곡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2: 네. 네.
3: 정민 씨가 만든 타이틀곡 밤하늘을 네. 수놓던 우리 목소리.
1: 네.
3: 네, 이 노래 어떤 곡인지 멤버분들이 네. 또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는요. 저희가 그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곡을 만들면서 저희가 연습생 시절이랑 또 네. 활동할 때 그때 좀 많이 밤새면서 서로 고생했던 기억들도 있고
2: 네.
1: 그렇죠. 저희 팬 여러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은 추억이 저희가 많이 생각이 나서
2: 맞아요.
1: 저희가 매일 밤 그렇게 목 놓아 불렀었던
4: 그리고 보통 이제 공연이 밤에 있으니까
1: 그렇죠.
4: 네, 밤 하늘을 수놓죠
1: 그렇죠. 네,
4: 저희 목소리들이
1: 그런 의미의 뜻으로 좀 네.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3: 뭔가 좀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2: 네
3: 그렇죠?
2: 맞아요.
3: 근데 이제 밤하늘에 수놓던 우리 목소리 보통은 이렇게 길면 줄이기도 하잖아요.
5: 네.
3: 어떻게 부르면 더 좋을까요?
4: 이번에는 밤수목이라고요.
2: 예.
3: 밤수목?
4: 네, 예. 밤수목으로 좀 줄이면
3: 밤수목?
4: 예. 괜찮지 않을까.
1: 밤하늘에 수놓던 예. 우리 목소리에서 예. 밤수목.
3: 딱이다.
5: 딱이에요?
3: 딱인 것 같아요.
5: 아, 감사합니다.
3: 밤수목.
5: 딱이다.
3: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보이프렌드의 신곡 밤수목 밤하늘에 수놓던 우리 목소리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남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0: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 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데뷔 15주년을 맞아 우리 곁에 돌아온 보이프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보이프렌드의 명곡이죠. 내가 갈게 라이브로 3부의 문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네 그러면 저희 준비되셨으면 네, 보이프렌드 네. 내가 갈게 네. 만나보겠습니다.
3: 네, 열어보겠습니다.
4: 네, 가보겠습니다.
3: 열어보겠습니다.
4: 가볼까?
5: 가서
3: 네, 가시죠.
5: 안녕하세요.
3: 어디 갈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함성 소리를.
3: 신난다. 수만 명의 함성 소리가.
2: 너무 신나네요.
1: 너무 좋네요.
3: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2: 네. 네.
4: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네.
3: 너무 느껴져요.
1: 네. 아, 정말요? 아, 진짜요?
3: 네. 네. 자, 여러분,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3: 우리 6160님이 대박, 보프가 라이브 해줬더니 서울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어요.
1: 와, 대박.
3: 청량하다, 청량해. 네. 주셨고요. 또 우리 9412님은 이게 핸드마이크 들고 춤추던 2.5세대 아이돌 근본 실력.
1: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그쵸. 또 우리 유건상님도 이 팀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늦게 알았어.
2: 아유, 저희 보이프렌드입니다.
3: 그쵸. 이제라도 입덕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4: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서요.
1: 맞습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군밤 정민님께서는요. 네. 내가 이건 정민님께서 네. 읽어주세요.
2: 내가 갈게 무대에서 군밤 모자를 쓴 정민 오빠에게 반해서 보이프렌드 입덕했고 지금까지 덕질 중이에요. 아유.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뽀뽀 오빠들 사랑해요. 아~ 군밤 정민님께서.
3: 우리 정민씨께서 네. 또 한마디 해주세요.
2: 아, 네. 다시 올겨울에 네. 다시 군밤 모자를 쓰고
3: 네.
2: 라이브를 할 수 있는
1: 진짜로?
2: 기회가
1: 진짜로? 네. 좋은데요?
2: 있을
5: 쓸 거예요?
2: 거예요.
1: 있을 거예요.
3: 희망사항, 희망사항.
2: 네, 있을까요?
3: 그렇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네네. 네, 네.
3: 또 우리 5666님 문자도 우리 현상 씨가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네.
6: 내 여자 손대지 마 내가 갈게까지 불러주셨으니 저희 보이프렌드의 3대 명곡 중 예 하나 야누스도 한 소절 부탁드린다고.
3: 오, 어떻게?
6: 그러면
2: 한 소절.
4: 아, 같이 저희 메인 보컬이니까 메인 네. 보컬로 네. 현성 씨가
2: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4: 시원하게. 네. 자,
6: 예. 잠시만요. 가사가
4: 너무 높아요. 윤나라 백걸. 윤나라 백걸.

0: 시원하다. 오,
1: 예. 시원하게 불렀네요.
2: 진짜 예. 이거는 보이브랜드 팬분들은 너무나도 뭐 잘 아실 곡이지만 아니었던 분들 그냥 뭐 잘 알기만 했던 분들도 다 한 번 한두 번씩 꼭 들어보셨을 네. 곡일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3: 자, 감사합니다.
2: 네, 또 9013님도 그 시절 숨돋명 대표곡 내가 갈게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사실 너무 명곡이라 딱히 숨어 듣지도 않았어요.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맞아요.
4: 상당하게.
2: 근데 이게 내 여자 손대지 마. 네. 나는 어떤 그 제목이 예. 뭐랄까 이어폰을 끄게 만들었던 것 같아. 아,
0: 그럴 수 있어요.
2: 뭔지 아시죠?
3: 이 노래 뭔지 하면서
4: 약간 이제 가사들이 뭐 속눈썹도 나오고,
2: 똥배도 예쁘고,
4: 네,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죠.
1: 맞아요. 예.
3: 그 당시엔 좀 파격적인 가사였던 그쵸?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런 가사들이 없는 거예요.
4: 속눈썹에 예. 빠져버린 요일맨 이런 게.
3: 약간
4: 그치.
1: 너의 속눈썹에 빠져버려.
4: 내게 이쁜 거짓말들만 늘어놓더니 거짓말처럼 넌 사라졌잖아. 이런 것들이
5: 야, 시적이네요.
2: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
5: 맞습니다.
2: 근데 이런 노래들을 봐봐요. 우리의 심장을 울린 그때 그 시절 K-pop 명곡들을 네. 우리가 숨돋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뭐 예전에는 아 대놓고 듣기에는 살짝 나만 듣고 싶은데 약간 이런 노래란 의미였는데 네. 요즘에는 2010년대 향수를 가득 담은 이런 K-pop 명곡들의 숨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네.
2: 네, 그래서 이 숨돋명의 대표 주자 보이프렌드에게 네. 주주님들을 위해서 숨돋명을 한 곡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3: 네, 네, 네.
2: 자, 그래서 우리 정민 씨가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3: 네.
2: 숨돋명을 잘 모르시죠?
4: 이게 맞나?
2: 숨돋명을
3: 혼자서 듣는 노래.
2: 아, 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네. 듣는 노래
3: 약간 숨어서 듣기보다는 좀 혼자 하고 싶은 누구한테 분위기에. 들려주지 않은 그런 노래 아닐까요?
2: 나의 소중한 노래
3: 그렇죠. 나에게
0: 들려주기 싫은
3: 네. 나만 알고 싶은 네.
4: 정민이 항상 근데 노래 들을 때 숨어 있으니까
3: 네. 그렇죠. 항상 숨어서 듣긴 하거든요.
4: 좋아하는 아이고. 노래를 고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그러네요.
3: 네, 제가 이게 퇴근길에 이제 네.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네,
2: 소개해 주세요. 네. 숨돋명으로 고른 곡을 소개해 주세요.
3: 네, 이영훈 님의 일종의 고백입니다.
2: 너무 좋은 곡이죠, 사실. 네. 이거는 숨어서 안 들어도 되는 노래긴 한데 사실은
3: 그렇죠.
5: 이게 신나는 거 골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분위기가
3: 그런 줄 모르고 난 진짜로 나 혼자 있을 때
2: 어떻게 우리 정민 씨 지금 노래가 또 나오고 있는데 또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0: 테니.
1: 어 달다. 아,
2: 너무 달아. 네.
3: 이런 노래군요.
0: 아, 부끄럽네요.
1: 귀가 네. 달다.
4: 꿀보이스.
0: 꿀이 흘렀나요? 예. 목에서. 네.
2: 자, 그래서 우리 정민 씨는 숨든 명으로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네. 곡을 또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숨든 명 얘기 나온 김에 준비해 본 네. 코너 속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와. 도전 숨든 명 퀴즈!
0: 퀴즈!
2: 네! 와. 자, 제가 지금부터 조조님들이 미리 보내주신 숨든 명의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그런 보이프렌드 멤버분들이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고 네. 또 흥얼거리거나 안무를 살짝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나도 이 노래 안다고 뭐 살짝 쿵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2: 자, 심사위원은 저고요. 예. 자, 그래서 저고 제가 보기에 멤버분들이 이 숨든 명이 어떤 노래인지 잘 알고 계신다 싶으면 딩동댕 성공이고 아니다 이거는 간파하지를 못했다 싶으면 땡 실패입니다.
1: 잘했겠다.
2: 네, 그래서 다섯 문제 이상 성공하시면 네. 보이프렌드의 신곡이죠. 밤하늘에 수놓던 우리 목소리 저 주디의 권한으로 12시엔 주연영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 와, 이거는 무조건
0: 해야 됩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정민 씨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렇게 네.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도전할 거고요.
0: 네.
2: 5초 안에 못 네. 맞히셨다. 그러면 네. 다른 멤버가 흑기사로 네. 네, 대신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0: 화이팅.
2: 박현지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1: 자,
2: 정민 씨 네. 시작해 볼까요? 자, 아 제가 내드릴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0: 저도 당황했어요.
2: 우리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네. 아, 미안해요.
0: 괜찮아요.
2: 네. 네. 자, 정민 씨, 자 문제 네. 읽어드릴게요.
0: 네.
2: 자, 142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2시의 패밀리 최성민 씨가 있는 그룹 남녀공학의 삐리뽐삐리뽐이 최고의 숨든 명이죠. 자, 시작.
5: 알죠, 있잖아요.
2: 삐리뽐,
0: 삐리뽐, 삐리뽐.
5: 아니, 이거 왜 몰라? 우리 같이 활동했는데.
0: 아, 너무 이게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나오니까.
5: 삐리뽐, 삐리뽐.
0: 알죠. 무조건 알죠. 무조건 알죠.
2: 삐삐삐. 자, 정확하게 삐삐삐삐. 이거 맞아요?
0: 나를 바라봐봐. 뭐 이거.
2: 삐리뽐
0: 이거 재밌네. 형 이거
1: 괜찮아.
0: 그래 우리 가든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1: 좋습니다. 네.
0: 도와주세요.
2: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었죠.
0: 예 맞아요. 네,
1: 맞아요.
0: 예.
2: 저희 동기죠. 네. 우리 최성민 씨가 저희 또 12시네 가족이셨는데
0: 네.
2: 얼마 전에 또 헤어지게 됐는데.
0: 예.
2: 근데 최성민 씨 이제 삐리뽐 이 노래죠.
0: 삐리뽐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2: 처음에는 이제 사투리로 헷갈리실 뻔했는데 그죠.
0: 이게 당황스럽네요. 이게
2: 그러니까
0: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2: 자, 다른 분들도 긴장해 주시고요.
0: 아무래도.
2: 자, 이번에는요 동현 씨.
5: 저요. 예.
2: 동현 씨 잘해요.
5: 네네.
2: 자, 한동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5: 네, 동준 씨.
2: 네, 삐리뽐 아닌 시대를 네. 앞서간 명곡 나르샤의 삐리빠빠도 생각나네요.
5: 아, 삐리빠빠 알죠.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2: 진짜 퀸, 진짜 퀸이었어요.
0: 잘한다. 잘한다.
5: 아니 우리 안무보다 더 잘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0: 이거 연습했지 너.
3: 네, 이거 연습했네요. 네.
2: 정말 너무 정확했어요. 한채 오차도 없이 정말 다 합격이었고.
0: 예스.
2: 자, 이제 또 우리 민우 씨
6: 네.
2: 문제입니다. 자, 우리 1039님이 저는 선생님 주주라서 학생들에게 늘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유키스의 시끄러 아실까요?
0: 이거 민우 모르면 안 돼.
6: 시끄러.
0: 시끄러. 이거 모르면 안 돼.
2: 감사합니다.

0: 잘한다를 계속해주고 잘한다. 계시네.
1: 잘한다.
0: 일단 노래, 그러니까 흐름은 알고 계셨는데 네. 이 정말 약간 우리 강민 씨가 되게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2: 야, 플레이리스트에 숨둔명 맞나 봐.
0: 아, 그러니까요. 아 혹시 방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번 한 번 보여주실래요? 하나, 둘, 셋. 시끄러.
3: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0: 진짜 절도가 있고
3: 절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춤이라
0: 그러니까 밀당이 이게 와 자 그 다음은 우리 영민 씨 차례입니다. 자 우리 이진님께서 보프분들은 아이돌 선배님 감미연 씨의 파파라치 아시려나요? 중독성 대박인데
3: 너무 쉽죠.
0: 자 시작.
2: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0: 든든든
2: 매일 날 따라다니지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든든든 슈퍼스타
3: 다 너 옆에서 다 해
1: 슈퍼스타
2: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매일 날 따라다니지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든든든 슈퍼스타
4: 형민이 오늘 제일 신났다 야.
0: 약간 작두 탓인 것 같아요. 와, 또 6기사를 또 도와주셨네요.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영민 씨도 성공이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K-pop 장인 광민 씨 지금도 계속 하시긴 맞나? 했는데 자 우리 유미나님께서 그 당시 네. 보프 팬들은 BAP 팬들이랑 친했대요.
3: 아, 그렇죠.
0: BAP의 하지마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3: 하지마.
0: 네 시작.

0: 야. 어, 좀 위험했어요.
1: 위험했어요.
2: 네. 위험했어요. 네.
1: 제가 진짜 간신히.
0: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어, 이 정도면은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현성 씨.
0: 네.
1: 네. 4551님께서 섹시한 현성 오빠가 티아라 섹시 러브 불러줬으면 좋겠다.
3: 아, 이것도 같이
0: 활동했어요. 이거 그쵸.
4: 맞아요.
0: 모르면 안 돼요.
4: 진지. 맞아요.
0: 예. 예.
2: 혹시 모르면 가사가 조금 헷갈리는데.
5: 아, 그럼 아, 도와줄게.
0: 지금 작사하세요. 저희가 도와줄게.
1: 작사 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2: 어. 광민 같이.
0: 일단 출발해 보세요.
1: 네. 네. 먼저 일단. 작.
6: 넌 정말 섹시 러브 섹시 러브 섹시 오시지마 너는 모든 게 다 섹시.
4: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진짜 현성 씨는 네.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됐었겠다. 네.
2: 아 진짜 몰랐네.
6: 처음에 딱 넌 정말 하고 어? 넌 뭐지?
4: 정말 큰일 날뻔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 어쨌든 아, 도움을 너무... 받고서 네. 네 성공 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1: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5: 이 시간에 이런 텐션이라니.
1: 그러니까요.
2: 정말 좋은데요?
4: 진짜 잘한다.
1: 자 일단 여섯 문제를 전부 어쨌든 전부 맞춰주셔서 네. 네. 자 다음에 보이프렌드의 밤수목 밤하늘의 수놓던 우리 목소리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03님께서 아니 시끌시끌 단체 MT 오신 것 같아요. 저까지 흥나네요. 라고.
2: 지금 딱 졸릴 시간이세요.
0: 그렇죠. 맞아요.
2: 정신 드시고
6: 혈당 스파이크가.
2: 혈당 스파이크가.
1: 그렇죠. 딱 이런 텐션이 필요할 때이긴 해요.
0: 그럼요. 맞습니다.
1: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 좀 얘기 나눠보고요. 네네. 광고 먼저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토익은 해커스.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9412님 문자 동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누구나 살면서 간직하고 있는 인생의 BGM이 있지 않나요? 제게는 역시 보이프렌드 음악이 삶의 순간마다 배경음악이 되어주었고 현재 역시 그러합니다. 내 청춘을 물들여주는 아티스트 영원히 사랑해.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당연하죠. 저도 물론입니다. 사랑합니다.
0: 그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들 중에 하나하셨네요.
3: 그러네요.
0: 진짜. 또 우리 6343님 문자도 네. 우리 영민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노래 엄청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음악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요. 저 11살 때 보이프렌드 데뷔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괜히 찡하네요.
0: 아,
2: 네.
0: 11살 때.
1: 반가워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하죠.
0: 다음 주에. 예, 네,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보이프렌드 분들도 네. 음악방송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또 그때도 네. 생겨봐 주시고.
4: 네. 저희가 네네. 8년 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긴장되긴 해요.
0: 오늘도 아니요.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도 엄청 행복하실 것 같아. 그쵸?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라디오 이렇게 오면서 저희끼리 계속 얘기했어. 여기 안 변했다 막 이러면서 복도 올라오면서 여기 그대로다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5: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
0: 그러니까 너무 뭉클해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 라투라니 카리나 와티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현성 씨께서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6: 내일 모레 우리 보이들 콘서트도 화이팅이에요. 인도네시아 팬도 여기서 듣고 있어요.
4: 아, 예. 감사합니다.
0: 정말 저희 최초로 좀 글로벌하게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0: 아니 팬 콘서트를 하시는데 또 그냥 매진이라고.
2: 아 예.
1: 아,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하게도.
0: 네. 자 오늘 일단 저희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갔는데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소감 어떠세요?
4: 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보이프렌드에서 인사드리고 신나게 내 여자 손 대지마 내가 갈게도 들려드리면서 그 옛 추억의 살짝 잠겼어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의 감정들이 너무 이제 신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희 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0: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동현 씨도.
3: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 불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쇼츠로 그 봤거든요. 저희 노래 불러주시는 거를. 네. 그래서 여기를 나오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가 생일 같습니다.
2: 아, 네. 아우,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지 뭐. 네. 또 우리 민우 씨도.
4: 아,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직 뭐 실감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벌써 끝난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렇게 친구가 앞에서 멋지게 DJ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와. 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희.
2: 네. 좋아요. 다음에 또 놀러 오셔야 돼요.
4: 아, 언제든지 그럽니다. 불러주세요. 네. 네.
2: 또 우리 영민 씨도.
1: 아, 예. 아, 긴장을 좀 했었는데 네. 그래도 현영 씨께서 좀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디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유. 아, 정말 감사합니다.
2: 아유, 저도 재밌었어요.
5: 네. 감사합니다. 네.
2: 또 우리 네. 현영 씨도.
0: 정말 오랜만에 여섯 명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뭔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네, 네. 앞으로 보이프렌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부탁드립니다.
5: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보이프렌드의 새 앨범 수록곡 데자뷰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보이프렌드와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아, 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6: 생활정보.
7: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이혜경 님이 지하철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다가 맞은편 승객과 눈이 딱 마주쳤다는데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빵 터져버렸고 웃음이 한동안 멈추지 않자 결국 혜경 님이 다음 칸으로 자리를 이동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취자 이윤정 님이 오늘부터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도 읽고 홈트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출근 후 오전 내내 꾸벅꾸벅 졸기만 하다가 조금 전에 키보드에 침까지 한 방울 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각 이 민화님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화님은 아침에 탕비실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점심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마가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랬지! 민화야 밥 먹어라 밥! 과자 먹지 말고 밥 먹어! 밥 먹어라 민화야! 라며 잔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주주총회에서 선보인 주디의 피카츄 성대모사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실제 피카츄 음성을 튼 줄 알았다, 주디 재능의 끝은 어디냐 등의 호평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연결해 주현영 피카츄, 아니 주현영 DJ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주디
1: 피카 피카 피카츄
0: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IOI의 갑자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김진님께서 주디 여기는 일본 미야코지마예요. 거북이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너무 덥네요. 체감온도 37도?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우니까 얼른 바다로 들어가셔야겠다. 얼른 가가지고 풍덩 해가지고 빨리 거북이 만나야지. 그쵸? 또 우리 이민지님께서는 대구는 흐린데 습하고 비가 흩날리기도 하고 그래요. 바람아 조금만 불어주라 하는데 안 불어주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쯤 딱 지금 딱 뭔가 바람이 한번 휙 불었으면 좋겠다. 그쵸? 우리 1571님은 주디 얼마 전 좋아하는 여선배가 야근을 해야 돼서 제가 도와주려고 남았어요. 여선배가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12시엔 주현이 형 다시 듣게 하면서 야근하면 시간 순삭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좀 앞서 나간 생각이지만 우리 1571님이랑 그 여자 선배님이랑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 12시에 주현이 형 그 거기 사연도 보냈었어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아 뭔가 둘만의 그런 추억에 그런 추억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5473님께서 아까 숨둔명 퀴즈에서 BAP 하지마 언급하셔서 하지마 노래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들려주실 거죠? 하셨는데요. 그럼요. 저도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드라이브 그 숨둔명 중에 하나예요. BAP의 하지마가.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BAP의 하지마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비에 비에 하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배성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인천 날씨 무지무지 맑아졌어요. 아침에 잠깐 비 내리고 꾸물꾸물하더니 완전 깨끗한 하늘 보여주고 있어요. 주디도 방송 마치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창밖으로만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안 볼게요. 지금 안 보고 다 끝나고 나가서 야외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그때 하늘 올려다 볼래요. 그래서 그때 성세님이 보내주신 거 잘 생각할게요. 감사해요. 우리 또 배주영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더워서 집에서 6개월 아기랑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집에 있어요. 집 밖은 위험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켜놓고 수박 한 통 썰어 드시는 거 어때요? 또 우리 6215님도 주디 라디오는 늘 듣지만 처음으로 사연 보내봐요. 저는 늦가기 대학생 김수경입니다. 요즘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딸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줬네요.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고 주디가 대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수경님 너무 반갑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엄마 아빠 두 분 다 엄청 바쁘셨거든요. 특히 엄마도 그 당시 이제 문화유산의 설사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시고 뭐 하시고 뭐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잘 못 놀아주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거나 그렇게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은 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열심히 파이팅 하면은 우리 따님이 봤을 때도 너무 우리 엄마 멋지거든요.

요 진짜 우리 수경 엄마가 우리 따님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또 우리 최혜미님께서는 주디 저는 지금 대만이에요. 제 남자친구가 대만 사람인데 남자친구의 가족들 만나러 왔답니다. 여기는 현재 35도 미리요.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은 정말 덥고 습하겠네요. 그쵸? 아무튼 우리 혜미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또 우리 5153님은요. 주디, 여기는 충남 서산이에요.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오네요. 덕분에 밭에 있는 마늘이랑 생강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뜯어놓은 취나물 작업하며 어머님과 듣고 있어요. 저녁에 며칠 전에 캐놓은 감자전 부쳐 먹을 건데, 주디, 감자전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요, 감자전 좋아해요. 그냥 완전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그냥 송동송동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전은. 또 우리 0303님은 오늘 쉬는 날인데 지인이 부탁해서 편의점 하루 대신 봐주고 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출퇴근까지 합하면 거의 14시간이네요. 아우, 아직도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주디가 힘나는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우리 공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가지? 아니지, 가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또 우리 0551님은요. 주디는 식물 잘 키우나요? 저 요즘 몬스테라 키우기 시작했는데 잘 자라긴 하는데 자리를 못 잡고 예쁘게 안 자라서 고민이네요. 식물 키우기 은근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요. 식집사분들 존경합니다. 저도 식집사분들 진짜 존경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옛날에 사놨던 그 영양 앰플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식물에게 주는 거. 옛날에 한 박스 사놨던 거다 저기 나눔했어요. 채소마켓으로. 올리자마자 바로 식집사님들이 그냥 바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못 키워서 저는 안 죽이면은, 성공이에요. 또 우리 2057님은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거의 일주일째 추적추적 비가 내려요. 아이 픽업길에 늘 주디 목소리 듣는데 오늘 처음 메시지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057님 운전 안전 운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0: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침구 아늑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롤티슈 선물세트,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

0: 붐이 왔어요.
1: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붐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타조 컬트쇼!
1: 예예예.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찾아온 달팽이 간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이호상균 기운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쫙쫙 쏴줄 저의 파트너는요.
2: 와, 스페셜 DJ 컬투션 처음이구나.
3: 네, 처음 왔습니다.
2: 게스트로만 그렇게 많이 오고.
3: 네, 준이 형이 나온 거 짤로만 계속 보다가
1: 이 자리에 앉았어.
3: 항상 여기 이제 준이 형이 사고를 많이 치는.
1: 얼마 전에도 치고 왔거든, 20년 특별 방송에서.
3: 심지어 그 봤습니다.
1: 아, 네. 소개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컬투쇼 오늘 스페셜 DJ로 참여하게 된 가수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우리가 오늘은 김태 브라더스예요.
3: 김태 브라더스.
1: 김태균과 김태우. 오늘 김태 브라더스의 호흡이 어떨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10월 15일 날 태우가 GOD 콘서트 얘기를 하러 컬투에 출연을 했었죠.
3: 네네.
1: 그때 준이 형이 스페셜 DJ를 했었고 예니 형과 우리 선호 형, 김태우 씨가 같이 게스트로 왔었습니다.
3: 맞아요.
1: 별 느낌이 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스페셜 DJ하고 게스트.
3: 약 무게감이 좀 있네요. 여기.
1: 느낌 있어요?
3: 네, 부담도 좀 있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1: 아니야, 편하게 해.
3: 웃기기도 해야 될 것 같고.
1: 안 웃겨도 돼.
3: 자, 웃기는 건 제가 준이 형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흥은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준이 형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웃기잖아.
3: 네, 조금 전략적인 것도 좀 있어요.
1: 그 되게 똑똑한 거 같아.
3: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상표
1: 상품 안내하는 거.
3: 상품 글자를 좀 크게 써주시나요?
1: 크게 써준 거야 그게.
3: 아, 크게 써주는데도 그렇게.
1: 그러니까 똑똑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에.
3: 굉장히 똑똑하네.
1: 자, 방송놈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K-POP 역사상 처음으로 GOD가 데뷔 만일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31일까지 에땡랜드에서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예, 거기서 하늘색 풍선 위크가 있대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예요? 와, 여기 포스터네.
3: 네, 와, 일단은 뭐 사실 이런 거를 잘 못 챙겼어요, GOD가.
1: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3: 네, 그래서 조금 늘 사실 받기만 하고 좀 많이 많은 것들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1: 왜 이렇게 받기만 했어? 뭐,
3: 다섯 명이다 보니까.
1: 아, 나눠 갖느라고?
3: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만일이 5월 30일이 저희가 딱 데뷔한 지 만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1: 또 기분 날이네. 만일.
3: 뭔가 좋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또 이런 테마파크랑 같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OD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팝업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여태까지 역사상?
3: 네. 그래서 그 이제 에땡랜드에서 저희가 GOD로 거의 다 꾸며줘요.
1: 와, 아니, 네. 에버랜드 전체가?
3: 전체까지는 아니고 한 반 정도?
1: 아, 반 정도? 와, 네. 엄청 넓은데 반 정도라고. 와.
3: 그래서 아마 그 입장하시면 입장하면서부터 이제 GOD의 음악과 어떤 하늘색 풍선과 GOD의 어떤 히스토리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또 팝업스토어처럼 뭐 되게 스페셜한 이런 뭐 굿즈 같은 것도 있고
1: 굿즈도 있고
3: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저희 호영이 형이랑 저랑 호우 콘서트가 열리고요.
1: 그 안에서?
3: 네.
1: 오!
3: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GOD 콘서트가 열리고
1: 오! 네. 와,
3: 그리고
1: 좋겠다.
3: 이제 일요일은 이제 저랑 또 저희 절친한 친구들이 또 축하해 주러 와줘서 버스킹을 할 것 같아요.
1: 거기서 갑자기?
3: 네.
1: 언제 할지는 모르고.
3: 시간은 아마 저녁 때쯤일 거예요.
1: 아, 저녁 때쯤.
3: 네 다섯 시.
1: 와, 네 시로 정해졌다고 저 팬이 얘기해 주네요. 예.
3: 아, 그래요?
1: 네 시로 정해졌대요. 네,
3: 정말 일요일도 뭐 되게 또
1: 팬들 너무 좋겠다. 팬들이 진짜.
3: 너무 좋아. 그리고 사실 오늘은 사실 오늘부터 오픈이 됐는데 오늘 벌써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가 어린이날 같은 게 풍선 공짜로 주고 그러는데 하나씩 풍선 주는 거예요?
1: 어? 줘요? 줄걸요?
0: 예예. 예.
1: 제가 그 디테일까지
0: 준대. 아 준대. 팬들이 그래? 다 알아. 팬들이 알아.
1: 제 머리카락 개수도 알아요.
0: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지오디 팬들 혹시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컬투쇼 듣고 있다가 아신 분들은 있으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1: 네.
0: 어. 자 노래 듣겠습니다. 원래는 컬투쇼 첫 곡은 팝송을 늘 듣거든요. 예 이게 가요를 내 노래도 별로 안 틀어주는 방송놈들이 그래도 태우가 왔으니까 자 이 노래 가겠습니다.
1: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소개해 주시죠.
1: 첫 곡으로 지오디의 하늘색 풍선.
0: 야하!

0: 그 예쁜 내 샤넬. 야.
1: 아니 이 나 아까 전 노래 나갈 때도 얘기했는데 이 가수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나 예전부터 이제 냈던 팬송 중에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원조급이 아닐까. 전 국민이 따라 할 만한 노래.
2: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약간 그런 거 같네요.
1: 맞아요. 네. 그 딴 그룹의 노래 팬송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2: 어? 예? 죄송한데 전 GOD 거만 들어서. 와, 아니, 근데 이게 2000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1: 와, 그럼 벌써 26년 전에 맞아요. 나왔던 26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거 만약 GOD 물론 GOD 팬클럽이 아니어도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따라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2: 근데 여기 가운데 지금 그 초등학생이에요?
1: 초등학생.
2: 초등학생인데 가만히 있다가 저 인형 준다니까 갑자기
1: 노래 따라해요.
2: 이거 들어봤어요?
1: 이 노래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지 처음이래.
2: 아, 좋지. 아 별로야?
1: 이 아저씨가 부른 노래야. 네 알겠대요. 누군지는 알지 아저씨? 아 모른대.
2: 아 모를 수 있죠.
1: 모를 수 있지. 네. 너 나 누군지 알아? 모름. 근데 너무 말투가 짧다 그지? 너 누군지 알아? 모름. 이 아저씨 알아? 모름. 나도 너 모름. 쌤쌤.
2: 아, 이 눈높이.
1: 예.
2: 이 눈높이 해야 되는데.
1: 예예. 예. 네. 또 하나 또 소식이 있는데 OTT 사이트 웨이땡에 국민 예능으로 사랑받았던 G.O.D의 육아일기 4K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와. 태우 어린 거 봐. 어머. 어머 저 태우 어린 것 좀 봐봐. 와. 이게 전 회차를 다시 볼 수 있대요, 여러분들.
2: 와.
1: 우리 재민이, 그죠?
2: 이거는 사실 저희가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1: 어.
2: 아, 이거는 정주행을 할 만하네요.
1: 아, 그렇지.
2: 왜냐면 이게 GOD의 서사와 재민이의 성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2: 예. 네. 사실은 GOD가 GOD가 이 육아일기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1: 그래도 뭐 재민이 삼촌들로 완전히.
2: 근데 이거를 보면서 또 다른 재미가 G.O.D가 이렇게 때깔이 좋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1: 아 이제 연예인이 돼가는 과정.
2: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 때부터 찍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네. 이제 막 인기를 얻고 사랑을 그렇죠. 받은 시기에서 우와 스타가 돼가는 과정.
2: 그렇죠. 이게 막 애수 나오고 그다음에 거짓말 앨범.
1: 우오.
2: 그러면서 막 100만 장, 200만 장 이렇게 팔면서.
1: 거짓말 때까지 했어 재민이랑.
2: 그렇죠. 그렇지?
1: 와. 야 정말 여러분 한번 꼭 봐보십시오. 와
2: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을 저희가 그
3: 울었어요?
2: 아 당연히 눈물도 많이 났는데 정말로 그때 잘 나갔던 프로라고 생각되는 게
1: 완전
2: 마지막을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까지 가서 저희가
1: 육아일기로 왜 거기 가서 찍었어요?
2: 뭐야? 아 저희가 LA에서 공연이
1: 있어서
2: 되게 큰 공연이 있는데 그때 재민이를 데려갔어요 저희가.
1: 그러면서
2: 이제 거기서 마지막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유리병에 저희가 편지 써가지고
1: 그랬던 기억.
2: 네, 산타모니카 바다에 던진
1: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2: 돌아오진 않았어요.
1: 어딘가 떠다니고 있겠지. 자 한번 꼭 4K로 나왔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1, 2부는 특별 초대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사극 주몽 해신의 주인공 뮤지컬 뮤드에서 꼭 서고 싶어서 본인이 찾아서 오디션을 엄청 보러 다녔다는 열정적인 배우입니다. 뮤지컬 헤이그 무대에서 이상설을 연기 중인 송일국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배우랑 송일국 씨랑은 인연이 뭐가 있다면서요?
2: 아 그럼요.
1: 네, 그 인연을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2: 알겠습니다.
1: 자 현재 여러분들 문자 참여하셔야 됩니다. 생방 중에 듣기만 하는 건 쇼다론이 아니에요. 문자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요거 스페셜 DJ가 이걸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
2: 알겠습니다.
1: 50원 100원 150원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2: 자, 외쳐 준비됐어요?
1: 네.
2: 자 샵에 1077
4: 웃음
2: 긴 문자
4: 100원
2: 합쳐서
1: 배우가 울림통이 좋으니까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 아주 그냥.
2: 아 여기 텐션이
1: 아니, 장난 아니죠. 네, 기 좀 바꾸고 하세요 오늘. 자 광고 듣고 송일국 씨 만납니다. 광고요. Here we go.
5: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속속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자, 거주쇼 특별 초대석으로 오늘 창작 뮤지컬 헤이그 팀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분입니다. 저랑 오늘 두 시간을 함께할 스페셜 DJ이자 뮤지컬 헤이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와 뮤지컬 프로듀싱에 도전을 했네요. 영원한 우리 GOD의 막내 프로듀서로 오늘 찾아온 김태우! 예! 아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뮤지컬 프로듀서?
2: 아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2: 뭐 너무 사실 하고 싶었던
0: 오, 진짜?
2: 네, 작업이었고 우와. 너무 좋은 작품 만나게 돼서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네, 좋은 작품을 만나게
0: 좀 달리 보인다.
2: 자, 이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뮤지컬 헤이그의 주연 배우입니다.
0: 주연 배우.
2: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이그에 캐스팅된 이유는 집안 덕분이다. 아. 김재진 장군의 후손 영원한 주먹원장님 성일구.
3: 반갑습니다.
0: 성일구.
4: 성일구.
0: 성일구. 주몽 왕자님 오랜만에 활 한번 쏴주시죠. 활. 예. 한 번만 발사해 주세요. 어, 이 2년 만에 컬투쇼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 그때도 뮤지컬로 찾아주셨는데.
3: 맞아요. 그때 애니.
0: 애니. 네. 와.
3: 그때는 억만장자였는데.
0: 아니 엉망진창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억만장자였는데 오늘은.
3: 지금은 예. 이제 독립운동가가 돼서 나타났어요.
2: 맞아요.
0: 와. 스튜디오를 좀 저희가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좀 다시 하고 두 분 오신다고 해서 미리 좀 준비해
3: 바뀐 거 맞아요?
0: 많이 바뀌었습니다.
3: 별로 바뀐.
0: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3: 아니 원래 이거보다 더 안 좋았거든. 좀만 올라간 것 같은데. 아.
0: 앉아 계신 송일국 씨가 보시는 광경은 저 TV 모니터가 좀 더 생긴 게 있고 그리고 뒤가 다 바뀌었습니다. 뒤가.
2: 맞아.
0: 지금
2: 아.
0: 뒤가 싹 다 바뀌었어요. 뒤가 싹 다 바뀌었고 사운드가 다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아. 제일 중요하니까 라디오니까.
3: 아, 그렇죠. 확실히 밖에 보니까 스피커가 제네릭.

0: 이더라고요.
1: 어, 그렇죠.
2: 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0: 네, 음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왜냐하면 김태우 PD가 옆에 있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늘 열정을 불태우시거든요.
2: 아, 불태우 씨, 김태우 씨, 불태우 씨.
1: 어, 근데 저는 좀 어색한 게 그 이러시는 거 처음 봐가지고.
2: 어, 원래 안
0: 먹고
2: 그래?
0: 살아야죠.
2: 원래 어떤데?
0: 아들 새 키우기 너무 힘들어. 도와주세요.
1: 아, 굉장히 어? 과묵하시고.
2: 어.
1: 예. 네. 아니, 아니, 제 아니, 말도 근데, 말 제가 사실 한 거의 네다섯 번 보고 있는데. 계속 말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놓으시고 잘.
0: 어. 제가 사실 오늘 김태우 PD한테 엄청 잘 보여야 돼요. 어. 오늘 방송 끝나면 저 민국이가 그 작곡 공부를 하거든요. 어. 근데 오늘 끝나고
2: 중요한 잘 보여야지 그럼.
0: 네, 그래.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1: 작업실한테
0: 조언을 해주기로. 사실 저는 원치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제일 전망 좋은 게 작곡이다.
2: 아, 그렇지.
0: 자기가 꼭 얘기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민국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끝나고.
2: 지금
0: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중2죠 민국이.
0: 네,
2: 중2.
0: 중2요. 아우 진짜.
2: 왜?
0: 중2 아우 너무 싫어.
2: 세상의 중심에 아, 근데 세 명이 다 있는 거죠.
0: 네. 근데 저 놀란 게 아까 이거 객석 분들 이렇게 쭉 입장하실 때 제가 맨 뒤에 서서 들어왔거든요. 어어. 맨 뒤에 중2 아들하고 엄마랑 같이 입장을 하시더라고.
2: 어어.
0: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아 엄마랑 같이 구경하러. 너
2: 중2인데 엄마랑
0: 너
2: 같이
0: 일어나봐,
2: 구경.
0: 일어나봐. 저런 아, 아들 없어요 요즘. 누가 엄마를 그죠?
1: 안 다니지 안 다니지.
0: 근데 내가 이따 티켓 드릴게요.
1: 와.
0: 저희 공연 보러 오세요.
1: 진짜.
0: 정말. 돈 받아야 돼 지금 중2가 이들 저런 와. 아들.
1: 야 너도 중2면 받을 수 있었는데 야.
2: 근데 컬투쇼에는
0: 6학년 좀 나아요.
2: 중2 그 사춘기 중심에 있는 친구들 많이 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많이 와요.
0: 근데 저런 아들 안 다니려고 그래요.
2: 오늘 학교 째고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민국이. 왜? 나 내가 민국이에요. 날 째려봐.
1: 어 잠깐만 컬투쇼면 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2: 그래, 그럴 수도 네. 있었는데.
0: 아 그러네.
2: 그렇지.
0: 네. 김태우 씨 온다고 그랬으면 아 그러네.
2: 그럼 오늘 같이 그냥 끝나고 같이 가면 되잖아.
0: 생각을 못.
1: 아 근데 대박인 게 너무 길을 잘 가고 있는 아직 못 봤는데. 작곡 공부를 하면서 지금 디제잉을 해요.
2: 우와.
1: 사실은 굉장히.
2: 어, 지금
1: 전망이 좋은
2: 미래가 전망이 좋네 네, 진짜로
1: 분야거든요 사실.
2: 와, 아, 아빠보다 훨씬 잘 살 것 같다. 아니 근데 2년 전보다 텐션이 훨씬 좋아지셨네.
1: 그러니까요.
2: 송일국 씨가 2년 전보다.
0: 그래요?
2: 예. 네.
0: 뭐 저는, 관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저는 일단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2: 아니 두 분이 일단은 어떤 관계예요?
1: 사실은 형님은 이제 뭐 예전부터 뭐 그냥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만
2: 그냥 뭐 그냥 그런 정도는 뭐 저도 마찬가지죠.
1: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헤이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도 이제 깊게 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2: 어느 정도까지 근데 들어갔어요?
1: 지금 이렇게 지금 텐션이 올라간 건 처음 봐가지고 저도 지금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2: 예예. 예. 예. 자,
0: 아니 그게 관객분들 호응이 좋으니까 와. 나도 모르게 이제 텐션이 올라가. 아, 배우들은 이 액션이 오면 그죠.
2: 자. 사실은 무대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1: 거죠.
2: 예예예. 예,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1: 역시
0: 공연은 관객이 주인공이에요.
2: 맞아요. 자 헤이그 어떤 작품입니까?
1: 뭐 직접
0: 아 우리 헤이그는
1: 네.
0: 우리 그 고종 황제의 특사 헤이그 특사.
2: 헤이그 특사 네. 어 그때 당시 어 유명한 네. 책에서 우리 역사 책에서 많이 공부했던.
0: 그렇죠. 네. 일제의 만행과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헤이그로 파견된 우리 이휘종, 이상설, 이준 선생님 그걸 소재로. 그것만 갖고 좀 부족하니까 가상의 젊은이들 등장시켜서 이제 헤이그로 간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예, 뮤지컬입니다.
2: 근데 그게 네. 이제 그 을사늑약인가?
1: 네.
2: 그게 이제 잘못된 조약이다.
0: 조약이다.
2: 네. 이걸 왜 알리기 위해서 네.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로 가는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네.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요. 일본의 방해와
2: 아하.
0: 그리고 다른 외교관들의 어떤 무관심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죠. 하지만 그 뒤에 많은 독립단체들과 독립운동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저는 지금까지도 이어온다고 생각합니다.
2: 아,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역사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작품에 프로듀싱을 맡으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악 프로듀싱인가?
1: 아니요 이 이제 제작에 참여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조금 한 10년 전부터 좀 되게 구워지고 있던 작품.
2: 아 진짜 계속 네.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네,
1: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연출하신 감독님이나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좀 소중하게 갖고 계셨던 이런 극이었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거는

0: 세상 밖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서포터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배우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또 캐스팅이 되면서 완성이 되게 된 것 같아요.
1: 어, 예. 그럼 이제 태호 씨 회사에서 예. 돈을 태운 거예요?
0: 아, 좀 그게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하니까.
2: 근데 저희
0: 그게 정확한 거죠.
2: 창작극임에도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1: 네. 어, 창작 음악이 다
2: 프로듀싱이 정말 잘 돼 있고 김보영 음악 감독님이라고 네. 굉장히 잘하는 그 음악 감독님 계시거든요.
1: 네네네.
2: 노래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작극임에도 그 노래를 들으러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본전을 뽑지 않을까.
0: 네, 아 진짜 노래 극도 너무 좋은데 노래도 네. 너무 좋고.
1: 컬투쇼의 네. 스페셜 DJ는 처음으로 이제 20년 만에 오신 이유가 있네요. 어, 잘 돼야 되네요 이거.
0: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라서 네, 잘 돼야 됩니다.
1: 네, 잘 돼야 됩니다. 네,
0: 그리고 사실 예, 저희가 또 좀 특이할 만한 점들이 이 영상 팀이 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행,
1: 오~
0: 예, 그리고 반도, 예, 경성 크리처,
1: 와~
0: 예, 그리고 지옥.
1: 아유 지옥 좀
0: 대단하죠. 여기서 저희 비주얼이랑 CG 작업 다 해주신 더만타 스토리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서 또 참여해주셔서 영상미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세트 자체가 기차가 주거든요.
1: 그러니까 기차에서 네. 벌어진 이야기니까.
0: 근데 이제 그게 다소 사실은 그 세트 전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소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승화를 시켜주죠.
1: 요즘 뮤지컬들이 네. 세트가 막 화려한 것도 있지만 LED로 활용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 저희는 LED는 아니고 네. 예, 프로젝터로.
1: 프로젝터로. 예, 예.
0: 굉장히 고상향의.
1: 예예예. 예, 예, 예. 예.
0: 아 그게
1: 안씨가 높은 거잖아요, 이거.
0: 이게 예. LED
1: 몇 안씨짜리예요?
0: 이게 LED 가격이에요.
1: 아 그래, 예, 그렇죠.
0: 그게 LED 가격.
1: 자 실제 지금 공연 중인 거죠?
0: 그렇죠.
2: 네 지금.
1: 예. 예. 어디서 언제까지 합니까?
0: 어 저희가 이제 한
1: 6월 20일
0: 중반을 넘어섰고요.
1: 아, 네, 4월 1일부터 시작했네.
0: 네, 6월 21일까지 저희가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 예. 저 6월이 호곡 보훈의 달이잖아요.
0: 네,
1: 그러네.
2: 가족분들 다 오셔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1: 대학로에 있는 놀 뭐 유닛 땡넥스 거기서 네. 한다고 합니다. 관람 연령이 6세 이상이네.
0: 네.
2: 온 가족이 볼 수 있습니다.
1: 다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 그렇죠.
0: 예,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보러 갑니다. 네. 네 번째 관람.
1: 애들 데리고.
0: 네. 같이 가려고.
1: 뜻깊은 네. 작품이니까. 자, 듣고 계시는 쇼다런들은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네, 김태우 송일국에 대한 질문들, 목격담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107! 김우자! 합쳐버리면! 고릴라는! 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오늘 6월 14일 낮 2시 뮤지컬 헤이그 티켓을 초대권을 쏜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가 나오는 공연이에요.
0: 아.
1: 더블 캐스팅으로 지금 여기 포스터 보니까 오만석 씨가 있네.
2: 네, 오만석 씨랑 그다음에 원종환 씨.
1: 원종환 씨 세 분이
2: 네.
1: 그 역할을.
2: 저희가 다 매진되면 누적 관객이 한 5만석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많이들 와주시기
1: 바랍니다.
0: 재밌다.
2: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컬트 쇼 송일국 씨를 모시고 2부의 문을 엽니다. 뮤지컬 헤이그 창작극입니다. 네, 창작극의 초연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6월 21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놀 유니풀 땡스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목격담이 왔는데요. 하나 읽어주죠. 태우가 하나 읽어주죠.
2: 요 읽을까요?
1: 예예. 신윤아 씨.
2: 신윤아 씨. 예, 6월 10일 일요일 대학로 지나가면서 송일국 배우님 봤는데 6월 10일이면 작년인가 본데? 예? 지금 6월달이 아니잖아.
1: 작년이.
2: 아, 작년. 예. 예, 예, 작년. 키도 엄청 크시고 걸어가시는데 모델처럼 멋있었어요. 아, 멋있죠. 너무 멋있으시죠.
1: 정말. 예. 아니 근데 그 그냥 작년에 이러면 되는데 그냥 6월 10일. 되게 뜻깊었단 봐요.
2: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인지 알고 읽었다가
3: 5월 10일, 5월 10일.
1: 예, 예. 아, 아니면 5월 10일일 수도 있고. 네, 대학로 가시는 거 보니까 요즘인가 보다. 공연하시니까.
3: 최근에 제가 요즘 BMW 타고 다니거든요.
1: 아, 그걸 굳이.
3: 아, 왜냐면 버스, 메트로, 워크. 아.
1: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3: 버스, 예, 지하철.
1: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예, 예, BMW.
2: 아니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1: 이거 어디서 한번 해본 거야?
2: 저한테 농담도 한 번도 안 하시고.
1: 예예 예, 예. 예. 근데 워낙에 지금 맡으신 역할 이름이 뭐죠?
3: 지금 이상설 역.
1: 이상설 역할이 되게 과묵한 역할이래요.
3: 건강 과묵한. 이상설이 아니라 그냥 이상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1: 그래서 아들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4: 민국이가 왜 그런지 알겠네.
2: 민국이가 싫어해요 그 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형님이. 그 첫 등장할 때 그 롱코트를 입고 등장하셨거든요. 딱 가방 들고 딱 걸어 나오는데 진짜 멋있게 멋있어요.
3: 아 근데 그게 저희가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밟혀가지고 몇 번 죽다 살았어요 진짜. 예. 멋있게 올라가다 팍 하고 막. 힘들어요 먹고 살기.
1: 되게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3: 아, 몸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의상에 몸을 맞춰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1: 제가 송일국 씨보다는 민국이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만세는 좋아해요.
1: 만세는 좋아요.
3: 요즘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1: 자, 2520님. 송일국 씨 맘마미아 지방 공연에서 꽈당 하셨던 적이
2: 꽈당?
1: 있는데.
2: 꽈당을 꽈당? 많이 하시네요.
1: 헤이그에서는 꽈당 할 일 없나요? 하셨네요. 맘마미아에서 자빠지셨어요?
3: 아니 그 과당하죠. 그 로지랑 엎어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거기는 아, 아니, 그냥
3: 박주면 씨 알죠? 박주면 씨. 예, 박주면 씨랑 하거든요. 덮치는 장면이.
1: 아, 그럼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그 역할인 거죠.
3: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아, 헤이그 과당 하셨어요?

0: 저는 못 박아요.
1: 아, 난 할 뻔한 했다면서.
2: 아니 왜냐면 코트에 발이 밟혀가지고 롱 코트다 보니까.
0: 아, 계단 올라갈 때.
2: 계단 올라가서 네. 몇 번 밟혀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0: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시거든요.
1: 코트를 조금만 좀 잘라달라 하면 되잖아요.
2: 아, 또 우리 또 폼을 위해서.
0: 아니 이게
2: 포기할 수 없죠 또.
0: 느낌이 딱 좋아요 지금.
1: 정윤국 씨가 키가 어떻게 되시죠?
2: 제가 185입니다. 와.
1: 김태훈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0: 191입니다.
3: 와우, 크다 커. 네. 네. 자, 뮤지컬 헤이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역사 속 실제 인물들이지 이런 질문이 지금 있네요. 이상설 외 나머지 인물들은 네. 뮤지컬에 나오는 인물들.
0: 우리 이준, 이휘종, 네. 세 분 다 실제로 실존, 인물.
3: 실존 인물들이고 네. 나머지 인물들은 어떤 분들이 등장하십니까?
2: 그 이제 그 특사들 말고 특사들 얘기로만은 그러니까 뭐랄까 드라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의 젊은이들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3: 돕는 사람들
2: 그 아니까 그 같이 열차를 타고 이제 그 헤이그까지 가는 과정을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옛날 얘기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그 국권 잃은 나라의 어떤 그 젊은이로 살아야 되는 시대의 아픔, 그들 간의 또 갈등, 또 사랑을 담아서 조금 좀 재미있게 각색한 겁니다.
0: 형제도 있고요. 어.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2: 감동도 있고 사랑도 있고. 네.
3: 특히 넘버들이 많이 좋다면서요.
2: 네, 넘버 정말 좋습니다.
3: 뭐 조금 우리 그 이상설의 넘버를 조금만 이렇게 즉석에서 조금만 불러주신다면. 네. 제가
4: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기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2: 여기까지. 아니 목 안 풀고 하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예. 죄송합니다.
0: 저 사실 리허설
2: 가수 앞에서
0: 리허설 때 보러 갔는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톤이 너무 좋으시니까 일단. 네.
2: 아 사실 요즘 성악 선생님한테 공부
3: 계속 배우고 있다면서요.
2: 네. 맨날 하는 게
3: 이것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성악 하시는 분들은 비강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강으로 소리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3: 아니 그걸 먼저 얘기하고 하셔야지. 헤헤헤헤.
2: 아니 왜냐면 6개월 동안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3: 성악하는 선생님이 개인기를 가르쳐준 줄 알았네.
0: 아 저는 오늘 이후로 그 일국이 형님이랑 많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그리고 사실은 육아 예능으로 또 우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아이랑 그 뭐 첫째랑 같이 아이들이 다 동갑이라.
0: 첫째 딸이랑 예.
2: 동갑 중이. 고생 많죠.
0: 근데 저는 좀 빨리 잘 지나간 것 같아요.
2: 아, 그 딸이 좀 빨라 맞아. 예. 우리는 지금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가지고.
0: 저는 작년에 엄청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3: 진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고.
0: 괜찮아졌어요.
3: 지금 민국이가 절정이에요 아니면
2: 세타.
0: 같은 날 태어났는데
3: 만세는 괜찮다면서. 네? 만세는 괜찮다면서.
2: 개그 코드가 맞는 거지.
0: 코드만 맞는 거지.
2: 코드만 맞는 거지. 비슷해요. 눈빛이 뭐. 아 무슨 막 저를 쓰레기 보듯이 하니까.
0: 아 왜요? 아 왜요?
2: 진짜 그렇다니까 집에 가면.
0: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2: 안 해요.
0: 근데 왜 쓰레기?
2: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왜 그러는지.
3: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한번 애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컬투쇼에.
2: 그럴까요?
0: 야, 너무 재밌겠다.
3: 야,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0: 진짜 너무 재밌겠다.
3: 누가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0: 저기 죄송한데 오늘 여기 뮤지컬 홍보로 나오셨는데 가족 얘기.
2: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3: 예, 뮤지컬 홍보 좀 하세요. 예. 작품 내용을 보면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명의 조선인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로 특사를 이제 간 건데 근데 역사 속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뮤지컬 헤이그에서는 현실과 좀 다른 결말이 좀 있는지 예, 원래 현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좀 각색이 있는 건지
2: 뭐 실패한 결과는 똑같고
3: 뭐 똑같고
2: 네, 똑같고요. 예.
3: 좀 열린 결말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2: 이게
3: 결말을 모르세요? 매일 공연하시지 않아요? 뭐라도 좀 뭐 이게 미끼를 던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0: 사실 그 세 분이 곡으로

0: 돌아오는 길은 막혔고 그래서 이제 이준 열사는 이제 순국을 합니다.
1: 아, 네, 자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 그 역사 중에 사실이니까?
3: 아, 그건 사실인데 네. 이제 그 돌아가시는 과정은 조금 각색을 했죠. 아,
0: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이 있었다. 예. 우리 역사 안에서.
1: 좀 아픈 예. 과거죠. 안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말고는 또 어떤
0: 뭐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1: 예, 예.
3: 일본군.
1: 예. 일본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막내 일본군 있었잖아요. 네. 현실에서도.
0: 그렇죠. 러시아 군인들도 나오고.
1: 러시아 군인 일본.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착해서도 굉장히 알리기 위한 게 너무 힘들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지 않았던 그러니까. 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1: 일본군이 막았고 러시아
0: 계속 막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방해를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일본 또 순사들과 예,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들도 있고. 예, 그래서
1: 액션 있어요?
3: 액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3: 올인원입니다. 저희 작품.
1: 오.
3: 액션도 있고.
1: 그러면 군무도 있고.
3: 그렇죠.
0: 멋있어요.
1: 네. 군무도 있고.
3: 러시아 춤도 나오고.
0: 파트 되게 멋있어요.
1: 네. 러시아 춤이 있어요.
0: 네. 나와요.
3: 마슬라야니차.
1: 좀 보여주실래?
3: 안 돼. 아니. 후배들이 그 마슬라야니차라고의 그 앞에서 쳐요. 그때 전 이제 소대에서 옆에서 마슬라야니차 하고 있어요.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이상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1: 네.
3: 내 물이 아니구나.
1: 예. 지금 물을 마실 때 태운 물을 마시려고 그랬어요. 예. 예. 본인은 춤을 추지 않고 네. 앙상블들이 이제 춤을 추겠군요.
0: 건배제이만.
1: 건배제이만 하고 춤을 못 추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같이 출 수 있는 몸에 이상설이 있고.
3: 그렇죠. 네.
1: 그딴 거 좋아하죠? 예? 자, 5868님.
4: 안녕하세요.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5학년 쌍둥이 7살 막내까지 터울이 있다 보니까 셋을 데리고 놀러 가기 힘든데 헤이그 뮤지컬이 6세 이상부터 볼 수 있다니 아이 셋 다 데리고 보러 갈 수 있겠네요. 송일국님 아들 셋 키우는 제 마음 아시죠?
3: 알아요.
4: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절 다 불쌍하게 보세요.
3: 야,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슈퍼맨 들어왔다 그 한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거 아니었으면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 못 다녔을
0: 거예요. 맞아, 힘들죠. 네. 힘들죠.
3: 아시잖아요.
0: 네. 그래도 이분은 다행인 게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불쌍하게 보네요. 네, 형은 아들들이 불쌍하게 보네요.
1: 자, 이분에게도 뮤지컬 헤이그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원래 1인 2매를 보내드리는데 이분은 좀 자제분 세 분이랑 오셔야 되니까 4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애국자십니다.
1: 문자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뭐, 예. 송일국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박연주 씨.
5: 저도 그렇게 읽어. 송일국님 아재미가 아니라 아주미가 있으시네요. 같이 브런치하며 수다 떨고 있네요.
3: 나 목이 나가가지고.
1: 네.
0: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주미는 굉장히 처음 봐가지고.
1: 수다쟁이신데요.
0: 그래요? 저랑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3: 카메라 돌면 돌아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우리 송정원님이 보내주셨는데 송일국님 육아 스트레스를 컬투쇼에서 수다로 푸시는 것 같습니다.
1: 그 애들 앞에서 잘 못하는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할 때도 없고 뮤지컬 가서는 과묵해야 되고 집에서는 애들이 안 놀아주고 뭐 이러니까
3: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대학살의 신이라고 부부가 이렇게 막 그 아들 문제 때문에 만났다가 난장을 부리는 그런 연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싸움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부부싸움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정말 그때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었던 기억이
0: 나요.
3: 그래서 싹 하고 막 머리끄댕 싸우고 막 싸우거든요. 그때 정말 그 10년 묵은 스트레스 다 풀었던 거 같아요.
0: 아니 그럼 실제로
1: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왜 거기 가서 그걸 다 풀어요?
3: 없어.
1: 뭐 때문에?
3: 없어.
1: 아니 그분은 없어요. 때문에 스트레스 풀어요?
3: 아니.
0: 그분은 무슨 죄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송일국 부부관계 이상설.
0: 좋다. 너무 좋다.
1: 예. 이현주 씨 거 문자 읽어.

0: 네, 25년 전 압구정 백화점 알바의 시절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분이 서 있어서 한참을 쳐다봤는데 몇 년 후 주몽에서 송일국 배우님을 보고 제가 본 분이 이분이었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너무 멋있으시네요.
1: 멋있으시네요.

0: 왜요?
1: 아니 그냥 뭐 다른 알바 많이 하셨는 줄 알고
0: 배송 알바만 했어요.
1: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자 0936님 안녕하세요. 2010년쯤 서울역 근처 호텔에서 일할 때 행사에 김태우님이 오셔서 사랑비를 부르시는데 고음의 스피커가 터져버렸어요.
0: 와.
1: 스피커 없이 오직 성량만으로 부르셨는데 너무 잘 부르셔서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2: 와.
0: 와.
1: 아니 스피커 없이 부르는 행사도 있었어요?
2: 아니요 저 이거 생각이 나요.
1: 어. 고장났나? 터져갖고?
2: 아 이게 막 빵 이렇게 터지는 거고 어. 이제 음역을 제가 너무 세게 내니까 어. 꺼졌어요. 쓱 이렇게 하면서
1: 그래서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부른 거야?
2: 그거 해야죠 어떻게 해요.
1: 와.
2: 그거를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요.
1: 사랑비 후렴 좀만 해줘.

0: SBS 스피커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1: 8억이니까요. 예.
0: 자, 송일국 씨도 목격담이 왔네요.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3016님 거.
2: 30분 전 송일국 배우 목격담입니다. 네. 오늘 컬투쇼 방청 왔는데요. 지각해서 마지막 입장했거든요. 근데 송일국 배우님이 90도로 꾸벅 두세 번 연신 누군가에게 인사하시길래 누구지 봤는데 SBS에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이셨어요. 와.
1: 아니 마지막 줄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줄을. 송일국 배우님.
2: 쑥스럽네. 송일국 첫 배우님 첫 목격담이 미담이네요. 와.
0: 아니 이렇게 여기 SBS 이제 건물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 이렇게 인사를 건물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1: 미담 만들려고.
0: 미담.
1: 미담 만들려고.
0: 예, 예, 미담 만들라고.
1: 오늘 성공했는데요?
0: 예.
2: 아니, 부끄럽습니다.
0: 예, 예. 아 진짜 송강민 씨 매년 GOD 콘서트를 가는데 콘서트 3시간 끝내고 직접 운전해서 가족들 데리고 가시는 태우 오빠를 봤어요. 힘드실 텐데 팬들에게 항상 인사해 주시고 운전까지 정말 슈퍼대디입니다.
1: 아다 하시는데요 뭐 아빠들은.
0: 아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1: 네 알죠.
0: 네. 콘서트 GOD 콘서트 이렇게 딱 완전체로 또 하면 공연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1: 아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12월 이제 연말에 부산 공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 그게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쪽파티가 되게 이제 크게 있었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연말이니까 다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공연을 보고 이제 근데 둘째가 이제 수영을 요즘에 하는데.
0: 아 수영.
1: 수영 수업이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0: 어떻게
1: 있어가지고 그 저는 당연히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온 줄 알았죠.
0: 그렇지 이제 한번 빼겠지 뭐 이런.
1: 근데 이제 지금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시기라서
0: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본인은.
1: 자기 무조건 가야 된다.
0: 와. 진짜.
1: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나는 지금
0: 늦게까지 공연하는 아빠를
1: 거기 가서 지금 소고기에 막 소주 먹을 생각에
0: 그래 쫑파티 쫑파티
1: 계속 한참 참았고
0: 그러니까 쫑파티
1: 예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아빠 어떻게 가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니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운전해서 가려는데 매니저도 사실은 거의 한 세 달을
0: 그러니까
1: 저랑 같이 고생하다가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니저 호텔도 좀 좋은 걸 해줬어. 좋은 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0: 자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호텔에서
1: 야 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눈빛을 봤는데 아 그럼 가야죠 이렇게 하는데
0: 저 밖에 있는 매니저예요?
1: 네 지금 밖에 있는 매니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아니야 너 그냥 쪽파티 하고 와 얘기하고
0: 난 운전해서 올라갈게.
1: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밤이잖아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다 뒤에서 자는 거예요.
0: 아.
1: 와, 제가 새벽 2시 반인가?
0: 도착했어.
1: 도착해서 7시에 또 데려다 줬죠, 아침에.
0: 와, 대박이다. 그럼 혼자만

0: 똥맞지를 못했네.
1: 그래서 어. 그 다음 날 혼자 집에서 치킨 시켜갖고 치맥.
0: 예, 아빠의 삶입니다. 예, 예, 아빠의 삶이에요. 예. 3277님, 예, 송일국 씨의 또 미담인 것 같습니다. 예. 11년 전쯤 송도 센트럴파크 가서 구경하는데 멀리서 송일국 씨가 삼둥이와 아, 철인 삼정 경기 연습하시는 거 봤어요. 진짜 얼굴도 얼굴이시지만 허벅지가 막 튼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작년에 포천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김태우 님도 봤어요. 얼굴은 진짜 진짜 작으신데 몸이 진짜 진짜 커요.
1: 와. 너무 크죠? 예, 아유.
0: 어우, 그때 철인 삼정 경기
2: 연습을 그때 슈퍼맨 돌았다.
0: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2: 예, 저기 사이클 할 때 뒤에 매달고 달릴 때 유모차 끌고 수영할 때 보트에 태워서 한 명 하고 해서.
0: 애들은 그걸 기억해 해요?
2: 못하죠. 못하죠.
0: 그렇게까지 아빠가 했다 그런 걸 좀 좀 보여.
1: 지금도 하세요?
2: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네.
1: 예? 지금도 하세요? 철인 삼중 경기?
2: 지금은 못해요. 힘들어서.
0: 요 장면이야, 요 장면. 아, 요 장면, 요 장면.
2: 저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게 원래 처음에 이제 송도에서 하기 전에 한강에서 탔었거든요. 김건모 선배가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고, 야, 너 이 동네에서 유명하더라. 김건모 선배가 와, 이거 내리고
0: 아, 한참 자전거 탈 때니까 네.
2: 그리고 한 번은 누가 어떤 아저씨가 잡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고 싶다고.
0: 이게 뭔지 누군지 모르고
2: 네, 누군지 모르고 이거 슈퍼맨 돌아왔다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0: 이거 여기 송국열차라고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네. 야, 딱 빨리 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모든 인쇄 가능한

0: 자, 특별 초대석 뮤지컬 헤이그 프로듀서 김태우 주연배우 송일국 씨랑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송일국 씨. 뭐라 안 돼요?
1: 하지 말까요?
0: 우리 스케줄인데 뭐라 안 돼 이래저래. 예, 뭐 이제 마지막 인사 좀. 아니, 근데 저도 태우는 여기 남아 있을 거니까.
2: 네.
3: 아, 그래요? 예. 아, 어쩐지 마이크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마이크 좋은 거 쓰고 나만 이거 이상한 거 주고.
0: 아, 이거 DJ 아, 마이크라니까 이거는 그거 게스트만 쓰고요. 어, DJ를 아니, 하시든가 그러면.
2: 형님이 하고 오세요.
3: 아이, 치사하고 들어서 내가 MC 하든지 해야지. 아니, 근데 아무튼 저도 한 10년 넘게 공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관객들 호응에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 반응이 막
0: 뜨거우니까
3: 열정적인데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0: 너무 재밌었어요.
3: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3: 감사합니다.
0: 공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헤이그 많이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0: 지금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의 친구들 사랑스러운 가운데죠.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 올려 올려
0: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 송일국 씨가 아주 부산스럽고 잔망스럽게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고 가셨어요. 예, 근데 태우 씨, 우리 태우 얘기를 들으니까 이따가 아,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저기 그 대기하다가 웃었을 때는 두 분이 좀 약간 대면대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2: 그죠?
0: 이게 깜짝 놀랐대요, 김태우 씨가. 아니,
2: 항상 좀 아, 태우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민국이 또 부탁하실 때
0: 그 부탁했을 거예요.
2: 전화 오셔가지고
0: 정중하게. 네.
2: 태우 씨 제가 좀 아들 때문에 부탁 하나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 작곡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들려주고 보내주세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갑자기
0: 여기 들어오더니 우와 무슨 이상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2: 애들이 나를 쓰레기로 봐요.
1: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0: 아, 그 스트레스 풀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송일국 씨. 예, 오늘 공연 잘하시고요. 이현희 씨께서 김안들려 씨 스페셜 DJ로 만나니 너무 좋구만요. G.O.D 데뷔 만일 축하해요. 하셨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아,
2: 제 별명이거든요. 김안들려 씨가.
0: 예.
2: 제가 노래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면 뭐 이제 떼창 시킬 때 부르면
0: 안 들려.
2: 이거? 뭐 더 크게 이거보다
0: 안 들려.
2: 안 들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하니까.
0: 뭐 본인이 그럼... 안 들리는 게 아니고
2: 소리 질러.
0: 오, 한 번 더 하기 좋구나.
2: 한 번 더.
0: 더 크게! 이거보다는 안 들려가 좋네. 자, 실시간 기사가 하나 떴는데 김태우, GOD의 육아일기 수입 없을 때부터 촬영. 점점 때깔 좋아지는 게 보여. 여기 기사가 떴네요.
2: 와, 와 근데 이거 이때 생긴 거 봐요, 진짜.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저 때 보면 맨날 준영이 저한테 얘는 애벌레 새끼였다고.
0: 뭔지 알지? 얘 애벌레 새끼여서 뭔지 알지? 이러면서. 저거는 어린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머리예요, 저 머리는.
2: 맞아요.
0: 저 머리는 진짜.
2: 그리고 저 때는 메인 보컬이 다 저 머리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강타, 신혜성.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2: 다.
0: 커튼칩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2: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네.
0: 자, 오늘 현장에 금방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청 오니까 즐거워요?
3: 네!
0: 야, 여러분 왜 이제 왔어요? 이렇게 즐거운데. 내 2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자주 왔어야지. 자, 방청 현장에 와보신 분은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됩니다. 자, 현장에 신청하고 오십시오.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네,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1088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상품 소개하고 사랑의 고스톱 김수찬 남보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이쯤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하는 운동, 여러분의 소중한 똥꼬가 급똥을 만났을 때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자,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엉덩이 힘을 줘면 몸이 올라가요. 어깨로 올리는 게 아니고 몸이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자, 여러분 소중한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자, 박재현 말씀 이 운동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대성자동으로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태우야 이거 해줘야 돼.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지 와이어 이용권.
2: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리씨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베베소환에서 허리 편한, 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조끼 아기띠.
0: 그렇지 그렇지, 조끼 아기띠야. 아, 준영이 형이 그거 이렇게 해갖고 그냥 까로 해갖고 깜짝 놀랐네 나중에. 국민유산균 딱 좋아 성인에서 성인 멜라바이오틱스.
2: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혼 화장품 리퍼블.

0: 화장품 세트.
1: 눈 건강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걷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빨리 해요.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 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0: 꽃배달 전문 업체 걸뚝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드립니다.
0: 광고요. Here we go.
1: 안 들려.
0: 좋네, 안 들려줬네.
2: 글레오.
3: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1: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18: 시원한 잠, 누잠.
1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1: 사라졌다.
2: 역사를 기억하는 자문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3: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4: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5: 고수다.
0: 그렇죠.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꺼내서 재개발을 해보는 곳단 코너.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고 오늘의 스페셜 DJ 태우가 행동대장입니다. 오늘 같이 재개발을 해줄 조합원들을 소개해 주시죠.
2: 네, 2020년 K본부 불회명곡에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6: 오래됐는데
2: 컬투쇼에서 만나네요. 지난주에 데뷔 14주년을 맞아서 신곡 남자다 지파의 직권을 발표한 분이죠. 프리스찬 김수찬.
7: 반갑습니다. 네, 신곡 남자다 지파의 직권으로 요즘 인사드리고 있는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컬투쇼의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인밍아웃을 했고 만사까지 함께 하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깐 출산 육아를 떠나게 됩니다.
7: 무엇고
0: 13남매 장녀. 웃음소리가 참 인간적이고 털털한 배우 남보라.
8: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0: 빨리 낳고 와.
8: 애 빨리 낳고 태출 떼자마자 올게요.
2: 그거는 안 나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 아 또 잘 나실 수도 있죠 또.
8: 저 네. 순풍.
0: 잘 날 것 같아. 엄마가 하도 잘 나는 거 봐갖고.
7: 그러니까.
8: 아무래도.
2: 그럴 수 있어.
0: 예. 네. 애도 잘 키울 거야. 동생도 하도 키워갖고.
2: 맞아.
8: 아무래도요. 네.
7: 아무래도요.
0: 이야. 수찬 씨랑 진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7: 근데 불회명곡에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산스러웠을 텐데요. 아니 선배님하고 약간 좀 컬러가. 아,
0: 너 부산스러운 것보다 아니에요. 더 부산스러운 사람이 있어. 송일국이라고.
7: 아 그래. 아, 한 바,
8: 아 그래요?
7: 한바탕 휘젓고 가셨군요 또.
2: 아 이제 정신이 없었어. 나는 거의 3분 정도 같았어요 한 시간이.
7: 아 진짜. 근데 저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5년 6년 전인가요? 그때 뵙고서 그 이후로 저는 공연장에서만
2: 맞아요.
7: 행사장에서 멀리서 노래하시는 네. 모습 좀 뵙고 그랬죠. 누가 봐도 그 김태현
0: 상당히 괜찮은 친구예요 수찬이.
2: 아 그 후배들이 저를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0: 왜요?
2: 제가 이렇게 뭐 되게 좀 약간 무섭게 이렇게 느끼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7: 아니요 아니요.
2: 어? 아 그래요?
7: 아, 앉아만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일어서시면 이제 약간 그 위압감에 조금. 약간 좀
2: 근데 네. 제가 그때 불회명곡 제가 그때 MC
7: 네 맞아요 맞아요 MC였어요.
2: 있는데 보통 후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하면 네. 이렇게
0: 일어나?
2: 네. 아니 아니 그 약간 이렇게 뭔가 눈치를 이렇게 좀 보잖아요.
0: 네.
2: 근데
0: 눈치 안 보지? 쟤 눈치 안 봐.
2: 아니 그걸 끝까지 하는 거야.
7: 저는
2: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쟤는 찐이구나.
0: 아 찐이야. 쟤는 진짜 눈치 안 봐.
2: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다.
7: 저는 그 다음날 은퇴라고 생각하고 그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갈 수 있었죠.
0: 쟤는 매일매일 은퇴라고 생각해요.
7: 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2: 아, 너무 이 텐션과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7: 감사합니다.
0: 컬투쇼가 왜 쟤를 잡았겠습니까?
8: 그러니까요.
2: 김수찬.
7: 막 나가서.
2: 네.
0: 와, 그럼 보라 씨는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태우?
8: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2: 방송 처음 보진 않았겠죠.
8: 왔다 갔다 하면서.
2: 제가 방송국 왔다 갔다 한지도 만일이 지났으니까.
8: 예.
2: 저도 처음 보진 않았겠죠.
0: 그 안에 한 번은 봤겠지. 예.
8: 네, 저도 아마 KBS 복도에서. 뵙지 않았을까.
0: 근데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 거고.
8: 네, 네네. 처음. 이야기 나눈 건 오늘 처음.
2: 맞아요.
0: 그렇습니다. 네. 하필이면 마지막 방송에 예, 처음 만남.
8: 마지막 방송에 예, 첫 만남을.
0: 그러니까.
2: 그러네요.
0: 출산 노하우라도 좀 알려주시죠.
2: 저는 제가 출산을 하진 않았죠.
0: 옆에서 봤잖아요.
8: 그래요.
7: 그렇죠, 직접 또.
2: 탯줄은 제가 끊었죠.
0: 그렇죠, 그렇죠.
2: 저도 세 번을 끊었는데.
7: 안 무서우셨어요?
2: 처음엔 무섭죠. 처음엔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서 깜짝 놀랐어요.
8: 어제 그게 잘 안 잘린다.
0: 나도 한 번에 싹 잘랐는데 그렇게 못 잘라 두 번에 싹싹 이렇게 잘랐잖아요.
2: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거를 그 이걸 자르면
1: 엄마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 탯줄이 연결돼 있어요.
0: 그렇지 그렇지. 아,
8: 네. 그렇죠.
0: 너, 둘 중에 누구라도 아프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8: 자르는 거니까.
1: 엄청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첫째 날 때 사실 뭐 이유를 모르겠었는데 눈물이 엄청 났던 기억이 나요.
0: 아 감동적이니까.
1: 내가 아빠가 되다니 약간 이런.
7: 지금도 약간 좀 선글라스 옆에서 살짝. 아.
8: 반짝거렸죠.
1: 그래서 계속 끼고 있는
7: 이런 것들이 막 나가는 겁니다.
0: 예. 네.
7: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자신 있게.
0: 올해 김추찬이 새 음원을 발매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했죠. 멜땡, 너튜브, 짓땡 본인이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에 김추찬의 남자다 짓팔짓권의 좋아요를 누르고 노래에 대한 감상평을 쓴 뒤에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인 신분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김추찬이 사비로 지 돈으로 지 지갑을 돈을 털어갖고 4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줬고 5명에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그리고 대망의 한 분에게는 금 한 돈을 준다고
1: 진짜
0: 얘기했죠.
8: 금 한 돈이요. 네. 네.
7: 세게 했어요. 이거.
0: 그래서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8: 그래서 총 700명이나 참여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1: 진짜요?
8: 금한돈. 네.
0: 컬투쇼를 듣는 중에만.
7: 네.
1: 아, 진짜.
7: 예. 이것도 다음날 은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냥.
1: 네. 대박이다.
7: 다 털고 가야지. 이런.
1: 너무 좋다. 그 너무 좋을 것 같아.
8: 5월 종소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금한돈을 내놓으신 거면.
7: 내 거 다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8: 네. 다 내시고.
7: 네, 해외로 도피한 일은 없습니다. 일단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받으실 네 분은요. 네. 3041님, 5609님, 3715님, 1083님.
0: 이야 좋아합니다. 네, 이제 10만 원. 예.
8: 네, 그리고 이어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받으실 다섯 분. 네.
7: 1986님, 9026님, 8425님, 0629님, 9699님.
0: 축하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금 한 돈 받으실 대박. 1등을 발표해 주시죠.
1: 지금 한 얼마 정도 하죠?
0: 지금 한 거의 90만 원대 할 거예요.
8: 맞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7: 계속 오르고 있어요.
8: 네.
7: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앨범도 진짜 신나불어 아빠가 김수찬님 팬이라 매번 음악 같이 듣고 콘서트도 다녀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덩달아 저도 자연스럽게 김수찬님 노래를 찾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신 4928님.
0: 와! 축하합니다. 금 한 돈 갑니다.
8: 너무 축하드려요.
7: 확실한 건 이 자리엔 안 계시네요.
0: 예예 예,
7: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0: 이 자리에 계시면 난리가 나지.
8: 네. 네.
0: 와. 그런데 대박이다. 일단은 그 백화점 상품권 뽑히신 분들은요 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금 한 돈은 김추찬 씨가 개인 사비로 드리는 선물이면서 굉장히 고가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7: 사고.
0: 그래서 직접 스튜디오로 방청을 오셔서 그렇지. 받아가셔야 되겠어요.
8: 네. 아무래도.
0: 예. 방송놈들이 전화를 따로 드릴 테니까 추찬 씨가 출연하는 목요일 날 시간 될 때 오셔서 시간을 와. 내셔야 됩니다.
8: 와.
0: 금 한 돈 받아가실 때.
1: 내야죠.
0: 예, 내야죠.
8: 내죠.
0: 직접 오셔서 수찬이한테 수령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7: 네. 네. 기간 한 6개월 정도 넉넉히 드리는데요. 그 안에도 안 오시면 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1: 네. 내가 봤을 땐 다음 주에 바로 온다.
7: 아 이거는 애누리 없죠. 자. 바로 오셔야 돼.
1: 바로 와야지.
0: 예.
7: 얄짤 없어.
8: 방송 문 열리기도 전에 계실 수도 있어요.
0: 자,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소개해 주시죠. 태우 씨가.
1: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요. 고 할지 스탑 할지 정해 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 해라. 스탑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0: 없자.
1: 투표권은 행동대장 저 김태우. 조합은 김수찬. 남보라 씨한테만 있고요.
7: 네, 컬트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이 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게 되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20만 원이 되는 거죠.
8: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이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습니다.
1: 흔들어야지.
8: 네,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톱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됩니다.
0: 네,
8: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럼 흔들기 실패가 되는 거니까요. 꼭 받아주세요.
0: 자, 그러면 어떤 사연들이 와 있을지. 자, 약간 좀 애틋할 거고 이 코너가 그리울 거예요. 아, 열정적으로 마지막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아, 그럼요.
0: 자, 음악 네. 줘버려.
8: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요. 절 고민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저보다 3살 많은 대학 선배입니다. 이 선배는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인형극 봉사활동에서 만나게 됐어요. 엄청 과묵한 경상도 남자인데 무심한 듯이 다정하게 저를 잘 챙겨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간의 봉사활동이 끝이 나는 날 고백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맨정신으로 고백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뒷보리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저도 그 선배도 한 두 병은 마신 것 같아요. 자리를 정리한 후에 그 선배랑 저는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저기 잠깐 앉았다 가요.
7: 그래.
8: 공원 벤치에 앉았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저 선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7: 잠깐만.
8: 네.
7: 나 지금 지갑이 없어. 지금 찾으러 갔다 와야겠다. 미안해.
8: 에? 아하. 지갑. 네.
0: 야, 너 같다 진짜.
7: 금 준비하느라고.
8: 분위기가 와장창. 술집이랑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갑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지갑도 못 찾고 고백도 못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5: 야, 너 들었어? 그 수찬 선배 과 후배랑 사귄대.
8: 어?
7: 여성분이신 거죠?
0: 여자였죠. 요즘 등치가 큰 여자.
8: 여자. 고백이라도 해볼 걸. 타이밍이 어긋난 겁니다. 결국 선배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가끔씩 안부만 주고받다가 졸업 후에 둘 다 사회인이 돼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0: 어허.
8: 직장이 가깝더라고요. 어? 오랜만이에요 선배.
7: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요즘 남자친구는 있고?
8: 아, 네. 얼마 전에 생겼어요. 같은 직장 사람.
7: 야, 축하한다. 난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8: 응? 아.
0: 계속 엇갈린다.
8: 혹시 그 과 후배분?
7: 근데 오래 만났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어.
8: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이 선배가 솔로가 된 겁니다. 그때 생각했죠. 둘 다 솔로였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가 좀 달라졌을까?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인연이 아니겠거니 그 선배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선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최근에 연락을 해봤어요.
7: 난 그 이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8: 아, 속으로 완전히 이별을 했습니다. 내 첫사랑 잘가. 근데 이건 또 뭘까요? 뭐가 또 잘 안 됐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 선배가 프로필 사진을 다 내린 겁니다.
7: 뭐야?
8: 때마침 저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벌써 여러 번 타이밍이 어긋난 사이잖아요. 그래도 연락을 한번 해서 직진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0: 아하.
8: 고백을 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무려 10년이 지났고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인연이었는데 괜한 짓을 해서 상처만 세게 받는 건 아닐까 고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고 해볼까요? 아니면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마음을 스톱할까요?
0: 아하. 뭔가 고백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예요.
8: 네.
7: 안 맞는다.
8: 사연이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네.
0: 그래도 한 사람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7: 짝사랑.
8: 드라마 같다.
0: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와이프와 느낌이.
8: 진짜요?
7: 그래서요?
0: 왜냐면 이제 서로 괜찮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8: 네.
7: 서로가.
0: 예전부터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8: 네.
0: 그런데 얼핏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야. 누구 지인의 누구 생일 뭐 이럴 때만 한 번씩 보는 거야 걔를.
8: 네.
0: 그러면 딱 보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던가 걔가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거의 7, 8년인가를 지났나?
8: 이 사연이랑 똑같네요.
0: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어떤 식당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서로가 있는 걸 본 거야. 그때는 둘 다 아무도 없었던 거야.
8: 혼자 이거는 인연이다.
0: 아니 그냥 따로 다른 일행이 있었던 거지.
7: 친구들끼리
0: 일행이 다른 일행이 있었던 거야. 혼밥이면 이상하지 않니?
7: 아니 요즘 혼밥 많이들 하시니까.
8: 그렇죠. 네.
0: 그래갖고
8: 너도?
0: 그냥 끝나고 어디 가냐 그래도 뭐 그래서 2차랑 같이 갈래? 그래서 가갖고 2차랑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너 내일 뭐하냐가 된 거예요. 너 내일 뭐하냐? 그래서 뭐 없대. 그래서 내일 영화나 볼래?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만나서 영화는 안 보고 이제
7: 사랑 비가 내려와. 영화는 안 보고
0: 1일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와.
1: 되게 영화 같다. 네.
7: 적시적소에 잘 맞으셨네요, 사랑비를.
8: 그니까요.
0: 그때 비는 안 왔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7: 하창했나 보네요. 네.
0: 자, 이렇게 진짜 타이밍 안 맞는 사이가 있긴 있어요.
8: 있어요, 진짜.
0: 이제 프로필을 싹 다 이렇게 바뀌고 내렸다는 것은 뭔가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8: 근데 그거 약간 살짝 어필 아닌가요? 나 이제 없으니까.
0: 아무도 없어.
8: 네, 그쵸. 그렇죠. 약간은 살짝 이렇게 흘리는 거죠.
0: 그리고 아무리 눈치없 남자라도 얘가 나 좋아하는 걸 알고 예전부터 좋아했던 걸 알고 있었을 거야.
8: 알죠.
1: 그렇죠. 되게 궁금...

0: 궁금한 게 네. 그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게 네. 거기다 막 글도 쓰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그게
2: 그 옛날에 그 미니홈피 시절에는 진짜 본인의 그 기분 상태를 거기다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2: 그쵸. 없지 않아 있지.
3: 50 이상은 과시라고 봐야죠.
2: 그치.
0: 과시.
3: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몇 개가 돼요.
2: 아니, 네. 바꿨던 게?
3: 그동안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과시를. 네. 하여튼 저는 정확히 합니다. 한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과시가 깔려 있습니다.
2: 주로 어떤 거를 올려나요?
3: 예전에 제가 뭐 잘했던 뭐 무대 사진이라든가 네, 얼굴 네. 잘 나온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그 친한 친분들 그런 걸 약간 좀 과시하는 거죠. 네.
1: 아니 기억 남는 그런 문구 있어요?
3: 아 문구 같은 거는 이제 제 신곡 문구 정도만 쓰고 이제 사진을 좀 주로 많이 바꿔서 한 번씩 네. 이렇게.
0: 아 저는 그거를 장문으로 쓰시는 분도 봤어요.
2: 있어요.
1: 네, 장문을.
0: 마음 상태 같은 거를.
1: 네.
0: 그래서 이거는 혼자 좀 간직해야 될 만한 감정 그런 감정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1: 그런 거 있어. 맞아요.
2: 그러면서는 뭐 자기 뭐 심각한 사연 올려놓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올려놓고
1: 근데 이거
0: 그거 말 있어.
1: 근데 이거 며칠 전에
2: 봤어?
1: 콜투 회식 때 태균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0: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2: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4부로 가서 우리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평생 사용할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곤 하죠. 그런데 케냐에서는 이름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바뀐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받았던 이름이

0: 특별한 사건과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건데요. 심지어 3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케냐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는 하나의 기록인 겁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달리 삶의 순간마다 이름이 더해지는 것, 이름을 통해서 인생을 표현하고자 하는 케냐만의 문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투쇼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골스톱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우, 김수찬, 남보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결정을 내야 될 때입니다. 좀 전에 사연에 대해서 고해야 될지, 고백을 할지.
1: 네.
0: 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라 하면 스톱입니다. 자, 우리 행동대장부터 가겠습니다.
2: 네.
3: 첫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첫 순서가 또 선배님.
2: 저는 네. 고입니다.
0: 오! 오! 아니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맞아요. 한번 해보면 좋잖아.
2: 이게 뭐 1, 2년이면 저는 스탑을 했을 것 같은데
1: 네.
2: 10년 동안 마음에 뒀던 거는 이거는 얘기해봐야 됩니다.
3: 한 번은.
1: 맞네요.
2: 그리고 태균이 형처럼 성공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될 것 같아요. 2년이.
2: 느낌이.
0: 이야.
3: 근데 또 불안해. 또 한편으로는 또 잘못 읽고 했다가 아예 그 연락 주고받는 그 어플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아예 아 그거 제 순서 때 할게요. 죄송합니다.
2: 아 사람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
3: 그렇죠 그렇죠.
2: 네, 실망할 수
1: 있지. 아하 네. 못 봤던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0: 차라리 그냥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첫사랑으로만 좀 남아있어요. 추억으로 남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2: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 네. 고백을 했어 남자분이.
3: 네.
2: 근데 남자는 전혀 마음이 없었다.
0: 그럴 수 있지.
3: 그럼 이제 엉망 되는 거야 이제 진짜.
2: 엉망진창 되는 거.
1: 그럼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2: 그게 조금 걱정되는.
0: 네. 남보라.
1: 저는요 그래도 고.
2: 그렇지.
1: 왜냐면 이 마음을 비워내야지.
2: 맞아.
1: 그쵸. 이제 후회도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 만약에 안 받아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1: 맞아요. 새로운 사람 찾아가면 되지 뭐.
3: 이게 저는 앞서서 두 분이 이제 고를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이 자리가 원래 막 나가는 자리거든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0: 네 자리를 언제 막 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지정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3: 저는 그래서 고를 가겠습니다. 네.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10년을 또 약간 묵혀왔던
0: 그래.
3: 한 번쯤
0: 그러니까.
3: 하시고서
1: 맞아요.
3: 깔끔하게 차단을 하시든 아니면 프로필 사진에 등극을 하시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다 좋다.
0: 자 그래서 3 고로 올 고로 3대 0입니다. 고! 지금 문자 오는 걸 보니까 사연을 이해 못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뭐죠?
0: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도 남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네. 지금 고백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3: 네.
0: 장인경 그쵸? 씨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4: 저 고요. 저도 대학 때부터 서로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좋아했던 기간이 서로 엇갈렸다가 몇 년 지나서 만났는데 술 마시고 서로 예전에 좋아했던 이야기하다가 서로 시기가 엇갈렸던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불꽃이 튀어서 지금은 결혼 16년 차예요.
0: 아 이분은 이해를 하신 분이네요.
2: 이해한 거죠. 네.
3: 그래도
0: 자 일 엇갈리는 거는 정말 약간 애틋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더 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질 듯 하다가
2: 더 깊어질 네. 것 같아.
0: 결국에 알고 보니까 너도 날 좋아하고 있었어? 오빠는 나 좋아하고 있었어? 이게 되면은 얼마나 애틋해져요, 좋죠?
1: 왜 이제야 말했어?
3: 사랑비가 내려와. 아주 드라마 같다.
1: 고백하시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0: 아 진짜 기다립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1: 네. 자,
0: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제 나이는

0: 30. 남자친구의 나이는 32. 두 살 차이 나는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엔 정말 차분한 사람이에요.
1: 야, 지난번에 SNS 보고 이 초콜릿 먹어보고 싶댔잖아. 내가 사왔지.
0: 오, 완전 고마워. 잘 먹을게. 제가 스치듯이 한 말도 기억해뒀다가 챙겨주고, 근데 딱 하나 목소리가 큰 게 고민입니다.
2: 야, 캐릭터 잘 만났다.
3: 아, 좋다, 좋아.
0: 그대로인데요.
3: 잘 걸렸어요, 잘 걸렸어요.
0: 저번엔 마트에 갔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마트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그 줄이 엄청 길었어요. 저희도 줄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중간쯤으로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물론 잘못된 건 맞는데.
1: 아줌마! 뒤에 줄 안 보이세요, 줄? 줄 서세요, 줄!
3: 발성 봐, 발성.
0: 발성이 너무 좋아.
1: 애기 안 놀랬죠?
0: 어. 발차기 엄청 많은데요?
4: 아유 뭐 그게 그냥 카트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1: 아 그래도 다들 서 있잖아요. 줄을 서시오.
4: 목소리가 아니, 왜 이렇게 커 저 남자는.
0: 틀린 말은 아닌데 목소리가 진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너무 커서 제가 더 당황했어요. 또 한 번은 식당에서 생긴 일이에요. 음식이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맛이 없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입 먹어보더니
1: 야! 자기가 한 음식이 훨씬 맛있겠다! 아우 진짜!
3: 사고다 사고! 이건 아니다!
0: 아니 오빠 주방이 바로 뒤에 있는데 좀 조용히 좀 말해.
1: 아 왜? 그냥 내 생각 말한 건데 왜? 아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이게 맛이 좀 아.
2: 야, 이 미친 캐릭터인데 이거.
3: 너무
0: 아 이거 너무 좋다. 기차 같은 캐릭터. 아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화 볼 때 옆 사람이랑 얘기하는 사람. 아, 물론 거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도로 작게 말해도 되는데.
1: 아 여기가 집인 줄 알아요? 아 집에서 봐 집에서.
0: 아니 남자친구 목소리가 더 커서 민망해졌어요. 남자친구는 늘 그래요.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새치기하면 말해야 되고.
1: 아니 새치기를 왜 해? 어 왜?
0: 주차를 엉망으로 하면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1: 아니 주차선 안 보여? 주차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서비스가 부족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요.
1: 아니 컵이 설거지가 안 됐다니까. 아,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제 말이 틀려요.
3: 목도 안 쉬셔 잘.
0: 성대가 너무 튼튼해. 아, 솔직히 다 맞는 말이에요. 가끔은 정의로운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남자친구가 한마디 할 때마다 괜히 옆에서 긴장 모드로 눈치를 보게 돼요. 아 오늘은 어디서 무슨 말을 할까? 지금까지 몇 번을 아, 오빠 제발 톤 좀 낮춰달라고 말을 해봤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옆 테이블에서 남친을 쳐다보는 일도 많고 아, 이 남자 든든하니까 그냥 계속 고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옆에서 조마조마해야 할 걸 생각하면 한 번쯤 스톱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3: 아 너무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고할 것도 스톱하고 싶네.
2: 실제로 이러진 않잖아 너. 네.
1: 아 이러진 않는데
3: 무대에서만.
1: 저도 이게 좀 약간 정의롭지 못한 거에는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거.
2: 재수 씨가 보낸 사연인 것 같은데.
3: 그럼 진짜 최악으로 흘러간다. 최악으로.
2: 자 사랑의 고스톱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렸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기본으로 10만 원권을 드리고요.
1: 자 우리 쇼단원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탑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2: 자 이 목소리 주변에 큰 사람이 저도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고
1: 엄청 크죠.
2: 네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고
3: 근데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좀 크신 분들이 이제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진짜
2: 이거 어르신들이 그렇지
3: 약간 귀가 본인이 안 들리는
2: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3: 크게 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받다가 이게 김태우 형님은 아시겠지만 공연 저분은 왜 저러시죠? 네. 하여튼 목소리를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그 무대에서 네. 인이어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죠. 좀 크게 듣고 온 공연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친구들하고

0: 자리 갖고 내려면 목소리가 좀 커져 있더라고요.
1: 어, 저도 나도 좀 그런 맞지, 편이고
2: 맞지.
1: 공연을 막 하다 보면 그런 저도 이명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 예, 아마 그,
2: 저도 그, 있어요.
1: 이게 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연 탓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어. 해보는데
3: 네.
1: 뭐 근데 이제 뭐 목소리가 크지만 일부러 이렇게 크게 내지는 않는데 그죠?
3: 이제
1: 눈치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0: 아. 큰 싸움 안 나시나?
1: 어.
0: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뭐 정의를 정의감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어.
1: 배우처럼 그러면... 이렇게 등치가 커갖고 싸움은 안 날 건.
0: 아니 그렇다면 네.
2: 이런 분들의 거의 특징이
3: 네.
2: 좀 욱이 많아요.
1: 아 욱. 아~ 그러니까
2: 자기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1: 아, 알고는 있어.
2: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그 그쵸, 욱을 그쵸. 바깥으로 막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3: 있잖아요.
1: 아
3: 저는 막 목소리 커서 막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건 아닌데 전 리액션이 많아요. 모든 막 보면 다 리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영화관에서 볼 때 탑건 볼 때 그 비행기 씬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어머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어머.
1: 그럼 막 그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3: 네.
2: 아, 그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3: 그게 저절 나와요.
1: 어머, 저 어떻게 찍었어?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3: 어머, 비행기 봐. 너무 신기하다. 이걸 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하고 있으니까.
2: 그 이런 분들이 이제 옆에서 아하!
0: 응애라고.
1: 어, 집에 가서 봐.
3: 그쵸, 그쵸.
1: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처음 보나 진짜.
3: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야.
3: 아, 너무 웃기다.
1: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좀 뭐 우리 태훈 씨는 잘 못 참는 편이에요. 컴플레인 같은 거 잘해요? 우리 수찬 씨?
0: 아, 전 필요하면 해요. 근데 필요하면 하는데 그게 좀 상대방이 눈치 봐가면서 하죠. 왜냐면 봐가지고 아 저분은 이 컴플레인을 좀 받아주실 만한 사장입니다. 그러면 하고
3: 아 그쵸
0: 안 되겠다
3: 맞아요.
0: 그러면
1: 야 너 같다
0: 조용히 먹고 가야지
3: 맞아
0: 괜히 들이댔다가 저만 피보니까
3: 그쵸
0: 예
2: 채보니까 아니야?
0: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3: 아
0: 사람.
3: 너무 예. 정확해
1: 받아줄 때 하는 거예요. 받아줄
0: 때. 컴플레인도.
3: 재롭다.
1: 아 웃긴다. 0933님 무조건 곱니다.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지금도 와이프가 불안해하긴 하는데 나이 40대 넘으니 좀 덜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자기 사람한테 잘해요 무조건. 고예요. 오, 고.
3: 맞아요.
1: 자기 사람은 맞아요. 잘 지켜준다는 거죠. 목소리가 커도.
3: 근데 558님께서는 스탑 제발 스탑 우리 신랑이 이래요. 항상 외출하며 쌀까봐 조마조마 어, 만나지 마세요 제발.
2: 만나지 마세요.
1: 만나지 마세요.
0: 도만 시한폭탄 같긴 해요 이런 분들이.
3: 아, 그쵸.
0: 같이 또 친구로서 동행을 하게 되더라도 괜히 막 싸움 날 것 같고
2: 맞아.
0: 이분이 남자시니까 다행이지 여자면 또 그것도 사고거든요.
1: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얽힌 일만 그러면 좋은데 남의 일까지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어.
3: 네네.
1: 어, 그러면 진짜
2: 위험하지.
1: 그럼 위험한 거야.
3: 조금 위험하죠.
1: 자 결정 내보겠습니다.
3: 네. 네.
2: 저 수선 씨부터 해볼까요?
3: 어렵네.
0: 어 그래요?
2: 네.
0: 저는 사람 봐가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네.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제 주변 지인분 중에 목소리 굉장히 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좀 아우성을 좀 많이 사는데
3: 네.
0: 그런 분을 밀어봤을 때 이거는 스톱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2: 어.
3: 아, 네,
0: 나중에 더 큰 일이 발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사연자님 이제 사연 읽으면서 그 남편분하고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목소리 작은 거 빼고는 조금 그래서 저는 괜찮다. 오 고.
2: 어.
3: 네 이런 건 조금 조절이 되거든요.
1: 저 어리고 달래갖고 좀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 내 편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3: 이제? 네네 좀 어.
1: 내가 좀 힘들다고
3: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고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진지하게 그럼 좀 좀 바뀌지 않을까
1: 한 명은 스톱 한 명은 고입니다.
2: 제
3: 다 들렸어요.
0: 어, 죄송합니다. 혼잣말을 또 크게
2: 제가 좀 이랬을 때가 있는데 주변인이 힘들어요.
0: 맞아.
2: 네.
3: 어.
2: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2-1로 스탑입니다.
3: 아.
1: 예. 자, 어, 야.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일단은 그 문자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김수찬 씨 금한돈 1등 당첨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2: 오.
1: 어, 야, 직접 문자 소개해 주세요.
0: 4928 님. 세상에 제가 당첨이라니 언빌리버블 마침 임신 7개월 차라 6월부터 일 퇴직을 하고 백수녀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목요일에 달려갈게요.
1: 백수가 되면 목요일 날 오겠대. 축하드립니다.
3: 너무 축하드려요.
1: 임신 7개월 축하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저희는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우의 하이하이
0: 그분 보시면 인사해야겠다. 하이하이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야,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야,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0: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자, 이제 흔들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두 번째 사연한테 일단은 전화를 걸어볼 텐데 시간이 모자랄까봐 빨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태우 씨 스페셜 DJ 오늘 와주셔서
1: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공연 대박 나시길 바라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보라, 빨리 순산하시고 돌아오길 바래요.
2: 빨리 올게요.
0: 예, 그래요. 사지 수고하셨고요.
3: 네, 저는 한결같이 올게요.
0: 자, 두 번째에 흔들어 보겠습니다. 흔들기 성공입니다. 자, 두 배로 선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하, 저희 방송 들으셨나요?
4: 네네.
0: 스톱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는요.
4: 아...
0: 왜 웃어요?
4: 아니,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 것 같은데...
2: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니, 지금 김태우 씨 연기가 좀 그랬나요?
4: 네.
0: 아니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가 모르니 가늠할 네. 수가 없으니까
4: 목소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옆 사람들이랑 싸운 적은 없거든요.
1: 그러면은
4: 네, 막 그래서
1: 제가 연기를 너무 과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4: 아니에요.
0: 와, 근데 좀 약간 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욱하는 스타일이에요?
4: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이다 같이 시원하기도 한데 가끔은 조금 이러다 싸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긴 해서요.
3: 근데 실례지만 남자친구분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 키가?
4: 키가 한 180?
1: 괜찮아.
2: 크네요.
0: 그럼 괜찮아. 네.
2: 괜찮다.
3: 그럼 싸움 안 나요? 괜찮아요? 네,
1: 조금 질려도 돼. 네.
4: 네, 막 그렇게 싸움 안 나고 옆에 이제 만약 줄이나 영화관에서 하면은 옆에 사람들도 조금 시원하다는 걸 조금
0: 대신해서 그러니까, 해주니까 대신해서.
1: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은
0: 그런 스타일이네.
4: 네.
0: 근데 뭐 그게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보낼 정도면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으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선물 받으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4: 아니에요. 고민은 되는데 김태우 씨 연기를 보니까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1: 죄송합니다.
3: 이게 가끔
1: 죄송합니다.
3: 가끔 이런 사고가 나요. 연기를 너무 잘 해주시면은
0: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 정도까지라면 진짜 고민이겠구나. 나는 괜찮은 거네 이렇게 된 거야.
1: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처럼 하면 진짜로 스탑 해야지.
2: 약간 거울 치료한 거네요.
1: 제가 입으로 더 세게 했어요. 그래서.
4: 네,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들려주면서 거울 치료 해볼게요.
0: 그래. 요거
1: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요거를 다시 듣기 한번 꼭 시켜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웃긴다.
2: 재밌었다.
0: 자, 이제 우리 미리 출산을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출산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남보라 씨께 제작진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한 우리 남보라, 아유 출산 잘하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진짜로. 축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이야 잘 어울린다.
2: 대박이다.
0: 그러니까요.
2: 아니, 진짜 여기서 인밍아웃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태교를 정말 제대로 했죠.
0: 귀여워. 잘 출산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처음 스페셜 DJ였는데 어떠셨어요?
1: 너무 재밌었고 이게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진짜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예, 웃다 떠들다 가는 것 같아요.
0: 준이 형이 가끔씩 오는 이유를 알겠지?
1: 너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랑 라디오스타 두 개만 좀 지쳐있을 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에너지를 받고 오더라고요.
0: 진짜?
1: 너무 재밌네요.
0: 한 번씩 우리가 콜 하겠습니다.
1: 불러주십시오.
0: 나와주세요. 네. 김태우 씨였고요. 남보라 씨 안녕! 수고했어요. 우리 수찬이 고생했고.
3: 감사합니다.
0: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감사합니다.

0: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표정만으로 사람의 감정을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사는 없이 표정만으로 갖가지 감정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정에는 자발적 표정과 비자발적 표정이 있다고 해요. 자발적 표정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표정. 비자발적 표정은 지난 경험에 의해 의도와 무관하게 나오는 표정.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자발적 표정이죠. 기분이 안 좋을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매를 좀 편안하게 풀어주면 어느새 기분이 표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0: 지금 거울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무표정이거나 우울하거나 화난 표정이라면 살짝 얼굴 근육을 풀고 자발적으로 화난 표정 한번 지어보시죠.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소녀시대의 키싱유 듣고 오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지어보며 마음이 따라간다. 이 말은 즉슨 말은 뱉는 순간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제일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약간 저희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저만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힘든 순간은 차에서 내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0: 있는 그 차, 축제차. 그 축제차 문에서 내릴 때가 사실 제일 힘들고, 그냥 일할 때는 사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릴 때 힘듦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지난달부터 그 저희 매니저 친구한테, 야 오늘 재밌겠다, 야 얼마나 재밌을까,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한번 했어요. 근데 매니저 친구는 모를 거예요. 아 진짜로 형이 많이 신이 나셨나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뱉은 날은 하루가 되게 그냥 뭔가 해피하고 즐거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경험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막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할 때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넋두리로. 근데 한번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보세요. 야 오늘 그래도 하루가 알차네, 와 보람차다 진짜, 야 이렇게 일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 야 이게 또 사는 맛 아니겠니,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은 꽤 괜찮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우연도 반복되면은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현상. 저도 가만히 생각할 때 어딘가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은 늘 무슨 생각하거나 회의할 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끔 눈 마주치면은 다시 인상 풀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도 늘 웃으면서 긍정적인 말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해보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황제스쿨 학교 건물도 보이는데 황제스쿨이라고 간판이 달려있어요. 간판이 어떻게 달려있나요? 1번 똑바로, 2번 비스듬하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0: 100%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50/50의 큐피드로

큰딸 시집 갑니다. 손잡고 식장 들어갈 생각하니까 아, 벌써 눈물이. 아마 딸 가진 아버지들은 다 그러시겠죠. 지금 제 친구들, 딸 가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또 결혼하려고 데려오는 그 예비 사위들 다리를 다 분지른다고 지금 그냥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벌써 이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9785님 따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크리스틴 위우.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황제스쿨 학교 건물도 보이는데 황제스쿨이라고 간판이 달려있거든요. 간판 어떻게 달려있을까요? 1번 똑바로, 2번 비스듬하게.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김 신혜원님, 정용창님 어서 오십시오. 김시영님도 오셨고요. 박향민님까지 입장.
1: 잘 부탁합니다.
0: 자, 김세현님께서 가끔 우리 남편이 여기 들어와서 제 흉을 본다는데 감시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 아내 남편 가리지 않고 우리 남편은 저희 아내 눈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뭐 거의 예, 인생 해우소입니다. 감시하러 들어오신 분은 또 처음이네요. 자, 어서오세요.

최한우님, 나성원님, 김학래님 어서 오십시오. 강혜리님, 최장님도 와주셨고요. 구현진, 서효진님도 출제. 5152님, 응원복을 갖춰입고 비장한 마음으로 야구장 가는 길에 미래. 그렇다면 우승, 승리빔을 안 쏴드릴 수가 없겠군요. 어느 팀을 응원한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쏴드립니다. 승리!

댄스 달라도 되나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용기가 안 나요. 자, 6643님. 그때 제가 필라테스 다닐 때 제 아타임이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가끔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복장만 잘 갖추면, 네, 너무 타이트한 것만 입지 않으면 괜찮다. 알았디? 자, 다음 곡은 오마이걸 던던댄스로 신나게 출발해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저녁은 애호박전이다요.
1: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전이 바로 애호박전이죠. 아주 잘 부치면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죠. 만나게 드세요. 김성설님, 황근수님, 황동현님, 안우진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윤희님도 입장.

8182님, 친구랑 여행 같이 갑니다. 저는 운전하고 친구는 아까 빌레기로 했어요. 송평수 압류 압류. 이렇게 해야지 뒤끝이 깔끔하다고요. 이영범님, 홍수정님, 김준아님 어서 오십시오. 이진미님도 출첵.

6076님, 매일 오후가 되면 군의 식당 메뉴를 알려주는 선배가 있어요. 참 선배님임. 아 그러네요. 야 오늘 저기 뭐야 제육 나왔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라. 야 6076님을 많이 애끼나 보네요. 좋은 선임 만나서 콩그레츄레이션.

자, 이렇게 되면은 구내식당 메뉴를 늘 알려주는 선배가 있는 6576님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6576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아주 맛나게 드십시오.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스쿨 간판이 어떻게 달려있나. 1번 똑바로, 2번 비스듬히. 정답은 2번 비스듬하게 달려있습니다. 네, 비스듬히 달아났죠.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있는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꼭 확인하시고 명단에 내 이름 있으면 기다리면 뭐가 온다? 선물이 온다 라는 말씀. 이정환님께서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3개나 발견했어요. 아까비.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아, 운전하신 분들은 감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오른쪽 상단, 정확하게 오른쪽 상단 포켓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단 말고 상단에. 저희 집에는 그 배달 음식 때 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도착할 때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소스들. 네, 요즘에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소스들 거기를 뒤져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지난 유산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 소스들이 거의 한 20cm 두께로 지금 나왔거든요. 저도 버리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특히 그 감튀 먹고 늘 소스가 부족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주셔서 그 케찹 소스를 많이 쟁여놨더니 깜빡해가지고, 아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먹을 거 버릴 때가 제일 아까워요. 요즘에는 이제 냉장고에서 그 냉동식품들, 아 이것도 막 쟁여놓고 먹잖아요. 지금 다 비우고 있는데 깜빡해가지고 지금 다 비우고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좀 줄이고 먹을 만큼만 사서 유통기한 저기 지난 음식들 버리지 않게 현명한 소비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칠게요. 1부 끝곡은 일기예보 좋아좋아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Renault.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8: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님. 팡디, 저 어제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팔다리가 따로 놀아요. 재밌는데 너무 어렵다요. 드럼이 어려운 게 이제 이거죠. 네, 팔다리? 정확히 말하면 팔다리인데 또 정확히 얘기하면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을 따로 써야 합니다. 그 저도 예전에 그 막 기타를 치면서 친구 드럼이 있으니까 쳐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왜 안 쳐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좀 배워봤는데 오른쪽은 북을 쳐야 되고 왼쪽은 그 하이햇이라고 그 치치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텅텅 말고 치치 소리 나는 거. 이거를 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됩니다. 그걸 왼발이 해줘야 되고 오른발은 또 뭡니까? 오른발은 이 탐탐이라고 불리는 도르르르 하는 그거 도르르르 도르르르 개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심벌을 때려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되냐 그러니까 아 그래서 드럼 배우면 그게 다 된다고. 그 여러분들 왼손으로 가슴 위아래로 상하로 쓸어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거 뭐 이런 것과 같은 원리죠. 근데 제가 뇌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동시에 되는 것인가. 우리 그 ADHD

차이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나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래요. 빠르게 뇌가 다다다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하나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거랍니다. 드러머 분들은 얼마나 빠를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드럼 치는 분들 근데 멋있죠? 네. 민수님 국가대표 드러머 되시길 도로로로 그거 해보세요. 아셨죠? 양성환이 빵디 저 드디어 알바를 구했습니다. 아들 1인 1닭 사주려고요. 야호. 아유 또 짠하네. 우리 애기 먹이려고 알바를 구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성환님. 세상에.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 5월 달에 가정의 달인 5월에 아주 시의적절한 문자다. 가슴이 뭉클해져버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2부 저희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들 연필 한 자루 찾아서 가사 받았을 준비하고 계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 김영중 좋은 사람 듣고 올게요.

0: 지금이 최고로 마른 건데 살쪘대. 오늘만 마셔. 내일부터 다이어트 쭉쭉 한다. 나 좀 봐줘. 아, 쭉쭉 한다. 나 좀 봐줘. 아, 기운 없어. 가서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쥐미는 감성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던 감성을 빵빵 터뜨려보는 시간. 자, 오프닝 가사는 모든 다이어터들이 공감하는 가사죠.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빼고 있는데 살쪘네 라는 소리 들으면은 허무하고 다 관두고 싶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저와 팡댕이들을 저격하는 듯한 노래 속의 한 구절이었어요. 천상지 다나 앤 썬데이의 나 좀 봐줘였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눈부셔. 이랬다 저랬다 뻔뻔 나라구 춤 따라해.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 이거 뭐죠? 눈부셔. 이랬다 저랬다 뻔뻔 나라구 춤 따라해. 죄송합니다. 근데 이랬다 저랬다가 이게 사실 싸이 형이 생각이 났는데 싸이 형님의 노래는 이랬다가 저랬다 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눈부셔. 자,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이것들이 과연 뭔지 제가 한번 작사가에 가사를 쓰는 작사가에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연결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부셔.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외모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네. 오늘 날씨처럼. 야, 너 참 뻔뻔하고는 어떻게 거울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너 어디 사니? 나 서초구 말고 나라구에 사는데. 야, 이 녀석 자기 애가 대박이구나. 네 얼굴에 춤 뱉을 거야. 나도 그럼 따라해서 네 얼굴에 춤 뱉어야지. 야, 이게 더럽게 끝났는데요. 스토리가... 아, 이게 지금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했는데 춤을 갖다 제 침으로 언어 유희로 지금 돌렸거든요. 아, 언제쯤 좀 건강하고 재밌는 이런 스토리를 연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폭력적인 게 없어졌죠? 원래는 눈부셔에서 이미 너 눈 부실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았습니다. 갑자기 제 뇌를 잠깐 막았었어요.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제 스토리가 이게 언젠가는 적중할 날이 있을 겁니다. 눈부셔 이랬다 저랬다 뻔뻔 나라고 춤 따라해.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결정적인 힌트 단어 두 개를 제가 더 외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노래를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고 계시면 제가 두 개 외칠 테니까 그거 들으면 바로 정답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2PM 기다리다 지친다.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오늘 단어 눈부셔, 이랬다 저랬다, 뻔뻔 나라구, 춤 따라해. 네, 이렇게 6개의 단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 나갈 때 SM 막내 걸그룹 예의범절이라는 힌트도 드렸죠. 무슨 노래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단어도 찾아볼게요. 눈부셔. 눈부셔 나왔죠? 자, 이랬다 저랬다 나왔죠? 뻔뻔 뻔뻔 나왔죠? 자, 이제 나라고 찾을 거예요. 나라고 나왔죠? 춤 나와버리죠. 따라해 따라해. 자, 오늘 정답 루드였습니다. 하츠 투 하츠의 루드.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속이 그냥 뻥 뚫리는 솔직함으로 완전 무장을 해버리는 노래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조금 도도하고 발칙하게 표현하는 가사는 듣는 사람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SM 막내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잘 보이는 곡 루드였습니다. 3900님, 동생이랑 저의 퇴근송입니다. 중간에 영어로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까지 따라해줘야 제맛. You are so rude. 이거 아주 그냥 MZ들. 아, Z세대 심장을 저격한 노래예요. 진짜 이 그 팬분들도 막내 팬, Z세대 팬분들이네. 이유진님, 이 노래 들으면서 걸으면 뭔가 당당해져서 걸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우리는 그런 거 카라 노래였는데. 당당하게 걷기. 이제는 하츠 투 하츠의 루드가 당당하게 걷는 노래. 네, 우뚝 서 있군요. 9188님, 하츠 투 하츠 너무 좋아요. 막내 멤버가 2010년생이더라고요. 2010년생이요? 야, 제가 7년 동안 호미디언이 됐으니까 조카네요. 조카그룹. 저랑 9살 차이나요. 9188님도 조카네. 세월을 막을 순 없죠, 여러분. 전 나중에 진짜

한 60대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에 염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얀 그 백발에 수염을 잔뜩 길러서 이탈리아를 갈 겁니다. 이탈리아 피티워모에 가서 멋쟁이들을 구경하고 흥청망청 놀고 올 거예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 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획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게 멋쟁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수트 입은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수트 입은 할아버지들. 목에 막 주름이 져 있어도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에 그냥 선글라스 딱 끼고 그때 딱 느낄 수 있는 그 멋이 있죠. 전 그런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자 루드 맞춰주신 정답자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들어야죠 이제. 아, 하츠투하츠 루드 짧게 들었으니까 듣고 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대전에서 꽈배기 가게를 하고 있는 빵순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엄마의 꽈배기 가게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함께 손발을 맞추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장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 계산할 때 돈을 툭 던지거나 반말을 하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배려와 예의 있는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좋은 기억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다가오는 여름, 저는 뜨거운 꽈배기와 싸워야 할 생각에 벌써부터 두렵지만 장사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우리 다 같이 힘내고 대박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이자 사장님, 예민한 딸과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가게는 저에게 맡겨두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사랑해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빵순이님의 신청곡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죠. 꽈배기. 꽈배기 가게를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전에 저도 한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친하신 분이 이 꽈배기 반죽 비법을 알고 있다. 이걸 배워서 너랑 나랑 함께 해보지 않으련? 아, 그때 진짜 처음으로 한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코미디언을 할까? 꽈배기를 할까? 아, 근데 지금도 너무 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자영업이라는 게 마냥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망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거랑 이 사업을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직원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0: 친구라든지 가장 믿고 편안한 관계가 또 이제 가족이기는 하죠. 피가 안 섞인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가족만큼 믿음직스러운, 물론 다툼은 있죠. 엄청나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해도 다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도 네, 엄마 도와서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그리고 항상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겠지만 어딜 가나 그 블랙 컨슈머들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진상 손님들. 우리 그 황제 파워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만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기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이제 계속 일하실 텐데, 그 보면은 더운 여름날에도 그 기름이 튀어가지고 따가우니까 긴팔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는 꽈배기집 가보면은 더운데 긴팔 입고 하시고, 혹은 이제 짧은 팔 입고 하시는 분, 반팔 입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팔등에 상처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맛있는 꽈배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봤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자, 3부 여러분들의 키워드 듣고 제가 노래 제목을 맞추는 코너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2: Ready, fight!
0: 청취자와 빵디가 벌이는 키워드 한판 승부, 물러설 곳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언제? Right now! 자, 쫓고 쫓기는 대환장 퀴즈 시간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주시고 제가 맞추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저한테 세 가지 키워드로 노래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제가 정답을 맞추면 문제 내주신 청취자에게 큰 선물, 못 맞추면 기본 선물 나갑니다. 자, 빵댕이들이 던진 세 개의 키워드를 모아서 빠르게 정답을 속속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방디.
0: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부평 하마입니다.
0: 부평의 하마님?
3: 네.
0: 하마 별명 갖기 힘든데?
3: 네.
0: 왜 하마로 지으셨죠?
3: 뭐든지 다 마셔버린다 해서 와이프가 지어졌습니다.
0: 아, 음식을 거의 흡입해버리시는군요.
3: 네, 음식도 흡입하고 뭐 모든 물이든 술이든 다 마셔버립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그 아주 시원한 것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3: 네, 다 마십니다.
0: 오, 지금 현재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3: 60kg 정도 됩니다.
0: 어? 60kg면은 또 그렇게 약간 등치가 있는 편도 아닐 텐데.
3: 네, 근데 제가 그 물을 좋아해서,
0: 네,
3: 물 종류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0: 아, 액체류 같은 것들을. 아, 그럼 술은요? 네.
3: 술도 잘 마십니다.
0: 아, 맥주 500 몇 입 컷입니까?
3: 두 입 컷입니다.
0: 맥주 500이 두 입 컷이라고요?
3: 네네.
0: 와, 오, 이거 대단한 건데. 목다가 갖고 골 아픈데. 야, 아, 진짜
3: 그런 것도 느끼는 거 좋아해서요.
0: 아, 진짜요?
3: 네네.
0: 아, 하마 인정입니다. 자, 하마님.
3: 네.
0: 키워드 준비 잘 됐습니까?
3: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가시죠.
3: 닝닝그룹.
0: 닝닝그룹.
3: 지드래곤 피처링.
0: 지드래곤 피처링.
3: 전주 들어갑니다. 오답.
0: 전주 정답은 들어갑니다. 오답. 아, 정말 이거.
4: 액션.
0: 아, 아, 에스파. 아, 에스파의 스파이시였나? 아닌가? 에스파. 닝닝 그룹이었잖아요. 그럼 에스파 맞는데? 지드래곤 씨가 피처링을 한 노래가 있습니까? 뭐죠? 아, 제가 외쳤던 그거군요. 아니, 왜 문제가 나오면 틀리고 안 나왔는데 얘기해서 틀리고 온통 뭐야? 난 하마님, 하마 봐주 있어. 여기까지.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굳은 살이 100일 때를 배겨가지고 괜찮다. 아, 너무 최신곡이어가지고. 아, GD가 피처링을 했군요. 우다. 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빵댕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추면 다시 기분 좋아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5: 아,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컴온.
5: 아, 저 인천 만수동에 사는 쌍둥이 엄마 봄비라고 합니다.
0: 아, 봄비님.

0: 네.
1: 네, 그 동네 이름이 약간 부유하네. 만수동.
0: 아, 네.
1: 아, 그 동네도 약간 부유하게 저기 복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티가 나나요?
0: 아니요. 부유하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아니, 그 인천을 제가 자주 못 가봐가지고.
0: 네.
1: 아, 꼭 한번 여기 놀거리가 엄청 많다 그러던데.
0: 아, 그거는 약간 좀 저쪽 바닷가 쪽에 있고,
1: 네.
0: 또 만수동은 좀 여기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서 이제 좀 가야 돼 있어요.
1: 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까?
0: 뭐 어디 나갈 때 좋죠.
1: 아, 어디 뭐 나갈 때 멀리 나갈 때.
0: 서울이나. 네.
1: 아, 이 교통이 또 소음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0: 아, 그 정도로 아주 근접하진 않고요. 차로 갔다 온 정도예요.
1: 네, 아이들은 또 이제 차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밤에 자동차들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돌아다니는 도로 보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기찻길 옆으로 이사 간 적 있거든요. 기차 보는 거 좋아해서.
0: 아, 그 정도까지.
1: 네, 네. 자, 우리 봄비님.
0: 네.
1: 봄비님은 왜 이름을 봄비로 지었죠?
0: 봄에 내리는 비가 좀 산뜻하고 옛날부터 썼던 아이디예요.
1: 아, 그래요? 이 네. 봄비가 참 기분이 좋죠?
0: 네, 기분 너무 좋아요.
1: 언제부터 썼습니까, 이 아이디를?
0: 한 중학교 정도?
1: 야, 진짜 오래된 아이디. 이거 거의 네. 아이디계의 거의 고인물이에요, 얘도. 자, 봄비님, 좋습니다.
0: 네.
1: 키워드 준비됐죠?
0: 네.
1: 봄비처럼 살랑살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태풍 매미처럼 부탁하면, 매미처럼 주시면 안 돼요.
0: 네.
1: 갑니다. 큐.
0: 네. 프리스타일.
1: 잠깐만, 프리스타일요?
0: 네.
1: 네.
0: 미니홈피 BGM 1위.
1: 네.
0: 왜?
1: 왜?
0: 네.
1: 네,
0: 정답은?
1: 액션! 프리스타일 Y. 그렇지! 난 가끔 눈물 흘린다. 내 눈물이 흐르는 건지 내가 흘리는 건 땀인지 육수인지 모르겠다. 아! 자, 봄비님 소리 질러!
0: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맞춰가지고 선물을 네. 드리게 되었네요.
0: 네.
1: 네, 봄비님.
0: 네.
1: 저기 오늘도 끝까지 황제파와 함께 해주시고 늘 네. 행복하세요. 아셨죠?
0: 아, 감사합니다.
1: 안녕.
0: 행복하세요.
1: 안녕.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여러분 어떻게 미니홈피 기억나시죠? 이 노래 10명 미니홈피 방문해보면은 거의 7, 8명이 이거 하고 있었죠. 오케이, 음악 내려주세요. 뭐 그거 대단한 거 맞췄다고 또 듣습니까? 바로 넘어가야죠, 겸손하게. 자, 다음 방댕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컴온.
2: 네, 춘천 사는 쓰리잡입니다.
1: 춘천 쓰리잡님?
2: 네.
1: 너무 많은데 쓰리잡이에요?
2: 네.
1: 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쓰리잡?
2: 아침엔 택배 하차하고요.
1: 택배.
2: 네, 점심엔 편의점 배송하고요.
1: 편의점.
2: 저녁엔 배달 알바.
1: 와, 거의 대부분 운수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2: 네네.
1: 아니, 이 운전을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2: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
1: 와, 출근 시간은 언제입니까?
2: 아침 6시 반이요.
1: 와, 어우, 퇴근 시간은요? 제일 늦으면?
2: 12시?
1: 아이고. 그럼 거의 하루에 18, 9시간 일할 때도 있네요.
2: 그렇죠. 점심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아요.
1: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2: 먹고 살기 힘들어서.
1: 어머, 결혼을 하셨나요?
2: 했죠.
1: 그 애기도 있으시죠?
2: 네, 있죠.
1: 아, 이 아버지가 아이와 아내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 이 쓰리잡을. 아, 요즘 경기도 네. 많이 안 좋은데 운전하시면 가끔 막 졸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2: 점심 때가 많이 제일 졸려요.
1: 아, 그럴 때 우리 황제 파워가 좀 도움이 되든가요?
2: 많이 도움 되죠.
1: 다행이다.
2: 네.
1: 진짜 다행입니다.
2: 아니, 파워 진짜 FM을 계속 틀면서 다니고 있어요.
1: 아예 아침부터 고정이군요.
2: 네네.
1: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을 계속 하시니까 혼자 네.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 많이 힘들고 막 쓸쓸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2: 그래서
1: 졸리고.
2: 라디오 듣죠.
1: 네. 라디오 들으면 좀 같이 있는 느낌 들잖아요.
2: 네네.
1: 좋습니다. 아, 이거 듣기만 해도 아주 고된 이 쓰리잡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키워드도 쓰리 콤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큐.
2: 리더는 효린.
1: 리더 효린.
2: 엉덩이 털기춤.
1: 엉덩이 털기춤.
2: 바디. 바디. 정답은?
1: 아 이거는 뭐. 액션.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아 예. 드디어 맞췄다. 수리장님 소리 질러. 아 개볍게 성공을 했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내분한테 저기 뭐야 상품 타왔다고 꼭 자랑하십시오.
2: 네네.
1: 네. 아, 혹시 저 가족들에게 아,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2: 미아야 우리 아들 딸 잘 키우자.
1: 네. 사랑한다 해주셔야죠.
2: 사랑한다. 디아모.
1: 아, 아 디아모. 오 디아모 어디 말입니까?
2: 아, 스페인어입니다.
1: 아, 또 이거 뭐 로맨틱 하셔버리네. 자 세리잡님 늘 안전운전 하세요. 진짜로 아셨죠?
2: 네네. 네,
1: 졸리면 그냥 좀 주무시고 하셔도 큰일 안 납니다. 항상 몸 잘 챙기시고요.
2: 네네.
1: 네 그럼 저희가
2: 네, 감사합니다.
1: 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2: 안녕.
1: 자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느낌 좋은데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3: 네.
1: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부천에 사는 상동 댄싱머신입니다.
1: 아 댄싱머신 목소리가 살짝 리듬감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어 골반 좀 흔들어 제끼시나 보네요.
3: 아 예 옛날에 약간 흔들어 제꼈는데요. 네. 네 제가 뭐 어디 정식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1: 네. 네, 아 저... 배운 춤이 아니에요?
3: 나 네네.
1: 아 못 배운 춤입니까?
3: 아 아니요 저희 댄스 동아리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끼리 이제 윤세 언니나 네. 이제 스피어스 언니 뭐 마돈나 언니 이렇게 좀 본받아가면서 네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1: 아 윤세 언니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 성이 비씨인가요?
3: 아 맞습니다.
1: 아 비욘세 언니랑 돈나 언니 마돈나 네. 언니랑 또 누가 있었죠?
3: 아 스피어스 언니요.
1: 아 스피 브리티니 스피어스 언니.
3: 네.
1: 어, 스피어스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네. 어 그런 것들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3: 네네 저희 추금이었거든요.
1: 아 뭔지 알겠다.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3: 네.
1: 아 그 댄싱 동아리 이름이 뭐였습니까?
3: 아 저희 비밀로 하겠습니다.
1: 아 그 약간 뭔가 있군요. 멤버들끼리 불화가 좀 있든지. 어 뭔가 걸리는 게 좀 있나 봅니다. 좋습니다. 부천 댄스 머신님 키워드 네. 준비됐습니까?
3: 네.
1: 좋습니다. 키워드 주세요.
3: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1: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3: 해리포터 승강장.
1: 네. 아
3: 줄여서 943.
1: 네.
3: 정답은
1: 액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3: 와!
1: 오케이. 와! 와! 아, 큰일 날 뻔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 댄싱 모시님.
3: 네.
1: 아, 야, 오늘 9분응선 넘었네요.
3: 네, 어려웠는데.
1: 네.
3: 아, 역시 고품격 음악방송 DJ님이어가지고.
1: 네. 아니, 근데 아, 어려운 걸 네. 알면서 왜 저한테 던지셨어요?
3: 아, 믿고 있었습니다. 네.
1: 밖에서 제작진들이 저 절대 못 맞힌다고.
3: 네. 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1: 아, 믿고 있었다고. 너무 좋네요. 네. 자, 일단 댄싱머신님, 저희가 네. 문제 맞췄기 때문에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3: 안녕!
1: 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아, 전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 이제. WDA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파의 WDA.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준비했고요.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할머니의 내리사랑은 밥상 위에 밥그릇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릇에 밥이 수북히 담긴 고봉밥.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고봉은 높을고 밭들 봉을 써서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식사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시절 양반들은 산처럼 담긴 밥을 그릇 위까지만 먹고 남기는 걸 미덕으로 여겼는데요. 남은 밥을 머슴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요즘 공깃밥은 210g, 조선 말기의 고봉밥은 3배가 넘는 600g 안팎이었다니까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바빠? 너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2: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28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 첫 반바지 개시를 하셨는데요. 네, 겨울 내내 숙성된 다리털이 야생마처럼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김순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성씨, 밥보다 커피 믹스를 더 좋아하는 지독한 믹스 마니아 김순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경고를 받고 당장 끊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건강을 위해 눈물겹게 참아가며 커피 생각날 때마다 과자랑 사탕을 부지런히 씹었거든요. 믹스를 안 먹으니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 몸이 느껴요. 피가 아주 잘 돕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살도 아주 사방으로 잘 돕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인생이라지만 혈관 건강을 얻고 돼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재성씨, 저 그냥 다시 믹스로 돌아갈까요? 이 슬픈 굴레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건강의 길과 돼지의 길 갈림길에서 고민하시는 김순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이 뭐든 이래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또 과자랑 사탕만 드시면 살이 돌고 또 너무 또 커피만 마시면 콜레스테롤 돌고 이거를 그래서 조금씩 다 양을 줄이시고 골고루 즐기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유키스의 빙글빙글. 네, 음식들을 빙글빙글 돌며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길은 안 돼요. 음식은 빙글빙글 돌아야 한다. 자, 오늘은 김순자님의 식단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키스 빙글빙글.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네. 그걸 알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태신이? 네. 야식은 참는 것이 아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AOA 심쿵의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첵 당첨자 빵댕이, 빵댕이의 참선배님이 매일같이 알려준다는 메뉴가 있죠. 과연 어디 메뉴일까요? 힌트는 학교에 급식실이 있다면 회사엔 이것이 있죠. 여기까지 주간식이에요.

어 주연님 딸이 9살이 되더니 핑크를 버리고 무채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운. 설마 우리 조카 딸이 사춘기가 시작되려나? 갑자기 무채색 뭔가 흑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무섭습니다. 일단 주연님 마음의 준비 있으?

9775님, 빵디, 종합소 홈쇼핑은 이제 회사 문을 닫은 건가요? 나 그거 기다린다, 규. 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9775님. 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종합소 홈쇼핑이 정규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자, 저희가 모아놨다가 한번 화끈하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님, 기둘. 원팩 끝곡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0: 7781님, 빵디 요즘 제일 사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예쁜 팔찌 하나 사고 싶네요. 아, 저는 뭐
1: 요즘 무력이 없어져가지고
0: 사고 싶은 거는 먹을 거밖에 없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제발 사람들 줄이 길지 않기를. 저쪽 동네 망원시장 줄 안 긴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특히나 이 시간에 줄이 유난히 긴 시간대인데 제 형님 줄 없이 바로 들어가시라고 노 웨이팅 빔 짧은 줄 생기라고 노 웨이팅 빔 싸드리겠습니다. 노 웨이팅 빔

0: 빵디 빵디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1: 네, 저희는 이런 문자도 도착을 합니다.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새싹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는 소개를 해버린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유례 없는 라디오예요. 어서 들어오시라이.
2: 잘 부탁합니다.
1: 시라나 산산이 빵디 도파민 터지는 재미난 일 없을까요? 도파민 터지는 재미난 일은 이제 곧 퇴근이다.

왜 이리 시간이 안 갈까요? 네. 퇴근이 없는 저로서는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아마 학교 쉬는 시간 전에 기다리는 그 느낌이겠죠? 아마 비슷하겠죠 여러분? 제가 회사를 다니지는 않아도 퇴근 시간이 안 오는 느낌은 수업 시작했는데 빨리 다음 휴식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학생의 마음 같겠죠? 하지만 황제파와 함께하면 순삭, 이치 순삭합니다. 자, 퀴즈 당첨자,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첵 당첨자 빵댕이 참선배님이 계시다고 했죠. 매일같이 알려준다는 메뉴가 있었는데 과연

어디 메뉴일까? 정답은 구내식당 메뉴였습니다. 구내식당, 사내식당, 회사식당 뜻이 통하면 다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 저희가 억지로라도 표정을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퇴근할 때는 일부러 안 바꿔도 여러분도 입꼬리가 다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오늘 끝곡은 박완규 천년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갈게요. 여기까지 끝.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개 탔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요, 개 타기가 얼마나 어렵게요. 매달 꼬박꼬박 돈 부어야 되죠. 이자 많이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한참을 기다려야죠. 혹시라도 개주가 딴 생각을 품을까 예의주시해야죠.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 세상의 모든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성실함과 끈기는 기본이고요. 모든 불안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귀한 행운 오늘은 우리 솔방울들 차례네요.

바이바이 빅나티 피처링은 이무진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우리 엄마 개너타가 개주 아줌마 도망가서 난리 난리 그때 생각납니다. 모지우님.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고 엄마들은 이제 그 한때 또 막 그 개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난리 난리 난 집이 많이 있죠. 8024님 개 모임에서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직 아이 키우느라 움직이기 힘든 친구들이 많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있어요. 빨리 그날이 오길. 오! 8024님 저랑 통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행운 이야기를 오프닝에 했느냐. 오늘 기습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예고 한 번 없이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제 목소리 들어주는 우리 솔방울들에게만 가는 행운의 이벤트. 박선의 러브게임 기습 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크루즈 보내드려요. 예, 8024님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꿈꾸는 행운 보내주세요. 내가 꿈꾸는 행운.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우리 동창들이랑 아니면 로또 1등. 로또 1등은 너무 좀 흔하긴 하죠. 그냥 이따 지하철 타면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좋겠다. 뭐 제발 남편이 밖에서 밥을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소한 이런 행운도 환영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이 갑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께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2박 3일 부산 오사카 왕복 크루즈 티켓 갑니다. 자, 이 802사님께는 제가 먼저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을 쏘고 시작할 거예요. 예, 잠시 후 광고 뒤에 바로 이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세요. 갑자기 예고 없이 만들어진 기습 이벤트입니다. 내가 꿈꾸는 행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유념해야 될 것이 모든 티켓은 딱 한 장만 갑니다. 원래 행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두 장씩 네 장씩 오진 않아요. 부산이든 오사카든 어쨌든 혼자 가야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내가 꿈꾸는 행운 문자로 받아볼 텐데 광고 끝나면 바로 이어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행운을 말하면 행운이 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기습 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미안해요 여러분, 음정이 너무 틀려가지고. 예,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예, 여러분이 꿈꾸는 작고 소중한 행운들 부디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또 다른 행운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분께 갑니다. 0도, 5, 6도까지 돌고 오는 코스고요. 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2박 3일 2박 3일 부산 오사카 왕복 크루즈 티켓. 크루즈 잘 즐기면서 자고 일어나면 오사카, 예, 한나절을 또 즐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단 모든 티켓은 단 한 장씩만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혼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솔로들이 좀 받아가지고 솔로들이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단독 행운권. 자, 우리 솔방울들이 어떤 행운을 꿈꾸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별님. 목마른데 수박주스 먹게요. 길 가다가 10,000원 주었으면 좋겠다. 10,000원 줍는 것보다 오늘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이 갑니다.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 가요. 서혁진님, 지금 가고 있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랑 가장 먼 곳에 앉고 싶습니다. 제발. 정말 너무 소소하고 소박한. 근데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예, 부장님이랑 마주보고 앉으면 또 불편하니까 멀리. 예, 오늘 목요일이라 회식이 많군요. 0585님, 나는 솔로 지원했는데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낯설 나간다고 모두 커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행운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연락 와가지고 나가면 기회가 또 많아지는 건데. 어제 나는 솔로가 또 그 한 파트가 이제 끝나고 또 막 돌싱 특집 한다고 막 예고하는 것 같던데. 아, 전 또 재방을 봤나? 예, 이거 본방이 아니었나? 예, 나는 솔로. 나중에 방송하게 되면 러브게임에 문자 읽혀진 이런 추억들도 예, 더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07님, 늘 듣기만 하다가 혹 해서 보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와이프가 쓰레기 버리고 와. 안 했으면 그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그런 행운이 오면 좋겠고요. 이분도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이 가는데 와이프는 못 가겠네요. 4107님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 부산 선셋 크루즈 티켓 모두 한 장씩 가고요. 자, 기습 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의 문자 이어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소중한 행운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내가 꿈꾸는 소소한 행운 받아보겠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아유, 이번에 됐네요. 잘해라. Just turn it up. That's right.

서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기습 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소소한 행운 계속 읽어드려요. 소개된 모든 분께는 부산 선셋 크루즈 티켓이 한 장씩 갑니다. 최고의 문자 한 분께 2박 3일 부산 오사카 왕복 크루즈 티켓을 드립니다. 1986님 부끄럽지만 모태솔로예요. 소현 언니가 제 사연을 읽어주어서 부산 크루즈에서 천상배필을 만나고 싶네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행운입니다. 모든 모태솔로들의 정말 소망인데, 야 크루즈 돼가지고 거기서 배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드라마네요. 드라마. 3531님 내일 사무실 체육행사로 등산하고 족구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취소되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는데 일기예보가 내일은 틀리면 좋겠어요. 요런, 예. 아, 요런 소소한 행운들. 0532님 퇴근길 신호 안 걸리고 계속 파란불이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두 마리 고양이들 저녁 챙겨줘야 하거든요. 계속 파란불인.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많을 때는 항상 안 걸려. 근데 바쁜 날도 그렇게 빨간불 빨간불.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오늘은 계속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5667님 내일 사전선거 운영담당 공무원입니다. 아 선거 내일 새벽에 한눈에 한 번에 눈 떠지길 바래요.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꼭이요. 하,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되면 4시는 깨야 되는데 4시 반에는 깨야 되는데 한 번에 눈 떠지길 바라겠습니다. 5118님 요즘 자꾸 단골 음식점이 문을 닫더라고요. 오늘 가는 곳은 안 닫고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막 문 많이 닫아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맛집인데 항상 사장님 오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맛집들이 있습니다. 남인진님 100일 된 아기가 등 대고 자는 행운이 왔어요. 했으면 좋겠네요. 25일 됐을 때쯤부터 안고 있어야 자는데 힘들어요. 아이고 남윤주님 100일 된 애기 너무 부럽습니다. 아기가 이제 또 금방금방 크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행운을 말해봐 대망의 크루즈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첸 최고의 행운.

최고의 행운 첸입니다. 기스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7574님, 7574 시험관 시작했어요. 아기가 찾아오는 행운이 오기를, 이게 정말 최고의 행운이죠. 예, 응원합니다. 0152님, 이력서 보낸 회사들에게서 연락, 면접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합격이 아니라 면접 연락이라도 오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분도 진짜 합격 연락 오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7417님, 소상공인인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출이 줄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싸해지고 집에 가면 행복한 가족들 얼굴 보는 행운이 왔으면 합니다. 전국 가장들 소상공인들 파이팅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보면 예, 가족들한테도 찡그린 내 얼굴만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따뜻한 가장 같아요. 집에 가면 늘 행복한 가족들 얼굴 보는 행운 예, 와닿습니다. 이은희님, 집에만 있는 50대 주부인데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행운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직장 이런 걸 원하시는 그런 많은 행운들을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부산 동해연안 선셋 크루즈 티켓이 한 장씩 갑니다. 축하 축하. 자, 그러면 대망의 크루즈 주인공 발표합니다. 박서현의 럽게임 키스 크루즈 이벤트 행운을 말해봐. 부산 오사카 왕복 크루즈 티켓 받으실 오늘의 주인공은 5118님 축하 축하. 요즘 자꾸 단골 음식점이 문을 닫는데 오늘 가는 곳은 문 안 닫고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정말 소소한 행운,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소소한 행운 보내주신 5118님께 또 다른 사람의 행운을 또 바래주신 이분께 부산 오스카 왕복 크루즈 티켓이 선물로 갑니다. 한 장 가니까요. 예,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 조만간 꾸준히 또 오랫동안 러브게임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들께 예고 없이 이런 이벤트 할 겁니다. 종종 또 청취율도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은 성적으로 항상 또 1등으로 만들어주고 하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에 하니까 매일매일 예, 생각날 때마다 예, 출석해 주세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눈에 반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사이로 보이는 살짝 처진 눈, 교회 오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도 좋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한 달을 따라다녔습니다. 너 이제 막 입학했잖아. 새내기로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따라다녀? 다시는 못 올 시간이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1: 아니요. 저는 선배를 못 만나면 더더더 후회할 것 같아요.
0: 아휴, 참 여섯. 이런 막무가내에 결국 사귀게 된 우리. 비록 손도 안 잡고 키스는 꿈도 못 꿨지만 선배랑 나란히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0: 학교 축제, 남녀 커플 퀴즈 대회에 나가 1등을 해서 커플 티도 받았으니 이 정도면 공인된 CC라고도 믿었고요. 헌데 얼마 안 있어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됐죠.
1: 난 선배 기다릴 거예요. 걱정 말아요.
0: 그래 그래 걱정 안 해.
1: 맨날 편지 쓸게요. 선배도 맨날 답장해야 해요.
0: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뚝.
1: 뚝.
0: 선배 친구들 틈에 끼어 훈련소 앞까지 따라가기도 했고요. 약속한 대로 편지도 매일매일 썼습니다. 선배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뭐랄까 내 스스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그게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 면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선배와 손을 잡았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다음 면회 때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상상도 했죠. 그리고 찾아온 두 번째 면회.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로 선배 몰래 얘기도 없이 무작정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2: 네? 없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0: 휴가를 갔다니 나한테 말도 없이? 나쁜 일이라도 생겼나? 나한테 말도 못할 만큼? 아님 혹시 나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몰래 나왔나? 그래서 길이 엇갈렸나?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선배를 만났죠. 선배는 너무나 미안해했고 당황해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화도 못 냈고요.
2: 아니 나는 뭐... 아니 선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3: 미안하다.
2: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3: 아니야 미안해. 나 실은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0: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휴가를 나오고 그 사람을 만났구나.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텐 늘 고마운 마음뿐이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성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냥 뭐 귀여운 친동생 같다거나 해야 할까. 충격. 며칠을 심하게 알아누웠고 그렇게 나의 20살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진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서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 와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호되게 알았지만 그래도 금세 툭툭 털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젊어서 그랬겠죠. 어리고 여려서 상처도 쉽게 받았지만 그만큼 회복도 빨랐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정키 홀로 피처링은 김나영이었습니다. 한정은님, 왜 착한 여자는 늘 자기 탓을 하는지. 4839님, 너무해. 제가 만났던 예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군대 기다려주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서툴렀던 사랑, 예,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를, 예, 20살의 그런 첫사랑, 그런 감정, 예, 20살에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죠? 아, 이상윤님이 사연자님 그래서 현재는 어찌 지내나요? 보내주셨는데 다른 선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7657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대학 때 다른 선배와 결혼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연에서 읽어드렸던 이 첫사랑, 첫사랑보다 더 선배래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을 형수님이라고, 형수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가끔씩 경조사 때나 다 같이 만나는 모임 자리에서 만나곤 한답니다. 예, 이런 사이가 되었고 다른 선배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풋풋했던 20살의 첫사랑, 서툰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보내주셨어요. 7657님. 오! 보내주셨네요. 지금 문자. 제 사연을 라송님이 읽어주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가끔 아픈 첫사랑 얘기지만 지나면 다 추억이네요. 이거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안타까워했지만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해피엔딩.

0: 노을 2년이었습니다. 2년. 3179님 용산역에서 광주로 가는 KTX 아닙니다. 오늘 서울 출장이 있어서 오후에 미팅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경의선 숲길에서 잠깐 산책을 했네요. 바람이 솔솔 불어져서 걷기 딱 좋더라고요.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좋았던 서울 출장이었습니다.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지금 광주로 가는 KTX 안에서 문자를 또 주셨네요. 그 오늘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이었죠. 바람도 살살 불면서 약간 덥긴 했지만 바람이 오늘 또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주 마무리가 좋았네요. 3179님 이분께 선물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0: 근데 맛있네.
1: 낙지에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위고하이로이킴입니다. 곧 둘째 사랑이가 태어난다면서 4987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잠시 후 박서연의 러브게임 3,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음악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선곡이 필요한 코너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0: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7: 고릴라 편이다.
6: 고삐 풀린
7: 고릴라.
6: 왜 다 고릴라죠?
7: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6: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7: 광고기 가성비 갑.
6: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미음. 일주일의 피로가 온몸으로 밀려드는 날에는 아 누가 내 어깨 좀 시원하게 눌러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 많죠.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 요즘은 이것 의자도 있어서요. 집에서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미음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태양 지민이 함께한 바이브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안마였는데요. 저는 치과병원에서 일해서 목이 늘 뻐근해요. 누가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안마 4473님. 울 남편이 안마의자 사달라고 졸라요. 권오랑님. 어버이날 딸에게 받은 3년 된 쿠폰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안마 쿠폰 써보려고요. 아이 쓰셔야죠. 딸인데 유효기간 늘려야죠. 1182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이응 미음으로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 3248님 그리고 운명 너는 내 운명 6680님 음메 이응 미음 1172님 주셨고요. 예매가 되네요. 보고 싶던 공연 티켓 예매만 해도 안마 받은 것처럼 개운하고 힐링된다고. 이게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이런 거죠. 정진웅님 예매 그리고 월말 김혜리님 5월 말이네요. 곧 6월이라니.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말이 맞습니다. 이 중에서요 정진웅님 1172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모태, 포맨과 미가 함께한 모태 이 곡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어떤 곡을 이으면 좋을지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0: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체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8: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9: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11: 시원한 잠, 누잠.
1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Never Ending Music.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포맨과 미가 함께한 모태 이 곡부터 이어갈 텐데요. 0254님이 모태 그냥 해! 해야 해요. 네, 해야 해. 2PM 연결하셨고요. 6403님은 모태 모태 모태 솔로 그게 바로 접니다. 예, 모태에서 모태 솔로로 웨토리아 웨토리아 CN블루 웨토리아 선곡해 주셨고요. 9033님 억만금을 줘도 모태 난 모태 뭘 반지 번지 점프 그래서 오마이걸의 반지 예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오마이걸 하면 떠오르는 것 번지 번지 점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선곡으로 이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0: about to jump into love right now.
1: Okay.
0: Put your hands together now.
2: Oh my god, 번지. 자, 여기에 선곡을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안규철 님이 번지에서 번지지지지 베이베베베베 지지지지 베이베베 이래서 소녀시대 지 연결하셨고요. 박효정 님 번지 너희 집 주소 몇 번지니? 여러분 이거 알아요? 주소할 때 번지. 예, 그래서 쿨 너의 집 앞에서 연결하셨습니다. 한수련님 번지 는 화장. 번지 는 화장 알아요? 예, 막 번지는 화장. 검은 눈물. 예, 간종욱 베이지의 검은 눈물 연결하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혜은님 번지 돈 번지 얼마나 됐나? 벌써 1년이라며 브라운 아이즈 연결해 주셨습니다. 번지에서 돈 번지 얼마나 됐니? 벌써 1년이요. 다음 곡을 의식의 흐름대로 보내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벌써 1년 흐르고 있습니다. 1년 언녀나 장혁 씨가 생각나서 낙인 임재범 낙인을 김채연 님이 선곡해 주셨고요. 홍지은 님 벌써 1년이면 돌잔치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돌스. 여기는 인형이라는 의미긴 한데 예, 돌잔치에서 돌스로 나인뮤지스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윤정 님이 벌써 1년, 1년이면 365일이죠. 그래서 알리의 365일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해주세요. 뭐 노래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예, 여러분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알리 365일에 이어질 다음 곡 보내주세요.

아, 절절하네요. 절절해. 알리 365일 흐르고 있습니다. 양은정님, 알리, 네가 알리? 아무것도 몰라요.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연결하셨고요. 박혜영님, 알리 거꾸로 하면 리얼? 리얼 윌리 윌리 위너 리얼리 리얼리. 1476님 365일에 하루 더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2일이 되죠. 그래서 별의 12월 32일을 또 선곡해 주셨고요. 나예원님 선물 갑니다. 알리 R-E 숫자 2로 표현하면 R-E-F 이별 공식 연결합니다. R-E-F 이어질 다음 곡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RF 이별 공식 김채연 님이 그 시절 RF의 라이벌이 떠올랐다며 솔리드였다고 솔리드 천생연분 연결하셨고요. 권미선 님 처음 배운 공식이 99단이라면서 아 이별 공식에서 공식 99단으로 99단의 원더핸드 연결하셨습니다. 천유진 님 공식은 늘 머릿속에 달달 외워야 하죠. 달달 그래서 달아요. 박정현입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박정현 하면 떠오르는 것 달아요 하면 떠오르는 곡 지금 보내주세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에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1996년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 최아정의 파워타임으로 여러분과 정오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한 한낮의 기분 전환, 유쾌하고 따뜻했던 그 오후의 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파워 FM이 벌써 3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입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아정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은 박정현 달아요였습니다. 달아 산다라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박영호님이 바로 연결하셨고요. 달아에서 산다라박도 재밌는데 달아 외상 달아 외상 단달한 표현 알아요 여러분? 장부에 달아놓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2221님이 달아요 외상 아니 애상이요. 그래서 쿨의 애상 연결하셨습니다. 서혜선님 달아요 다라다라 밝은 달아 해서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의 몰락 김현철 연결하셨습니다. 자 김현철 달의 몰락에 이어질 다음 곡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달에 몰락 김현철입니다. 내일의 님이 달에 몰락, 달은 몰락하고 별은 떨어지죠. 그래서 별 떨어진다. D.O. 연결하셨고요. 별 떨어진다. 김은경님, 달에 몰락, 달이 지면 해가 뜨죠. 그래서 태양은 가득히 문차일드. 김상경님이 몰락 몰락 몰락 몰락 말랑 말랑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예, 아이유 음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양태성님이 달에 몰락, 달이 왜 몰락,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예,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나갑니다.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 또 어쩌다 하면 떠오르는 곡,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떠오르는 곡을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어쩌다 어쩌다 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SS 달리기 연결해 주신 분은 4994님이고요. 오현주님 어쩌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이게 많이 왔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유경님 어쩌다 너를 만난 건지 너를 만나 이렇게 이어주셨어요. 운명이라는 거죠. 어쩌다 너를 만난 건지 폴킴 너를 만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다음 곡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너를 만나, 너를 만난 이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로이킴,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가 왔고요. 안정환님, 김혜정님이 너를 만나 어디서? 종로에서. JS의 종로에서 선곡해 주셨습니다. 0390님 너를 만나 참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며,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데이식스. 이정원님 너를 만나 후회된다. 짧게 쓰시면서 조성모 후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조성모 후회에 이어질 다음 곡을 스피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여성 뭐 후회 그러고 있습니다. 후회. 예, 누군가를 만나서 후회한다면 네 팔자야. 예, 놀아줘야 네 팔자야. 6615님 연결하셨고요. 5364님은 후회. 후회되는 일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며 고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재범의 고해.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1476님이 후회. 후회 맛있겠다. 그래서 화로회 소주 원샷 우럭투게더. 예, 이게 왔어요. 예, 화로회. 예, 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들어줘야죠. 또 버즈. 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떠오르는 곡을 예, 선곡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호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0: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0: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었는데요. 화로의 소주 한 잔이면 아주 나이스. 예,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유옥주님 선곡이고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하니까 떠나긴 어딜 떠나. 날 떠나지 마. 예, 박진영 날 떠나지 마. 성빈나님 선곡입니다. 이성자님 기왕의 여행을 떠나려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야죠 라는 글과 함께 출국 하림의 출국을 선곡해 주셔서 이분께 선물 가고요.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하림 출국 이 곡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좋은 선곡 보내주신 많은 솔방울들 재밌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0: 니즈에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

0: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IMC.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3: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4: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에게 우리는 웃음 장벽이 낮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영스 가족들의 웃음 장벽은 어떤가요? 높은 편? 낮은 편?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더 많은 웃음이 찾아올 수 있게 가끔은 그 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피곤한 목요일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장벽 높이는 어떤가요? 한껏 높아져 있다면 영수와 함께하며 웃음 장벽 그리고 행복 장벽을 잠시 열어두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16년 5월 28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인순이 피처링 마이티 마우스의 웃어였습니다. 오늘 웃음 장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거에 웃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냥 다양한 거에 웃지 않나? 저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잘 아시는 완소분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복현님, 365일 9시까지 하는 병원에서 아직 근무하며 영수 듣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목소리 들으며 견디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65일 아이고 네. 우리 복현님 고생 많으시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현님 화이팅!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승국씨, 문치씨와 함께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부모님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좋아요. 우리 부모님 좀 알려주세요. 특이한 우리 부모님 등등 못 말리는 부모님 사연 웬그막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0: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0: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양현정님, 남편이 제가 사준 셔츠를 입고 출근했는데 잘 어울린다고 칭찬만 들었대요. 뿌듯했네요.

현정님께서 아주 또 예쁜 셔츠를 또 구매를 해주신 것 같네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하미의 영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듀스 48의 내 거야.

프로듀스 48의 내 거야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8616님, 3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와이프는 아이랑 인천 처가 집에 있어서 퇴근하고 꽃다발이랑 편지 들고 가고 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랑 사랑하는 아이 보러 열심히 가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3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아내분께서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또 꽃다발에 편지까지.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12시 전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일회님, 자영업자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안 구해져서 하루 11시간씩 서서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있어요. 힘든 일상에서 퇴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완디 목소리로 힐링할 수 있어서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르바이트생이 얼른 또 빠른 시일 내로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간이라도 나누어서 일을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11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게 몸도 뭔가 마음도 같이 지칠 것 같아서요. 구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1님,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제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주선한 건데 제 촉이 맞았네요.

다음에 더블 데이트도 하기로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으시니까 또 소개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심지어 결과도 너무 좋아. 와, 축하드립니다. 네, 더블 데이트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Chris and Michelle의 Love is You.

크리스 미셸의 Love is You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최보균님, 내일부터 연차 내서 강릉으로 놀러갑니다. 가서 대게찜도 먹을 거예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에 설렙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강릉 너무 재밌겠다. 네, 바다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 대게찜, 살이 많은 그런 대게로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74님, 저는 과외 교사예요. 아직 수업이 많이 남아서 이동 중에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힘을 받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수업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동 중간에라도 본인만의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는 뭐 8시부터 10시까지 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420님, 아이랑 무료 쿠키 클래스 듣고 집에 가고 있어요. 수업 듣는 분들이 모두 열정 뿜뿜, 결석자 없이 가득 차서 재밌게 배웠네요. 다음에 또 가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쿠키 클래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클래스들이 요새 많아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경험이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네, 앞으로 또 아이와 함께 이런 수업들 다양하게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막을 수 없는 부모님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국 씨, 박문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저희는 뉴진스의 쿠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철판에 지글지글 익혀먹는 닭갈비. 이 음식 앞에는 늘 지역 이름이 따라 붙죠. 바로 춘천 닭갈비입니다. 춘천 닭갈비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돼지고기가 귀해서 대신 닭고기를 양념에 재워 숯불에 구워 팔기 시작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닭갈비의 원래 이름이 닭불고기였습니다. 돼지갈비를 팔던 한 식당이 간판까지 닭불고기 집으로 바꾸고 닭을 구워 팔기 시작했는데 이 음식의 인기를 끌면서 춘천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다 먹은 뒤 남은 양념에 밥까지 볶아 먹는 건 이제 한국인의 공식 디저트가 됐죠. 춘천 닭갈비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1: 사고뭉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합니다.
2: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디의 영수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박문치입니다.
3: 반갑습니다. 이승 국입니다.
2: 웃음이 정말 많으시네요. 두 분 다.
0: 네, 웃음에 행복해져요.
3: 그럼요, 그럼요.
2: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3: 지금이 진짜로 막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으면서도
2: 맞아요.
3: 비 와서 기온 좀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2: 맞아요.
3: 왔다 갔다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같으면서도
3: 맞아요. 같으면서도
0: 올 것 같으면서도
3: 그래서 이 날씨 그냥 보다 보면은 일주일이 그냥 훅훅 가요.
2: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아, 아니 또 우리 9802님께서 영스랩스에서 햄버거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자주 드시는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4: 잠시만요. 제가 언제 햄버거를 자주 먹는다 했죠? 이거 너무 벌써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3: 문치 씨 햄버거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4: 아니에요. 이승국 씨가 많이 드시죠.
2: 아니, 라디오 저는... 올 때 조금 드시지 않으세요?
4: 저는 이승국 씨 된다면? 햄버거 드실 때 옆에서 이제
2: 맞아요.
4: 치킨 뺏어 먹고 감자튀김 뺏어 먹고
3: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으면 항상 SBS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하나 먹고 가거든요.
2: 근데 그쵸, 그쵸.
3: 이게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시기에는 둘 다 햄버거를 먹고 오는 줄 아시는데 대부분 제가 햄버거를 먹고
2: 피자나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3: 너무
2: 맞아요.
3: 좋아하죠.
2: 그쵸, 그쵸.
4: 그냥 가끔씩 먹습니다.
3: 맞아요.
4: 가끔 많이 배고프다.
2: 아,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고기 패티 대 치킨 패티

0: 투표를 해봤고 네? 그리고 네. 하나는 여럿이 먹을 때 감자튀김 모아놓고 먹는다 대 아니 각자 먹는다 아하. 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 네? 네. 이건 다 통하지 않을까요 사실? 네.
2: 이게 이렇게까지 어? 갈 게 있을까? 어? 나 어?
1: 아 설마 아,
0: 잠깐.
1: 아.
0: 일단 먼저 고기 패티 대 치킨 패티 하나 아, 둘 셋
2: 고기 패티
1: 어머 어머
2: 그래 이래서 그랬고 와, 어,
1: 그러니까
2: 다음 거 바로 가볼까요?
1: 다 한번 가봅시다.
2: 감자 하나, 같이 둘. 따로
0: 네 하나 둘 셋
1: 같이
2: 오케이
1: 그러니까. 웬디 씨는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2: 아, 웬디 씨는 치킨 버거 시켜서 감자 따로 먹는 걸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이게 논란이었구나.
1: 아, 누가 아니, 논란을 만든지 알겠네요.
0: 아니 근데 봐봐요 감자 튀김은 전 상관없다 했어요. 감자 먹어도 되고
1: 근데 굳이 뭐. 고르신 게 각자
0: 네.
2: 상관은 아, 없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 각자인 각자. 거죠?
0: 예. 네.
1: 맞아. 치킨.
0: 아 왜?
2: 아 그럴 거면은 치킨을 먹지. 그러니까 맛없다는 거네요. 저도 치킨 버거 자주 먹는데.
0: 고기면 스테이크 먹지.
1: 에이, 다르잖아요.
2: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0: 아니 말이 안 되지.
2: 햄버거는 햄버거 패티라고 불리는
1: 맞아요.
2: 고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1: 만든 거잖아. 햄버거를 위한.
2: 맞아. 근데 치킨은 그거 빼서 따로 먹으면은
1: 치킨
2: 시켜 먹는 좋아한다.
0: 전 치킨 좋아해요.
1: 그럼 치킨 드세요.
0: 그래서 치킨 패티를 그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그리고 입에 더 가득 차서 좋아해요.
2: 아 입에 가득 차게 치킨 맛까지 먹을 수 있어서.
0: 네네네네.
2: 고기도 패티 두 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면 입에 정말 가득 차고 넘칠
0: 아, 그거
2: 정도로.
0: 너무 좀 헤비해요.
2: 너무해.
1: 그냥 어, 햄버거 네네. 하나를 그냥 입에다 탁 넣어버리면은 입에 꽉 차지 않나요?
2: 어 그러게요.
0: 그냥 고기가 조금 더 가득 찬 느낌의 그 뭔지 아시죠?
2: 그럼요. 왜냐면 네네네. 뭔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치킨 버거들의 그 패티 두께가 일반 고기 패티보다 두꺼워요. 튀김 그 때문에.
1: 닭하고. 가슴살이에요? 아니면 닭다리살이에요?
0: 아, 전 닭다리살 좋아해요.
1: 아, 닭다리살이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0: 네, 닭가슴살은 저는
2: 아, 여기서 확 넘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아, 뭐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인정을 해드린다고요?
2: 아, 인정. 네. 오케이, 오케이.
1: 넘어가진 않죠. 네.
0: 아니, 감자튀김은 원래 모아놓고 드세요?
1: 아, 그게 맛이죠. 우리 진짜 낭만을 모른다.
2: 우리가 찌개를 왜 가운데 놓고 같이 먹어요? 요즘 점점 이렇게 떠먹는 추세로 바뀐다 하더라도 한 곳에 놓고 같이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1: 정!
2: 이게 그래 이게 정이지 정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른다 완디 모른다.
0: 아니 저는 뭐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상관은 없는데 어제 지난주 설문조사에서 요 감자튀김은 그 각자 먹는다가 70몇 프로 정도가
2: 아 진짜요?
0: 네.
1: 우리가 졌다.
2: 모아서 아니, 같이 60, 먹는다가 34 따로 먹는다가
0: 66%구나. 거의 70%, 거의 70%가
1: 아 근데 요즘에 사회가 좀 그 좀 그렇잖아요. 서로 예, 각박하잖아요.
2: 그러네.
1: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걸 거예요. 예, 친해지면 다 나눠 먹습니다.
2: 맞아요. 아. 코로나가 다 배려놨다 이거 정말. 예. 아, 저 존중해요. 여러분 선택도 존중하는데.
1: 그럴 수도 있죠.
2: 여러분 부어서 같이 먹은 이 감자튀김이 산을 이룬 그 비주얼 한번 떠올려.
1: 이 괜히 그 감튀모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2: 맞아요.
1: 그거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2: 정말. 세네 명만 모여도 쟁반 꽉 채우거든요.
1: 네. 저 진짜 고등학생 때는요. 그 네. 입시 그 딱 준비하고 옆에 지나가면서 아. 그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 게 저희의 그 하루의 끝이었어요.
2: 아 너무 기분 좋죠. 네. 정말로요.
0: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뭐 여쭤봐도요.
2: 어, 네.
0: 감자튀김도 네. 바삭한 감자튀김이 있고 아. 네. 시간점이 약간 좀 눅눅해지잖아요.
2: 아.
0: 눅눅한 감자튀김 호 불호.
1: 눅눅한 거.
2: 아,
0: 하나,
2: 호 불호?
0: 둘, 셋,
1: 호. 불호. 난 감자튀김이면 다 괜찮아요. 근데 저도, 차갑지만 않은데요, 저는.
0: 아 진짜.
2: 아 저도 사실 좋아하는데 고르라고
1: 아,
2: 하셨어요?
1: 에구.
2: 아, 호라고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술이 아직 붙었나봐.
0: 아니 왜 에구예요?
1: 아니 그냥.
2: 아 저는 사실은 좋아하는데 네. 둘 중에 고르라면 바삭을 훨씬 좋아요.
0: 저 바삭, 그래서
1: 그렇죠. 바삭이 훨씬 맛있죠. 네. 그래도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이잖아요.
2: 그건 맞아요.
1: 그 자체로 사랑해줄 수 있는 거죠.
2: 눅눅튀김 그거 알죠? 시간 지나서 약간 딱딱해져도 뭐 씹는 맛이 있고.
1: 아 그렇죠.
2: 저는 사실은 감자튀김 다 좋아하긴 해요.
1: 근데 차갑지만 않아도 돼.
0: 제가 눅눅한 감자튀김 누가 좋아하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아 존중합니다 이렇게 아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내주실까봐
1: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커다란 논란이 생길 뻔.

0: 네, 그래서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1: 아니. 잘했다.
2: 나 알았어. 나 알았어.
1: 뭐예요?
2: 이런 취향을 갖고 있어야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는 거구나.
0: 아니
2: 우리 내수용이야.
1: 조금은 독특한.
2: 예.
1: 우리 남들이 잘 하지 않는.
2: 너무 한국적이라서 안 된다.
1: 그래요. 저는 K밖에 몰라요.
2: 우리 글로벌 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1: I love Korea.
2: 오케이, 오케이.
0: Me too. 아니 우리 또 사모사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분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나요? 저는 수영이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해서 지금도 못하는데 주변에 수영 잘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1: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다면.
2: 와 이거 쉽지 않네요.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다?
1: 너무 위험한데.
2: 딱 하나만 잘할 수 있다?
1: 하나만 잘할 수 있다.
2: 저는 지금 영역과 연결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부? 이 공부라는 거를 왜냐면 공부라는 거를 진득하게 막 하고 이러질 않고 습관을 안 들이고 크니까
0: 멋있다.
2: 일을 하면서 인터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제 삶의 기본이 됐잖아요. 이거를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어른이 되니까 매번 공부를 해야 될 때마다 너무 쉽지가 않아. 매번 맨땅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공부를 어렸을 때 잘했다면 내가 이걸 좀 더 편하게 할까? 라는 생각을 살짝.
0: 지금은 진짜 잘하시는데.
2: 아니요. 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어떻게든 만드는 거야.
0: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입니다.
2: 노래?
1: 노래를 잘하면 연주를 잘하면 어디서든 연주를 할 수 없는데 노래를 잘하면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2: 악기 없이도?
1: 네. 음악인데 어디서나. 그리고 몰라요. 저는 노래 잘하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어때요?
2: 진짜 어때요? 악기 없이 언제든 음악을 할 수 있는.
0: 그건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1: 아니 저 음감은 상관없죠.
0: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1: 뭐가요?
0: 아니 막 나오진 않아요. 네, 아직은 진짜 계속 해야지만 되는 것 같고.
1: 제 주변에 또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막 화장실 갈 때도 노래하고 계속 막 이러는 게 막 킹 맞으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아우 좀 멈추지 싶으면서도
0: 대단하시다.
1: 저 자신감과 그 멋있다. 실력
0: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해야 할 때만. 저는
2: 뭐 있어요?
0: 너무 큰가? 이게 정말 이렇게 음악?
2: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다.
1: 그런 거면 저도 음악이라 했죠.
0: 그래서
1: 아무래도
0: 그렇죠. 아무래도
1: 아무래도.
0: 아무래도.
1: 그럼 뭐 저도 그렇게 하면 뭐 멘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0: 음악. 저는 음악.
1: 음악?
0: 예.
1: 아니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0: 그러니까 노래도 노래인데 그냥 듣는 귀가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1: 듣는 귀라는 게 어떤 귀를 얘기하시는 거죠?
0: 뭐 노래할 때도 듣는 귀, 뭐 음악을 만들 때도 듣는 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감도 높은.
0: 그래서 센스가 엄청 좋은.
1: 센스가 지금 굉장히 좋으실걸요?
2: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좋아지시려고.
0: 그래서 막 듣는 귀가 너무 좋아지면 리듬감부터 시작해서 막 새로운 멜로디도 막 생각이 날 거고 막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
1: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0: 네 알겠습니다.
1: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건 없다.
0: 패스.
1: 이미 잘하고 계신다. 네.
0: 이제 코너 시작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 가정의 달 특집 웬만한 선구들을 막을 수 없다 부모님 편이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참 특이하다.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 등등 부모님의 특이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부모님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넘쳐나는 문학적 감수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아버님일지 한번 만나볼까요?
4: 문화센터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게 있더라고. 나 그거 다닐 거다.
0: 오 좋네. 재밌겠다.
3: 어느 날 주인공의 아버지께서는 문화센터에 스마트폰 200% 활용이라는 수업에 다니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핸드폰 사용이 어렵다고 톡도 거의 안 보내시고 전화로만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0: 아 뭐야 지금 몇 시인데 누가 톡을 보낸 거야?
3: 새벽 5시에 주인공의 핸드폰이 울린 겁니다.

0: 하필 진동으로 해놨던 터라 그 소리에 깨고 말았고 결국 톡을 확인해봤는데요. 그곳엔
1: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부네요. 당신의 마음에 행복의 꽃씨를 배달합니다. 아빠.
2: 뭐야 이게?
0: 아빠의 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선가 캡처한 듯한 이슬머금은 장미꽃 사진과 정체불명의 번쩍이는 불상 이미지와 함께요. 처음에는 주인공도 그런 아버지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 뭐야? 아빠!
0: 문자가 매일매일, 그것도 새벽에 와서 슬슬 지치기 시작했죠. 게다가
3: 다녀왔습니다. 어? 아빠 있었네?
0: 야, 아빠 삐졌잖아. 답장 안 했다고.
3: 뭐?
0: 숫자 1이 없어졌는데도 답장을 하지 않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삐지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1: 니들은 아빠 글 읽고 답장도 안 하냐?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0: 결국 엄마와 주인공 그리고 남동생까지 소환돼 호되게 혼이 났고, 그 뒤로
1: 내 입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 하지만 새 입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 우리는 행복을 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3: 와, 아빠 최고! 시인이네! 나태주 시인님 오신 줄 엄지척!
0: 호들갑을 떨며 반응을 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감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3: 응? 아빠네? 어, 여보세요? 아빠 왜?
1: 너 그 프로필 사진 그게 뭐야?
3: 아, 봤어? 멋있지?
1: 멋있기는, 너무 어둡고 칙칙하잖아. 청춘이 왜 이렇게 어두워? 아빠가 지금 황금 해바라기 사진 보내줄 테니까 당장 바꿔. 아, 그래야 집안에 재물운 들어오고 네 인생도 활짝 피는 거다.
3: 아, 해바라기? 아, 싫어. 해바라기가 웬 말이야.
0: 주인공의 프로필 사진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공은 거절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1: 이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 너,
0: 라며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사진을 해바라기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게다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1: 너 그 멀티 프로필인가 뭔가로 아빠한테만 해바라기 사진 보이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아니, 멀티 프로필까지 알고 계시는 바람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혹시 완복이 맞나요?
3: 어, 나 맞아, 뭉치야.
0: 아, 아니, 나는 꽃사진으로 돼 있어서 내가 잘못 저장한 줄? 주인공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톡을 여러 개 받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아빠! 저도 제 피디 꿈이 권리가 있다고요! 제발 제 감성도 조금만 존중해 주세요!
4: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피자 쿠폰과 3중 고초백에 보내드릴게요.
0: 아, 이야. 아. 이야. 주인공분이 아무리 킹 받으셨다고 해도 너무 귀엽기만 하네요, 저희한테.
3: 아, 아버님 진짜 너무 귀여우셨다.
0: 근데 저 네. 이거 뭔지 알아요? 저 뭐요? 저희 엄마가 제 그 인별그램을 항상 보면서 피드백을 항상 남겨주시거든요.
1: 어머나!
0: 제가 그래서
3: 뭐라고요?
0: 네. 아, 뭐요? 이런 거 항상 조심하고 막 이런 사진을 먼저 뭐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말고 스토리에 왜 막 이런 거에 올라있냐며 그러니까 그 뭔가 웃긴 거 있잖아요. 아. 웃긴 거 이런 거 말고 엄마는 되게 좀 뭔가 뭐랄까
5: 되게 감성?
0: 어, 감성 아니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룩 이런 거 뭔지 아세요 혹시?
3: 어,
0: 엄마가
3: 알아요.
0: 좋아하는 룩
3: 알아요.
0: 엄마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게 좀 참하게 근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엄마를 차단했던 적이 피드백 그만해달라고 차단을 했어요.
5: 그럼 좀 받아들이셨어요? 피드백 이제 좀 덜 해야겠구나.
0: 네, 그럼요.
5: 오.
0: 근데 네. 계정을 또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알잘딱깔센으로 대충 피드백도 안 하고 서로 뭐 저도 조심하고
5: 맞아. 네. 이 적당히 그 서로 있으면
0: 적당히 그냥
5: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사연 들으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연령대가 좀 궁금해지긴 했어요.
3: 맞아요.
5: 왜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해바라기 사진 하라고 했을 때 실제 프로필까지 바꾸는 거는 사실 이건
3: 그러니까요.
5: 정말 쉽지 맞아요. 않은 결정이거든요.
3: 그러니까요.
5: 그래서 아직 10대이시거나 아니면 성인이신데 정말 아버지를

0: 사랑하셔서 해드린 거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1: 그리고 엄청 화목한 게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가족들끼리?
0: 맞아요.
1: 그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 궁금한 게 부모님들 프로필 사진 네. 혹시 어떻게 돼 있으세요? 어머니 프로필 사진.
2: 저희

0: 돼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저기 그 등산 가서 찍으신 거. 네, 그냥 국룰 그 자체. 근데 그 전에는 엄마가 드럼 치는 사진이었어요.
1: 와 멋있으시오.
2: 멋있다.
0: 멋있다. 아, 드럼 그렇게 잘 치시진 못하는데 그 드럼에 앉아서 멋있게 찍은 거 있잖아요. 아,
1: 와 멋있으셔.
2: 그 자체가 멋있는 거죠.
0: 아 맞아. 최근까지 색소폰 부는 사진이 있어요.
2: 뭐야.
0: 엄마 요즘 또 색소폰을 시작한 지가 좀 되셔가지고.
1: 어머니 멋있으시다.
2: 진짜 멋있으시다.
0: 네. 그래서 자꾸 그 영상 저한테 보내고 한번 들어보라고.
2: 아버님이다. 사연 속 아버님이랑 비슷한 결이신데.
0: 그래도 프사를 시키진 않는데요. 저는 이런 그 어머님 아버님이 할 법한 프사를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2: 아 진짜 사전에.
0: 네, 제가 그냥 해요. 재밌으니까.
2: 어 센스 있네. 이것도 센스가 있네.
1: 혹시 부모님?
2: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안 쓰셔 갖고 아예. 프로필이라는 게 없어요. 아~ 아예 그걸 안 쓰셔요 그냥.
1: 그 문자로만.
2: 네, 네 그렇게 하셔서 프로필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1: 오~ 네. 그러시구나. 네.
0: 완디 부모님은요? 그 전에도 계속 기본이셨어요?
1: 그냥 다 항상 기본. 항상 기본.
2: 그게 또 힙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1: 네. 제 생각에는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지 않을까.
0: 알려드리고 해야죠.
1: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 알려드린 순간부터 셀카 엄청 많이 올라올걸요? 엄청 많이 올라오실걸요? 아 별로?
2: 넘어갈까요?
0: 노코멘트.
1: 네. 아니 꽃사진을 찍게 되면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두 분 최근에 꽃사진 찍은 적 있나요?
0: 아 제 셀카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네 찍은 적 있죠. 오늘? 늙었나봐요.
2: 그러네 그런가봐요. 아이고
0: 나 늙었어.
2: 넘어갈까요?
0: 넘어가요?
1: 네. 알려주세요.
2: 오늘의 주제 특이한 우리 부모님입니다. 뒷목 잡게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좀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그막 부모님 편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1: 만나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0: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 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웬금한 문자 주제는 특이한 부모님입니다. 그 사연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럼 웬금아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오늘의 주인공은 요즘 어머니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3: 완보가, 이거 선풍기 좀 보내봐. 청소하게.
1: 아, 잠깐만.
2: 그 시작은 작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창고에 있던 선풍기를 꺼내 닦으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때 왠지 어머니께서는
4: 할 수 있겠는데?
2: 라는 자신감이 솟았다고 그래요. 평생 드라이버를 잡아본 적도 없는 분인데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바로 대충 맞아 보이는 드라이버로 선풍기에 딱 하나 있던 나사를 풀었고 그렇게 5초 만에 선풍기가 분해된 겁니다.
3: 어머! 어머! 됐다 됐어!
1: 어? 엄마 혼자 했어? 대단한데?
2: 주인공도 나사 하나 푼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귀여워서 칭찬도 해드리고 우쭈쭈도 마음껏 해드렸어요. 그런데
4: 야야야 조리 별거 아니네.
2: 이 일로 어머니의 자신감이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는데요.
3: 완보가, 이따 마트 가서 이거 전등이랑 똑같은 거 좀 사와.
1: 엄마가 갈게? 그냥 아빠 시켜.
3: 야야야, 네 아빠 십자 드라이버랑 일자 드라이버 구분도 못할걸? 얼른 가 사와.
2: 갑자기 집에 고장난 부분 수리에 어머니가 직접 나서시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은 전등 갈기였는데요. 워낙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3: 어우, 됐다 성공. 겉봐, 엄마도 하면 잘하지?
1: 오, 엄마 대단한데?
2: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4: 이거 손잡이가 너무 낡지 않았니? 좀 바꿔야겠어.
1: 아, 그냥 둬.
4: 아니, 엄마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쉽더라고.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만 좀 해봐.
1: 아, 안 될 것 같은데.
4: 좀 하라매!
2: 이번은 손잡이 교체에 나섰습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뛴 거죠.
4: 자, 집도를 시작하지. 드라이버
1: 여기.
2: 손잡이가 배달된 후 주인공과 어머니는 너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손잡이를 분해하고 끼워넣기 시작했습니다.
4: 아유,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아, 네가 좀 해봐봐.
1: 이거? 어, 됐다.
4: 그렇지. 그리고 이거 나사를, 아유, 왜 이렇게 나사가 작니? 아유, 야야, 네가 좀 줘봐. 엄마 안 보여.
1: 이렇게? 됐어?
4: 됐어.
2: 어머니가 하는 건지 주인공이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두 모녀는 열심히. 너튜브에서 5분 만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영상을 보면서 장장 30분에 걸쳐 손잡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5: 성공!
2: 드디어 교체에 성공한 주인공과 어머니.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모녀는 얼싸 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 어? 엄마, 이거 문이 안 닫히는데?
4: 뭐?
2: 안에 고리 하나를 반대로 다는 바람에 아무리 닫아도 자동으로 열리는 문. 뭐야 이거, 문이 안 닫히잖아. 이거 왜 이래?
4: 문 닫고 뭐하게. 환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둬.
2: 아니, 문이 안 닫히...

0: 아니다니까. 아이, 계속 이렇게 있으라고?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 과정을 다시 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 문은 1년 가까이 닫으면 끼익 열리고 닫으면 끼익 열린 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조차 고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드라이기가 이상하네. 왜 이러지?
2: 드라이기가 왜?
1: 아, 여기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 봐. 새로 사야겠다.
2: 아유, 야, 그럼 먼지만 제거하면 되잖아. 엄마 줘봐봐. 엄마가 해줄게.
1: 엄마가?
0: 드라이기가 안 된다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뺏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2: 어디 보자. 여기 나사가 있고, 그럼 이걸 빼가지고 분해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되겠구만.
0: 어머니는 전문가처럼 드라이기의 나사를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드라이기 나사는 모조리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2: 응? 이거 떼지지가 않는데?
0: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르게 분해가 전혀 되지 않는 드라이기.
2: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안 부러지는 거야? 어머!
0: 답답했던 어머니께서는 강제로 드라이기를 벌리려고 했고 결국 드라이기는 그렇게 간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수리에서 조립으로 관심사가 옮겨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1: 엄마, DIY 가구를 샀으면 조립을 해.
0: 이케땡에서 조립 가구를 사드리고 계시지만 아직 시도를 하진 못했다고 하시네요. 과연 그 가구들 조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1 플러스 1 피자 쿠폰과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이 부모님들 사연이 몰랐는데 아이들 사연보다 더 귀여운데요?
1: 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3: 맞아요. 예기치 못한 귀여움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저 이거 근데 완전 공감돼요. 저도 똑같고 저희 엄마도 똑같거든요.
1: 어떻게?
2: 그 그냥 수리하고 그냥 막 고치고 이런 거.
1: 아, 할 수 있다는. 네,
2: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1: 맞아.
3: 이거 한 번 또 맞들이기 시작하면은 내 손으로 다 해야 돼.
1: 맞아요.
2: 진짜.
1: 네,
2: 저희 집에서
1: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2: 다 고쳤어요.
1: 네. 제가. 진짜? 뭐
2: 다른
1: 거 없어요?
2: 다는 아니고. 제가 커튼 달고 블라인드도 달고 그리고 문고리도 바꾸고 저 다 했어요.
3: 문고리면 그래도 꽤 하는 건데?
2: 네, 근데 그 도어락은 못하거든요. 도어락 한번 시도했다가 구멍 뻥 뚫린 채로 하루 자가지고 겨울 추운 겨울인데
1: 위험할 뻔했는데?
2: 네, 위험할 뻔했죠. 그 거기 막 우풍 다 들어오고 문은 그냥
1: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2: 아무나 그냥 프리 개방 상태로 하루 자고.
3: 여기가 박문치 씨 집이죠?
1: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2: 누구 배달 왔다가 그냥 한번 열어서 그냥 쉬고 갈 수 있는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한번 지내고 나니까 아, 나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전문가분들을 항상 부르고 있죠.
1: 그래도 좀 하시네요. 손재주가 좀 있으시나
2: 보다. 좀 해요.
3: 네. 제법
2: 좀 하는?
1: 저도 이런 거 빠져가지고 숙소 같은 데 살 때 그때 보통 DIY 가구 이런 거 사가지고서
3: 맞아요.
1: 다 조립하고
2: 네.
1: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도 프레임 같은 것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조립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사서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서랍장. 서랍장도 불러서 하는 불러서 웬만한 더 드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는 게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다
3: 어머나.
1: 네, 그러면 이제 삐뚤삐뚤 이제 서랍장 잘 안 다치고
2: 또 반대로 해서 다시 다 풀고
1: 맞아요.
2: 다 해봐야죠.
1: 네. 한 30분이면 조립할 수 있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한 3, 4시간 걸리고 말 안 된다 이렇게 후회하고
2: 땀도 흘리고 막 그냥
3: 끝나고 자야 되고
2: 성질 다 베리고
3: 맞아요.
2: 그냥 바뀌고
3: 맞아요.
1: 그리고 옷장 그러니까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
1: 이 망치로 쳐가지고서 엄청 튼튼하다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2: 저 진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자취할 때 그 고무망치로 렉을 조립하는 거였어요.
1: 알아요.
2: 뭔지 알죠?
1: 그거 했어요, 저.
2: 탕탕탕탕탕 이거 해서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 엄청
2: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1: 알아요.
2: 그래서 그 그냥 중단했잖아요. 그 중단 2단으로만 썼어요.
1: 아, 그래서 저도 그거 엄청 되게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2부를 그 사이에 해가지고서 몇 단을 쌓아서 그 다음에 했어요.

0: 그때 한번 그안 그래도 그 사회 초년생이고 이런데 밑에 집에서 올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섭고 뭔가 미안하고 막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가지고 그냥 낮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다 넘기고.
1: 아, 진짜 그건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맞아요. 아. 쉽지 않아요.
1: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승국 씨는?
2: 저도 이렇게 좀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 좋아해서 저도 가구 할 때 DIY 특히나 뭐 이케땡에 한 번 36 이후로는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1: 그렇죠.
2: 저도 제 손으로 좀 이런 거 많이 하고 자취하면서 뭐 전등이나 뭐 이런 거 갈구는 거는 그냥 뭐 자취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좀 많이 하고 근데 문고리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와 꽤 하는데 생각했어요. 문고리는 저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다 잘못되면 되게 좀 고생한다. 네,
0: 뭐 맞아요, 무슨 맞아요. 핀 하나 잘못 끼면은 지금 이 사연처럼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근데 저도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이 나 조립하라고, 나 수리하라고, 나를 다 지금 떠밀고 있는.
1: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요.
2: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건 진짜 재밌어요. 네.
1: 재밌지만 업체를 부르는 게 제일 빨리 끝나고 안 힘들고
0: 정신건강엔 좋다.
1: 네, 제일 맞다. 간편하다.
0: 근데 해내고 나면
1: 뿌듯하다.
0: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맞다.
1: 맞아요.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Kiss of Life의 Minus Touch.

0: Slice of Life의 마리스 터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가 소개해주세요.
1: 0813님, 저희 엄마는 제철 음식 마니아입니다. 엄마의 수첩에는 전국 방방곡곡 연락처가 가득해요. 제철 음식을 몇 박스씩 주문해서 주변 분들과 공구하고 나눔하고 너무 바쁘세요. 얼마 전에는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어마어마한 아이스박스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구매하신 지인들 집 앞으로 완벽 배송까지. 믿고 먹는 제철 여신이시랍니다.
0: 와, 나 어머니랑 친구하고 싶어.
2: 제철 여신님 어디 사세요?
1: 와. 진짜 어디 사세요?
0: 어머니 저랑 친구예요.
1: 0813님 문자 보내면 돼요?
2: 진짜.
0: 와, 나 너무 좋아.
2: 최고인데요?
1: 한 시간 안에 이거 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0: 전국 방방곡곡에 연락처가 가득하다고.
1: 그러니까.
2: 이거 진짜.

0: 진짜 이건 진짜 고수의 향기가
1: 너무 부럽다.
2: 진짜
1: 어머니 대단하시다.
2: 이런 거에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주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진짜로.
1: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랑 친구하고 싶다.
0: 저는 받는 데서 그 행복을 느낍니다.
2: 연락 부탁드립니다.
0: 제철 여신님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3057님 우리 아빠는 중고거래에 푹 빠지셔서 필요 없다 생각되는 건 다 판매하세요. 비싼 것도 새 것도 아버지 앞에 가면 헐값이 되죠. 그래서 집이 휑해지는 중입니다. 엄마가 이러다 당신도 갖다 팔겠대요.
1: 이게 지금 빠지셨어 완전.
0: 이거 근데 뭔지 알아? 이게
2: 맞아요.
1: 초반에
0: 좀 뭔가 애무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네. 그냥 어디에 묵혀있던 거 물어나는 화면은 바로 연락 오니까
1: 엄청 오죠. 네.
0: 그게 또 엄청 뿌듯하고 또 기분 좋거든요.
2: 재미 들리거든요. 이것도. 네.
1: 그렇죠. 초반에 이제
2: 맞아요. 네,
0: 너의 제주인을 찾아가라.
1: 맞아요. 맞아요. 기분. 맞아요. 그리고 0325님 엄마가 요즘 건강 챙긴다고 홈쇼핑이랑 인터넷 건강식품에 푹 빠지셨어요. 처음엔 가족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매일 택배가 옵니다. 유산균도 종류별로 있고 석류즙은 박스채에 쌓여있고 냉장고 열면 건강음료가 가득해서 반찬 넣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가족들끼리 택배 도착 알림만 울려도 다 같이 한숨 쉬어요. 엄마의 건강 사랑은 좋지만 제발 누가 엄마 쇼핑앱 좀 지워주세요.
0: 또 그런 시즌이 있죠.
2: 에이. 오늘 보내주는 문자들이 정말 다 그 시즌에 관한 것 같아요. 다 이 시즌들이 에이,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빠지는 그런 때가 있죠.
0: 다 경험해본 것들인 것 같아요.
2: 너무
0: 아.
2: 알죠. 어떤 건지 알죠. 너무 네, 잘 알죠.
1: 네. 네.
2: 바다님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뒤늦게 운동에 빠지셨어요. 새벽마다 조깅을 나가시는데 그 시간마다 마주치는 강아지가 있대요. 누가 더 잘 뛰나 묘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오시는데 제가 볼 땐 아버지가 지는 것 같아요.
1: 아 귀여워.
0: 귀여워. 영상으로 보고 싶어.
1: 나도.
2: 상상해봐요. 어르신이 강아지와 네. 신경전 한번 묘하게 조깅해 주는.
0: 신경전.
2: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1: 너무 귀엽다.
0: 이러면서 강아지도.
1: 귀여워. 이렇게.
0: 아 귀여워. 그 이은주님 저희 집은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9시였는데요 제가 대학생 되고 그나마 9시 30분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하지 않나요? 9시 반?
2: 통금 9시에서 9시 반 이야 이거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0: 너무한데요?
2: 네. 부모님 요거는 조금이라도 통금이 네. 있으신 건 그래도 또 집안 문화보다 있더라고요 꽤나.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던데 성인인데 9시 반은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
0: 일단 저희 생방만 끝나도 9시 반 넘는데.
2: 맞아요.
1: 그쵸.
0: 그
2: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1: 그럼 몇 시까지 대학생이시니까 대학생일 때 보통 몇 시까지 통금?
2: 저는 통금이 없었던 삶이어서
0: 저도 예. 그 자취했어가지고 예.
2: 뭐 한다고 해뜨기 전에만 들어온다면 뭐 예.
0: 해뜨기 전 좋네요.
2: 완디 만약에 세팅한다면?
0: 아 알아서
1: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엄청 엄격하셨어가지고
2: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게 됐고 통금을 줘야 된다.
1: 저는 12시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2: 12시 전까지.
0: 저도 딱 12시 정도 생각했어요.
1: 평상시엔 12시고 그리고 뭔가 다 같이 뭐 회식이 있다. 아니 뭔가 다 같이 뭐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다. 그러면은 2-3시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대학생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뭐 만나서 한잔하고 맞아요. 하는 때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때는 너가 대신 잘 지켜라. 2-3시까지는 들어오면 될 것 같다.
0: 맞아요. 이게 또 각자 잘해줘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1: 맞아요. 왜냐면 이게 4시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2차, 3차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2시? 3시? 좋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 사연 우리 1211님. 우리 엄마는 요즘 재봉에 푹 빠지셨어요. 처음에 스카프 목도리였는데 이제는 잠옷에 외출복까지 가족옷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입으려고 해서 할머니 만날 때라도 입히려니 매번 전쟁입니다. 누가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 집안이 전부 엄마 컬렉션 대판이에요. 너무 아니, 귀여운데. 재밌네요,
2: 재주가 너무 좋으신데 최종 결과물 디자인이 가족들의 사랑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귀여우시네요. 진짜.
0: 또 근데 또 시대를 앞서가신 걸 수도 있어요. 그 디자인들이.
2: 맞아. 나중에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1: 나는 어머니가 너튜브 좀 하셨으면 좋겠다.
0: 좋다.
2: 재밌겠다.
1: 인형 같은 거. 인형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만드시는 걸 찍으셔가지고서 너튜브로 올려도
0: 너튜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1: 아니면 짧게 네. 짧은 영상으로 요새.
0: 왜냐면 말도 안 해도 되니까.
2: 그렇죠.
1: 나중에 출연하셔도 되죠.
2: 그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면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선물 이렇게 드려도 맞아요. 이렇게도 선순환이 되니까.
1: 아니면 짧은 영상 그 SNS로 네. 해가지고서
0: 너무 좋은데?
1: 인형 옷으로 좋은데? 아이들 옷 말고
2: 좋은데?
0: 이걸 들으셨길 취미로. 바랍니다.
2: 진짜로
1: 한번 추천해보세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네.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7: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엔.

0: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해요.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오늘은 또 가정의 달 특집으로 부모님 사연 받아봤는데 부모님들이 더 귀여우신데요?
1: 너무 귀여워요.
2: 부모님 사연 더 받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우셔.
3: 맞아. 진짜 어린 시절 얘기만 하다가 또 부모님 얘기는 되게 현 시점의 얘기인 것도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뭐 이런 조건도 굉장히 재밌다 생각했어요.
2: 그리고 공감도 되고.
3: 맞아요.
1: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네. 그럼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 만나요.
3: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8: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7: Don't worry, be 하겐.
8: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7: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그런데 5월과 6월 햇살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외선 A가 1년 중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자외선 A UVA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자외선으로 기미와 주름,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어 노화 자외선이라고 불립니다. 햇빛량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는 5월과 6월. 요즘 같은 날씨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야외 활동이 길어질 땐 2,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 선글라스나 모자, 얇은 겉옷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름이 오기 전에 자외선 역시 미리 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3382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아침부터 알람이 열심히 울려댔고 시계를 보니 6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짜증스럽게 알람을 끄고 다시 자려다가 문득 친구랑 오늘부터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했던 게 떠올랐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하,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한다고 했을까. 출근도 겨우 하는 내가 왜 이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했는지 후회하며 몸을 일으켰다. 친구가 너무 좋다면서 극찬을 하길래 나도 이제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보고자 따라하겠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그만둘까를 고민하던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야! 일어났지? 그럼 빨리 이거부터 해.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하라고 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하라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념무상, 2번 명상.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르사라핌의 붐팔라.

지금부터 10분간 명상하는 거야. 친구의 말대로 너튜브에서 누워서 하는 10분 명상을 찾아 틀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처음 해보는 명상에 그냥 누워서 멍때리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몇 번이나 잠들 뻔한 걸 참느라 힘들었다. 너 잠든 거 아니지? 잠들 뻔했어. 진짜 위험했다. 근데 이제 또 뭐 하면 돼? 책은 샀어? 이제 독서 타임이야. 눈 뜨자마자 명상에 독서에 여유로울 줄 알았던 미라클 모닝은 생각보다 바빴고 놀랍게도 책도 읽고 커피도 한 잔 내려서 마시고 간단하게 밥까지 먹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뭐 하지? 고민하다 이것을 떠올랐는데 내친김에 이것까지 도전해봐? 하는 마음으로 나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내가 하려고 한 이것은

영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분이 하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러닝, 2번 드라우닝.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이클립스의 런

내친 김에 아침 운동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러닝을 하러 나갔다. 이런 새벽 공기가 얼마만인지 막상 나와서 뛰다 보니 기분이 좋았고 한창 재미를 들려서 하다가 요즘엔 퇴근하면 뻗기 바빠서 잘 못했는데 이제 매일 30분씩이라도 뛰고 출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운하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출근 준비까지 했는데 원래 같으면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 힘들게 했을 출근을 개운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래서 다들 미라클 모닝 하는 건가? 좋은 아침. 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갓생을 살아서 그런가? 건강해지는 기분이네. 그러나 체력은 오후가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찍 일어나서인지 퇴근하기도 전부터 잠이 쏟아졌다.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밥 먹을 힘도 없어서 씻고 바로 침대로 직행했고 내일 알람을 맞추고 잠에 들었다. 9시에 잠들다니 이래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오늘의 지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며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3382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명상과 러닝이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악방송 있을 때가 미라클 모닝인 건지 거의 밤샘을 며칠 동안 하니까 근데 정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느낌?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게 되니까 그 다이어트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되게 그리고 내 본인 삶에 되게 만족하고 뿌듯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제이 래빗의 해피 땡스 듣고 올게요.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정아님, 완디 전 아직 근무 중이에요. 이달 말까지 끝마쳐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입원해서 제가 급하게 대신 일하는 중이거든요. 영스 들으면서 힘내서 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대 아직 근무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또 같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또 더 일할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셔서 우리 정아님 끝까지 이달 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아서 그때까지 또 화이팅해서 마무리까지 잘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님 화이팅!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0: 꿈이 왔어요.
1: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신분증 챙기세요.

Network.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의 Work 드렸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 쫀득하다. 쫙쫙 박힌다. 노동요 고우트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빌리는 Work, 배형은 Pork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신분증 챙기세요. 였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쁠 것 같은 분들, 미리 숙제를 좀 해버리고 싶은 분들은 사전투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줄이 꽤 깁니다. 사전투표를.

0: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본투표 때보다 줄이 길 때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신분증 두고 와서 줄 다시 서고 그러지 마시고 신분증 잘 챙겨서 가시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됩니다. 예. 하지만 화면 캡처한 이미지는 또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가 한 주 쉬고요. 대신 특별 게스트와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합니다. 오랜만에 컴백하고 화제성을 씹어먹는 걸그룹 빌리, 문수아 씨, 하람 씨와 함께하고요. 두 분과 망상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연에 과몰입을 잘할지 궁금한 분들은 이따가 좀 기다려주시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 보실 분들은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직 켜시면 됩니다. 수아씨, 하람씨 얼굴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이종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다. 예, 오늘 안 나와줘서 고맙다. 이종범 땡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종범 작가가 지난주에 광고 나가기 전에 화급하게 화장실에 뛰어갔거든요. 예, 그러고 안 돌아오고 클로징을 해버렸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 최고의 활약이다. 평점 9점이다. 예.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조현영님, 5월 3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이랑 6월 4일 엘살바도르전 중계 일정이 떴던데요. 이날 캐스터도 배디인가요? 월드컵 앞두고 축구 텐션 올라오는데 중계석에서도 배디 목소리 들리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중계합니다, 이것도. 예, 물론 채널은 또 다릅니다. 예,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중계하려고 제가 5년 전에 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전에 마지막 평가전 두 경기 잘 봐주시고요. 안정수님, 월드컵 경기 보면서는 족발에 소주를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무조건 치맥만 고집합니다. 어째야 할까요? 이번 월드컵은 오전 월드컵이라 술 먹는 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다 차려놓고 먹어야죠. 전반에 하나 메뉴, 후반에 메뉴 하나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오진희님, 주말에도 출근, 평일에는 야근, 종소세 일하는 모든 회계 사무실 분들 파이팅입니다. 아, 5월 말. 예, 엄청 바쁘시겠네요. 예.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춤을 아주 잘 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제 릴스 영상이 조롱받지도 않고 멋지다고 화제가 됐겠죠?
1: 만약에 빌리에서 맏언니인 제가 막내였다면 어땠을까요? 하극상을 즐기는 카리스마 막내가 잘 어울렸겠죠?
2: 만약에 제 머리가 보라색으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활동 때 탈색할 필요도 없고 편했겠죠?
0: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두 명의 N과 한 명의 S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1: 파워 N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2: N들이 사는 세상
0: N사세. 엔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함께할 분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규 1집으로 이갈고 돌아온 카리스마로 무대 휘어잡는 그룹, 노래 챌린지 의상, 뜨는 소식마다 반응 터진 미친 상승세, 빌리의 닉 주디 주토피아즈 문수아 씨와 하람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유, 아, 뭐 여러 번 오시는 우리 빌리 멤버분들인데 수아 씨는 2024년 10월 마피아 게임 때 네.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람 씨는 2023년 프로듀스 1077 코너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3: 네.
0: 아, 좀 오래되긴 하셨어요.
3: 오래됐네요.
0: 예, 빌리 멤버분들 그래도 베테네에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네, 맞아요. 근데 예. 저희 인사를 못 드려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0: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문수아
2: 하람입니다.
0: 야, 이렇게 베테는 여러 번 왔지만 생방 스튜디오는 또 처음이시죠?
3: 그러니까요.
2: 네. 네. 여기 처음.
3: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처음이니. 네.
0: 그렇죠. 네. 항상 생녹방 했을 때 빌리 멤버들이 항상
3: 네,
0: 맞아요. 재밌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맞아요. 생방인데 별로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3: 네, 네. 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0: 예. 자, 이게 방송이지, 이게 나라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왜 하필 생방에 모셨냐라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 왜요?
0: 저희는 생녹방이 좀 길게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3: 아~ 네.
0: 잡담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3: 그렇죠, 그렇죠.
0: 자, 빌리가 데뷔 4년 6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2: 유후! 맞아요.
0: 제가 지금 벌써 선물 받아가지고 예. 옆에 있는데 이거는 앨범이 아니라 거의 사진집,
3: 맞아요.
0: 화보집이에요.
3: 사진을 또 열심히 찍었어요.
0: 예, 아주 예쁜 멤버들의 사진들이 쫙 꽉꽉 눌러 담아져 있고
3: 네.
0: 예, 뭐 여기 사이에 카드 예, 이것도 많습니다.
3: 맞아요.
2: 네.
0: 또 카드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셔서
3: 맞습니다.
0: 더 감사드립니다.
3: 예.
0: 글씨를 잘 쓰네요. 누가 쓰셨나요?
2: 제가 썼습니다.
0: 잠시 글씨 제가 특이하네요.
3: 덩글덩글.
0: 예,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테는 또 처음 이 앨범으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3: 네, 저희의 더블 타이틀곡인 잽과 워크는 약간 나의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담은 곡인데요.
0: 예.
3: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담은 곡입니다.
0: 잽 그리고 워크. 네. 워크는 네. 좀 전에 저희가 오프닝 송으로 틀었고요.
3: 맞습니다.
0: 예, 그 5월 6일에 발매한 앨범명이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2.
3: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0: 앨범명이 좀 기네요. 어떤 맞아요. 느낌인가요? 이게?
3: 이게 저희가 전에 발매했던 긴가민가요 앨범에 이어서 이게 챕터 2로 연장선이 된 건데 꿈과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은 앨범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요 때 그 챕터 1은 뭔가 아직 혼란스럽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아 이게 바로 나다라는 걸
4: 자각하는
3: 찾은, 네, 앨범입니다.
0: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2입니다.
3: 예.
0: 총 12곡이 수록돼 있어요.
3: 맞아요.
0: 아주 푸짐하고요. 더블 타이틀곡이 잽 워크. 예, 워크는 이제 작사 수아 씨가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3: 네, 맞아요. 예,
0: 어떤 파트를 참여하셨는지.
3: 그냥 열심히 참여를 했고 예. 벌스 2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4: 멋있어요. 네,
3: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퍼포먼스는 뭐 사실 빌리너 항상 화제가 되지만 이번에 워크 깜짝 공개한 퍼포먼스 영상이 정식 발매 전부터 엄청 뜨거웠습니다. 예, 이번에 이갈구 컴백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댓글 있으셨다면?
3: 워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0: 예.
3: 워크를 볼 때 댓글을 볼 때마다 워크 뜨는 것마다 다 보러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예.
3: 그래서 그냥 모든 댓글들 다 감사하게 보고
4: 맞아요.
3: 있습니다.
0: 앨범 표지에 보니까 열쇠가 꽃다발 속에 살짝 숨어 있는데 나침반도 있고 이미지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3: 맞아요. 오브제들이 다양합니다.
0: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나침반, 열쇠, 꽃 그리고 이 뭐죠? 장식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는데.
3: 대부분 다 이제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찾아가는 그런 걸 많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침반도 그렇고 어쨌든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열쇠도 그렇고.
0: 그렇군요.
3: 네.
0: 예. 컴백하면서 하람 씨는 보라색 머리가 되셨고요.
4: 네.
0: 예. 그리고 수아 씨는 다시 단발머리가 되셨습니다.
3: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헤어에 대한 것은 본인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4: 의견을 내긴 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회사에서 내려져서 하게 됐고요. 언니는 언니 의견 낸 건가요?
3: 맞아요. 근데 대부분 멤버들이 다 각자의 의견을 냈는데 회사랑도 그런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다 뭔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0: 하람 씨는 머리 어떻게 색상 유지하고 이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4: 어렵죠. 많이 어렵고 이게 고데기만 열만 닿아도 이게 색이 바로 빠져가지고 실시간으로 뮤비 촬영 중간에 끝나자마자 다시 염색하러 가고 그랬었어요.
0: 아이고 이게 참 진짜 힘들겠네요.
3: 네. 단발 제가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겁니다.
0: 그런가요? 아니, 단발령 지금 내려진 거 아니냐?
3: 전혀 아니고 저는 이번에 너무 멋있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숏컷을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사한테. 근데 회사도 뭔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저는 잘 어울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0: 되게 잘 어울려요.
3: 저는 짧을수록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서
0: 그래요?
3: 그래서 뭔가 많이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맛땡쭈가 먹고 싶어진다라고 하신 분이
4: 제 머리 때문인가 봐요.
3: 그렇네. 네.
0: 자, 두 분 다 아주 찰떡이고요.
3: 감사합니다.
0: 그 이번 활동 준비하는 동안 회식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 맞아요.
0: 예.
4: 그랬나?
3: 그치.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밥을 꼭 먹으려고 하거든요.
0: 예.
3: 근데 어쨌든 준비하면서 각자 관리도 하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0: 맞아.
3: 그래서 끝나고 꼭 맛있는 걸 다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0: 원래 단골 회식 메뉴는 보통 뭘로 드세요?
3: 보통 한식
4: 먹어요.
3: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치키 씨가 예전에 소울푸드 마라샹궈를 끓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끊었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마라샹궈를 끓을 수가 있나?
4: 끊었대요.
0: 끊었다. 네. 이번은 그럼 두 분의 이번에 특별히 컴백을 위해서 뭔가를 끊고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3: 저는 그래도 야식을 조금 덜 먹으려 했던 것 같아요.
0: 줄였다.
3: 제가 닭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매운 닭발을. 근데 진짜 한동안 너무 먹다가 그래도 이제 컴백 전이니까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 붙지 말아야겠다 하고 조금 끊었던 경향이 있어요.
0: 안타깝습니다. 먹는 거 줄였다는 얘기가 제일 안타까워요.
3: 맞아. 마음이 아프죠.
0: 먹는 거를 엄청 탐하는 저로서는. 예. 그리고 두 분이 역조공으로 팬들에게 직접 휘낭 시혜를 구우셨다고요.
4: 맞아요.
0: 야, 누가 베이킹을 할 줄 아는 거예요?
3: 근데 각자 아닌데.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3: 네.
4: 네.
0: 시식평은 어땠습니까? 멤버들이 미리 먹어.
4: 멤버들이 먹었나?
5: 멤버들이 모르겠어요.
0: 멤버들은 안 줬어요?
3: 네.
4: 아니 이게 그때 좀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어가지고. 네.
3: 아 수량도 약간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팬분들도 드리고 뭔가 하다 보니까 뭔가 멤버들을 못 챙겨준 것 같은데. 네. 근데 멤버들은 그래도 제가 집에서 혼자 막 베이킹 할 때가 네. 있거든요. 브라운이나 쿠키 만들 때인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 다 줘가지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4: 근데 팬분들의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3: 네. 너무 맛있었다.
4: 맛있었대요.
0: 근데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3: 저 괜찮았어요.
0: 아쉽네요. 소량만 만드셨군요. 여기까지는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빼놓을 수 없는 챌린지 영상이 화제인데요. 누적 조회수가 땡스타그램에서만 2,300만 뷰.
4: 진짜요?
0: 우와. 우와. 우와. 챌린지 라인업이 르세라핌, 투어스, 박재범, 강호동. 화려합니다.
4: 오, 예.
0: 어,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3: 이거 너무 감사. 그래서 진짜요? 오늘도 함께.
0: 저요?
3: 네, 라인업에 함께.
0: 어, 이 라인업에 제가 들어가면 너무 초라할 것 같은데.
3: 함께 너무 좋은데요?
0: 예.
4: 맞아요.
0: 야, 아형 나왔을 때.
4: 강호동 선배님, 예, 배선배님.
0: 어, 귀엽다. 머리 크기 차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호동 했는데 배호동도 해야 된다고.
3: 가자. 네. 가자. 함께.
0: 예. 음악 방송 활동 마무리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시나요?
3: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그 화면에 저는 이제 PIP로 나오고 있고 두 분만 네.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 많이 수신호 보내주세요.
3: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0: 예, 저는 정면으로 이 두 분을 보고 있는데 두 분이 다 마이크에 얼굴이 가려졌어요.
4: 아, 그래요?
0: 한쪽 눈만 보이고 있어요.
3: 아, 맞네.
0: 얼굴이 그렇구나. 너무 작아가지고. 예, 저는 괜찮습니다. 팬들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네. 예, 제 모습 더 줄이라고 하신 분이.
3: 아니에요.
0: PIP도 없애라고 하신 분이.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3: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4: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아하, 수아 씨는 근데 보니까 MBTI가 ISFP고요.
3: 맞습니다.
0: S가 이 코너가 되게 힘들어하는.
3: 그래서 뭔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래요?
3: 네.
0: 상상하고 뭐 이런 것들. 하람 씨는 ENFP여서 N이시고.
4: 네.
0: 좀 이렇게 서로 S와 N의 차이를 평소에 느끼셨나요?
4: 아 근데 저 약간 자신이 없는 게요.
0: 네.
4: 또 상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0: 아 상상 많이 안 하는 N이에요? 그러니까
4: 상상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예. 상상력이 좀 부족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S치고는 조금 상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4: 비슷할 것 같아요.
3: 둘이가 막 엄청 N도 아니고 엄청 S도 네. 아니어가지고
0: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서로 막 까주시면 돼요.
4: 아 그래요? 네.
3: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4: 자신 있어요.
0: 그런 걸 상상이라고 하냐? 뭐 이러기도 하고
3: 너무 할
0: 왜 그런 생각을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소개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4: 네.
0: 자,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3: 여기서 아무거나 해도 돼요?
0: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네, 맘대로 합니다. 그냥.
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0: 누가 먼저 해보시나요? 골라서 막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 막 하셔도 돼요.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시간 아무렇게나 쓰는 코너거든요.
3: 이거 해도 돼요?
0: 네.
3: 이 1973님께서 예. 만약에 다른 사람과 피곤함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좀 쌩쌩해 보이면 내 피곤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빌리 멤버끼리 나눌 수 있다면요? 한 명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0: 괜찮다. 와, 이게 그러니까 쌩쌩함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3: 아니 피곤함을 나눠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4: 왜 말이 안 돼요?
3: 아니 그래도 막 덜 피곤한 거를 누가 피곤해 보이면은 네.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넌 좀 쌩쌩해 보여. 너 피곤한 좀 가져가. 이건 좀 우기지 않아요?
0: 보통 반대로 상상하죠. 그죠?
3: 그렇죠.
0: 나의 생생함을 나의 에너지를 좀 나눠주고 싶어가 아니라
3: 네.
0: 나의 피곤함을 그러니까. 남한테 뿌리는 거예요.
3: 아니,
0: 네가 좀 가져가. 나 죽겠어.
3: 아니 친구가 쌩쌩해 좋아요. 보이면은 갑자기 난 너무 피곤한데 너 혼자 쌩쌩하다가 안 되겠어. 너 가져가. 이런
4: 근데 이게 팀으로서가 되게 좋은 게 너무 한 명만 너무 피곤해도 이게 팀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3: 아, 그렇긴
4: 한 명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팀이니까. 좀 쌩쌩한 사람이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
0: 배분.
3: 배분.
0: 빌리 멤버들 중에는 누가 에너지가 최고인가요, 항상? 평균적으로.
3: 보통 전 것 같은데 저는
0: 수아 씨
3: 막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메이크업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시끄럽게 네. 애들이

0: 되게 조용하게 있으면 제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되게 시끄러워집니다.
1: 네네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면서 노래 틀고 약간 이런 네. 타입. 근데 하람이가 그런 걸 잘 받아줘요.
1: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하람 씨가 오늘 내 피곤 좀 네가 좀 더 가져가면 안 돼? 뭐 이러면 가져가실 거예요?
0: 아니면? 제가요?
1: 네네. 에너지가 많으니까.
0: 가져가줘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2: 근데 저라면은 언니랑 너무 친해서 이미 주고 남았어요.
0: 어 맞아.
2: 이미 언니 손에 있을 것 같아요. 그 피곤 나눠줄 수 있다면
0: 가득해.
2: 어. 말 안 하고 줄 것 같아요.
1: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일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멤버는 누굽니까?
2: 굳이?
1: 항상 힘들어하고 좀 바로 눕고 싶어하는 사람.
2: 수현?
0: 수현? 아 요즘 좀 수현이.
2: 수현.
0: 예. 아 수현이가 보통 저랑 같이 에너지 담당을 했는데
2: 맞아 맞아.
0: 수현이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어시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수현이 아니면 현이 비슷한 것 같아요.
1: 보면 멤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꼭 제일 이제 앞서 나가는 김영철 롤이 있고요. 예, 계속 얘기하는 어. 영철 형님 롤이 있고 항상 네. 누워 있는 롤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1: 예.
2: 하루나도 좀 어.
0: 맞아.
1: 그래요. 하람 씨는 어느 정도예요?
2: 전 중간입니다. 전 중간. 항상 무난한 편이에요.
1: 무난하게. 네.
0: 무난한 편이에요.
1: 그렇습니다. 자 피곤함을 몰아준다 이런 상상을 또 할 수 있군요. 아 정말 나이를 먹으면 저처럼 이제 피곤함을 온 세상에 그냥 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좀 가져가라 제발 좀.
0: 근데 피곤함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1: 본인을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0: 오,
1: 없을라나?
0: 아닌가?
1: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은 하람 씨가 한번 시간이 애매하다. 그러면 이 얘기로 마무리해야겠네요. 만약에 이걸 유료로 받는다. 피곤함을 어느 정도까지 남한테 떠넘기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불하면서
0: 돈을 주면서 내 피곤함을 예. 준다? 아, 한 5천 원?
1: 저렴하네 그래도.
2: 괜찮은데?
1: 네, 괜찮대. 네.
2: 10분에 3천 원?
0: 10분에 시간제. 네.
1: 시간제로?
0: 시간제 나쁘지 않다.
1: 주차비네요 거의. 네. 10분에 3천 원.
2: 뭐 한 3시간이면 뭐 5천 원 할인해드릴게요.
1: 자 2부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너구리, 사슴, 수달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이라는 점인데요. 조사 결과 서울에 사는 야생동물은 모두 692종. 그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도 41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야생동물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환경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원래 동물들이 살던 터전까지 확장됐고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진 동물들이 도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영역 가까이 들어간 셈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 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규 1집으로 행복한 활동을 마치고 배텐에 놀러온 빌리의 문수아 씨, 하람 씨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귀퉁이로 더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작진 일머리 있다고. 예, 두 분의 비율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1: 와.
0: 예, 저도 이게 좋아요. 저도 편안하고. 예, 마음껏 카메라에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라디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두 분은 가수 활동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상상하신 거 없었나요?
1: 네. 많이 없는데 약간 그런 생각만 해요.
0: 네.
1: 만약에 화장을 지워주는 기계가 있으면 어땠을까?
0: 아, 역시
2: 그건 진짜
0: S가 할 만한 상상이죠. 네. 근데 피곤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화장을 해주는 기계냐, 화장을 지워주는 기계냐, 뭐가 더 나을까? 이런 상상은 해봤던 것 같아요.
0: 뭐가 더 나요?
1: 저는 하는 거.
0: 해주는 거.
1: 네, 그게 왜냐면 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0: 보통 그 아이돌들은 화장할 때 한 사람당 얼마나 걸립니까? 메이크업 한
1: 30분에서 1시간?
0: 1시간.
1: 네. 오래 걸리면 진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기본이 그래도 한 30분?
0: 머리까지 하면 더 걸리겠네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7명이 샵인을 하는데 3시간 반 걸려요.
2: 맞아요.
0: 와, 보통 뭐 두 분이나 두 팀이 나눠서 안 하시고.
1: 아, 그래서 선발 후발에 이제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했을 땐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우는 거는 또 한 번에 끝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가끔 그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0: 아.
1: 어쨌든 나는 하루 종일 이거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메이크업 예쁘게 했는데 지우는 것도 한 순간이니까 가끔 그게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해주는 기계 혹은 지워주는 기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주는 기계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긴 한데 간절할 거는 지울 때 아닐까요? 진짜
1: 맞아요. 진짜 너무 피곤할 때.
0: 완전히 다 방전돼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눕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0: 아, 그럴 때.
1: 네.
0: 자, 가수하면서 뭐 하람 씨는 혹시 만약에 상상하셨던
2: 거? 저는 친언니가 있는데요. 저랑 좀 닮았어요. 네. 근데 가끔씩 조금 피곤하고 좀 스케줄 많을 때 언니를 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올려보내면 모르시.
1: 아, 진짜 가끔 저희끼리도 상상하긴 해요. 진짜
2: 아시겠지? 하면서
0: 보라색 가발 씌우고.
2: 네, 네, 저의 약간 쌍둥이처럼 대타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
0: 친언니도 모시자라고 하신 분 있고.
2: 상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0: 근데 많이 닮았나요?
2: 닮았어요.
1: 진짜 닮았어요.
0: 본 적 있으세요?
1: 네. 전 언니를 가끔 뵈는데
2: 키도 예. 똑같고.
0: 키도 그러니까, 똑같고.
1: 네. 웃음소리도 비슷하고.
2: 목소리도 비슷해요.
1: 노래도 잘하세요, 언니.
0: 지금 언니 나와 있는 거 아니죠? 피곤할 시간이거든요.
1: 들켰다.
0: 그렇군요. 언니도 이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쌍둥이가 아닌데도 그 정도로 닮았어요.

0: 네, 나이 차이는 좀 나는데
1: 몇살 차이예요?
0: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가끔씩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할 때.
1: 그래요?
0: 언니를 보낼까?
1: 역시 무서운 유전자, 그렇죠? 자, 언니 목요일 저녁 시간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0: 되겠죠, 뭐.
2: 재밌겠다.
1: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하람 씨가 한번 어떤 분 해보시겠습니까?
0: 네, 저는 4021님께서 만약 웃음의 진정성이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웃는 거, 억지 웃음, 비웃음, 구별할 수 있게 감정이 또롱하고 머리 위에 떠요. 누군가 나한테 웃으면서 접근할 때그 꿍꿍이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이가 오면 어차피 다 들통나니까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고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가짜 웃음. 사실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접대 웃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웃음도 있죠. 선웃음.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선웃음. 네. 예. 어허. 어떻습니까? 이거.
2: 네, 이것마저도 이렇게 진정성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1: 각박하겠죠.
2: 그렇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사는 게 각박한데 이 웃는 것만으로도 이게 서로가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쵸, 그쵸. 예의상.
1: 예.
2: 근데 이것마저도 이게 보이면은 어떻게 살아가지?
1: 그러니까 부장님이 뭐 이렇게 썰렁한 개그 했는데 네. 그래도 사원들이 좀 웃어주는 그것도
2: 그쵸.
1: 이게 진짜 아 너무 싫어 억지로 나 웃기 싫어 이거 아니라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2: 그쵸. 네. 네.
1: 기분 좋게 웃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가짜 웃음. 방송 나오면 사실 어느 정도 웃어야 되죠. 저도 사실 진행자로서 네. 그냥 웃을 때 있거든요.
2: 네. 네.
1: 근데 그냥 웃는데 나중에 제가 재방송 모니터하면 그치 이렇게 더 많이 웃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1: 아이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웃음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약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2: 근데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예. 웃음 장벽이 낮으면은 그래도 무슨 말 해도 잘 웃고 할 수 있잖아요. 멤버들끼리는 그래도 많이 웃는 편인 것 같은데.
1: 네. 멤버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웃길 것 같아요.
2: 그냥 웃겨요. 웃겨요.
0: 네. 네.
1: 그렇고 저 형도 사람 좋은 웃음, 가식적인 웃음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진짜 편하고 원래 잘 아는 게스트들이 나오면 오히려 덜 웃고 그냥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밝게 진행한 게 훨씬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2: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1: 그렇죠. 오늘 가식웃음 맥스 성재라고.
2: 진짜요? 왜요? 불편하세요?
1: 아니요. 아니요. 가식웃음 아닙니다.
2: 예. 그럼 가식웃음은 어떨 때 어떻게 딱 나오세요? 약간 뭐 눈만 웃는다든지.
1: 소리를 엄청 크게 낼 때도 있고.
2: 어? 예.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빌리가 불편하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2: 그러게요. 저희...
1: 지금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2: 아.
1: 우리도 배성재가 농담하면 크크크 치기 힘들다라고 하신 분. 네. 아닙니다.
2: 신기하다.
1: 자, 멤버가 친 드립이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준 적 있다?
0: 전혀 없어요.
2: 전혀 없어요.
1: 전혀 없어요.
2: 저희는 멤버들끼리
0: 굉장히 단호해요.
2: 되게 각박해가지고 네. 막 드립을 치면은 안 웃기면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때도 많고 진짜 왜 저럴까 얘기할 때도 있고
1: 정색할 때도 있고
2: 보통 정색해요.
0: 근데 웃기면 진짜 최선을 다해 웃어져요.
2: 근데 하람이는 진짜 빵 하고 터져요. 갑자기 있다가
0: 웃음소리가 그런, 조금
1: 그런 소리래요?
2: 진짜
0: 웃음소리가 좀 웃겨가지고
2: 진짜 웃겨요.
0: 아 맨날 웃기게 웃으면 더 웃기거든요. 제 소리를 맞아, 들으면서 맞아.
2: 근데 하람이가 웃어주면은 나 되게 재밌었나 보다 이 생각 들어요.
0: 맞아요.
1: 빌리는 라방만 봐도 가족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2: 예. 감사합니다.
1: 마 웃는다고요? 아저씨 웃음인데 이거 완전히
2: 아
1: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수아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저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3336님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요. 생각이 블루투스처럼 공유된다면 생각만 해도 충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특히 멤버들이랑 계속 붙어있는 아이돌이라면 더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와, 비슷한 거랑만 공유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2: 그냥 다 공유된다는,
0: 공유가 되는 거예요?
1: 생각을 다 서로 어느 정도 느끼는 거죠.
2: 지금 나의 사네요.
0: 아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손목 워치에 자기의 감정이 떠요. 근데 그 감정을 그 다른 사람 들켰을 때 제가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감정이 뜬 거를 남이 봤을 때.
1: 그걸 보고 있는 것만 해도?
0: 네. 그래서 와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을 남이 바로 안다는 게 물론 알면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네. 진짜 못 견디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내 생각을 누가 봐서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수치스럽고 이걸 또 네. 보고 더 수치스럽고 더 막 계속 가중될 거 아니에요.
2: 네. 근데 가끔은 네. 편할 것 같아요.
0: 가끔은.
2: 네, 뭔가 어쨌든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있으면 그룹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애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공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상황들이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멤버들 그게 공유가 되면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막 저랑 연결됐는데 삐빅 뭔 소리야? 막 이런 거 어떡하게?
0: 그런 것만 나오고.
2: 아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
1: 이해 안 됨.
0: 뭐래니? 서로.
2: 아 나는 이거 아닌데 쟤는 왜 저렇고 있나? 근데 가끔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0: 나랑 그 딱 두 분이 되게 막 예를 들어 수아 씨가 너무 지금 약간 마음에 그 딥한 토크를 하고 싶은 타임. 하람 씨한테 진짜 딥한 얘기를 막 하는데 하람 씨 워치에는 야식 메뉴만 떠올라요.
1: 오늘 뭐 먹지?
0: 네.
2: 나는 지금 막 토크를 하고 싶은데
1: 삐빅 네. 지루 막 이런 거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2: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0: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아이고 네가 그럼 그렇지 하고 오히려 가족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생각을 읽는다는 게 요즘 세상에는 편할 수도 있지만 견디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2: 근데 멤버들끼리는 대부분 가끔 이렇게 블루투스로 통할 때 많아요.
1: 맞아요.
2: 네.
0: 멤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1: 그냥 얘가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맞아, 맞아.
0: 좋습니다. 아이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블루투스처럼 특히 빌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하람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그러면 저는 김재호님께서 만약 했던 말을 리플레이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박제까지 된다면 사람들은 말을 최대한 안 하게 될까요? 가끔 싸울 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모르쇠로 나온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녹취네요, 녹취. 네.
2: 그러게.
0: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상이 뭔가 내 생각 다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 다 공개돼 있고 막 이런 거네요. 내가 했던 말을 만약 했던 말을 리플레이하는 기능.
2: 아 리플레이? 저는 근데 했던 말을 보통 잘 잊는 타입이어가지고 잊고 싶어서 잊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편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까먹는 게.
2: 네.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0: 누군가 내가 했던 말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2: 네. 갑자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갑자기 얘가 막 이렇게 찾더니 뭐 언니 이때 말 했죠 리플레이 탁 하면은 약간 내가 그런 말을 했나?
0: 모든 게 포렌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혼잣말을 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잠꼬대
2: 부끄러워 그리고 막,
1: 스스러워
0: 잠잘 때 했던 행동이랑 막 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리플레이 된다 그러면은
2: 그쵸.
0: 모든 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좋고
2: 그러게 모든 게 증거가 되는 거면 예. 어려울 것 뭐
1: 어떤 거에선 좋겠지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0: 살면서 뭐 주워 담고 싶었던 말 혹시 있나요? 이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들이 다 까먹었으면 좋겠다.
1: 많죠.
2: 뭐 있는데?
1: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많죠.
2: 그러니까 저는 근데 딱히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놔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채팅창에도 쓰셨는데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망각이다. 기억도 축복이지만 일부 잊어지는 거 망각이 되는 것도 축복이죠. 흑역사를 계속 내 머릿속에 재생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렵겠다.
0: 수아 씨도 흑역사 있습니까 혹시?
2: 흑역사요?
0: 예.
2: 흑역사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0: 어허.
2: 아닌가?
0: 잊어버린 건가?
2: 네.
0: 멘트 실수.
2: 저 멘트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0: 그렇군요.
2: 아닌가?
1: 많이 망각하시네.
2: 나 혼자서 지금 갑자기 여기서
1: 많이 잊으시네.
2: 증거 누가 찾으면 조금 슬플 것 같아.
1: 이럴 때 리플레이구나. 리플레이. 언니 이날 이날.
2: 난 없네.
0: 서로 기억하는 건 없으시고.
2: 저 그거 있어요.
0: 뭐요?
2: 하람이.
0: 뭐요?
2: 그 시상식 갔을 때 추워가지고.
1: 제가 실수한 걸 지금 리플레이 하시는군요.
2: 서로 말해주자라고 해가지고.
1: 저. 아 그래요?
0: 시상식 갔을 때 무슨
2: 실수는 아니에요.
0: 뭐예요?
2: 근데 그런 시상식 이름 말하면 안 되죠.
0: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예. 한터 차트였는데 예. 추워가지고 저희 그때 밖에서 되게 떨다가 하람이가 그 멘트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한

0: 차트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네. 거기서 너무 추워가지고
1: 30주년이었어요.
0: 30주년 한터 차트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입이 너무 굳어가지고
1: 맞아요. 그 밖에서 겨울에 밖에서 대기를 레드카펫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입이 언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진짜 말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연습했는데 대기실에서 산세트는 한터타트 이렇게 한 거예요.
0: 산세트는 한터타트 진짜.
1: 네, 한터타트 산세트는
2: 뜨뜻뜻 한 거예요.
1: 산세트는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0: 그래서 내려와서 저희가 아직도 그걸 놀리고 있습니다.
1: 약간 따따따따 이랬어요.
0: 한터타트
2: 홍진호가 됐던 거다. 하쿠나 마타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입이 얼면 진짜 내가 네. 말하고 싶은 거가 뜻대로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예.
2: 그러면 수아 씨 흑역사도 하나. 예.
1: 최근에 무슨 인터뷰 하는데 언니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답변을 막 하는 거예요.
0: 아 이거?
1: 언니가 그 말을 잘 해가지고 답변을 네. 되게 많이 하고 곡 소개도 네. 자주 하는데 네. 어떤 한 질문이 되게 심오한 좀 질문이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자꾸 답변을 하는 거예요.
2: 아니 동문서답 동문서답
0: 아니 타임 아니 왜냐면 저희가 약간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할 때에서 네. 해외 매체 인터뷰 할 때 네. 앉아서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 많이 말씀하시고
2: 아 영어 질문이었어요?
0: 네 영어 질문을 하고 그걸 이제 네, 해석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게 많은데 보통 불리한 상황에서는 애들이 저를 많이 봐요. 근데 저도 가끔
2: 네,
0: 10개 중에 막 한두 개는 저도 약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2: 예, 예.
0: 근데 그때 질문이 그때 저희가 클라우드 팰리스로 컴백을 했을 때였는데 그 노래로 이제 유입하신 그러니까 이걸로 빌리를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했을 때 저 그때 그냥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유입이 되나? 그래서 어머 언니 아니 근데 저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왜냐면 이게 뭔가
1: 웃기죠 여러분.
2: 하하.
0: 근데 제가
2: 뭔가 동문서답보다는 마음의 소리 가까운 말이 나온 거네요.
0: 아니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되나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2: 유입이 되나?
0: 그래서 끝났.
1: 아 이 노래로?
2: 이러면서 무슨 흑역사가 없다?
0: 아니 흑역사 아 흑역사인가?
2: 방금 이멘트로 유입됐습니다. 질문 있고
1: 그래, 어디서 유입될지 모르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2: 그럼요.
0: 네. 아, 그래서 너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1: 아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0: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노래로 유입하기가.
2: 자기 객관화 아이돌.
0: 아 예. 진짜 웃기다.
2: 이걸 들어?
0: 아니요.
2: 야 이걸 들어?
0: 너
2: 작곡을 누가 하셨습니까?
1: 아 이제 민지션 작곡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곡을 주셨는데 네. 언니가 그때 다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 그냥 정신이 나갔어.
1: 이런 건 주워 담아야 돼요. 주워 플레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0: 이런 거 네, 해야겠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 네.
1: 왜
0: 피곤을 이때 넘겼어야 됐네.
2: 그렇죠. 본인은 망각하지만 역시 서로는 잘 기억하고 있는.
0: 그러게요.
2: 바로 이분이 제안해 주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0: 웃기다.
2: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소개해 주실까요?
0: 저는 9076님의 사연을 해보겠습니다.
2: 9076.
0: 만약에 모든 휴대폰이 사라지고 공중전화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핸드폰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어떻게든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겠지만 또 한참 걸리겠죠? 저는 한 달쯤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2: 아 그래요?
1: 왜요?
2: 공중전화를 경험해봤나요?
0: 저는 완전 공중전화.
2: 네. 아 그래요?
0: 네.
2: 오.
0: 근데 핸드폰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종종.
2: 아 그래요?
0: 네.
2: 왜요? 너무 이게 좀 내 눈을 계속
0: 그쵸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뭔가 얘로 인해서 내가 할 것도 못할 것들이 좀 많아지고 휴대폰을 통해서 당연히 얻는 것들도 많지만은 뭔가 잃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2: 그래요. 스마트폰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 하죠.
0: 네.
2: 나 자신을 좀 잃어버리게 막 남의 것만 계속 보게 만들기도 하고
0: 맞아요.
2: 세상 돌아가는 걸 과도하게 많이 알게 되고
0: 네.
2: 그러면 뭘 배달시켜야 돼요. 밥 먹어야 되는데 공중전화로 할 겁니까?
0: 근데 그것도 너무 낭만 있지 않아요?
2: 아
0: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전화해서 그쵸, 했잖아요. 그쵸. 외워가지고
2: 짜장면 일곱 그릇이요.
0: 네. 근데 그런 거 막 배달 어플 보면은 너무 많은 종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단골집 하면은 거기에서 항상 시키는 거 시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혹시 동전 공중전화도 써봤나요?
0: 네.
1: 그거 썼어요.
0: 동전.
2: 아 그래요?
0: 네네.
2: 그럼 계속 이거 넣으면서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 네.

0: 가지고
1: 네. 추가하고
2: 뭐 60초 남았습니다 하면 또 이제
1: 주머니에다 동전 가득 가져가고
2: 맞아요.
1: 괜찮으세요?
0: 네.
2: 옛날 교통카드로도 많이 했었는데
1: 그렇죠. 저 카드 전화도 있었고
2: 네.
1: 오, 하람 씨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3: 저는 핸드폰이 예.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0: 맞아. 저도
1: 봐야 될 것만 조금 일적으로.
2: 그러면 휴대폰이 없어서 불편한 순간도 없으신가요, 별로?
1: 네, 별로 없어요.
0: 없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네. 그럼 가끔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나요?
0: 저는 그래서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모든 알림이 계속 뜨잖아요. 그럼 뜨면은 보게 되는데 예. 가끔 그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놔요 혼자서. 근데 그걸 해놓으면은 그 알람이 안 뜨잖아요. 예. 알람이 안 뜨면 안 보면 되는데 그걸 해놓고 자꾸 확인을 하는 습관이 생겨요.
2: 오히려.
0: 네. 뭐라도 왔을까?
2: 뭐가 왔나? 이렇게.
0: 그러니까 굳이.
2: 사소함 스타일로.
0: 네. 그런 생각 그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 혼자서도 옛날에는 막 핸드폰 끄고 막 3일 동안 안 본 적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편해가지고.
2: 두 분이 다 약간 디지털 부분을 그렇게까지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군요.
0: 네.
2: 이름 내 이름 검색.
0: 검색하죠.
2: 그건 하지만. 네. 하지만 막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0: 네, 없으면은 안 하는 타입.
2: 하람 씨도 생각보다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1: 전 잘 안 해요.
2: 요즘 아이인데도. 저는 옛날 사람인데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0: 근데 달고 살 수 있죠.
1: 네, 저도 달고 살 때 살고.
2: 알겠습니다. 그래요. 삐삐가 익숙하신 삐삐는 한 번도 안 써봤죠?
0: 삐삐까지는 안 갔습니다.
1: 버디버디까지만
0: 써본 적 없어.
2: 써본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저 형은 30년 동안 아날로그로 살아서 오히려 디지털이 신기한 거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하람이 언니 온 거 맞네요.
0: 그러니까.
2: 오늘 마하하하도 안 나왔고.
0: 맞아.
1: 이거 하면 벗겨져요.
0: 아직 안 웃겨. 아직 안 웃겼나 봐.
2: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신랑!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0: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자, 배성재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빌리의 수아 씨, 하람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3: 아, 일단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예, 나름 좀 상상을 잘하는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갑니다.
2: 네, 채팅창도 망상 안 한다더니 생각보다 몰입 잘하네.
3: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무 재밌었고, 저희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코너를 살리고 가는구나라고 하셨는데 하람 씨는 어떠셨습니까?
4: 아,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요. 베텐으로 유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 제발 들어오세요.
2: 아, 뭔가 중력이 달라진 것 같다. 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알찬 엔사세는 처음이다. 아, 오늘 두 분의 흑역사를 찾아보고 자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다 남아있나요?
3: 아마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그걸로 유입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2: 그걸로 유입을. 이거 수아 씨 이거 한마디 딸 수 있습니까? 이 라디오에 유입이 되나?
3: 이 라디오에 유입이 되나?
5: 아, 진짜 이 말투로
2: 이 말투로 했구나. 네. 야, 본인들 노래에 대해서 유입했다. 이걸 들어? 이걸로 유입이 되나?
5: 아니, 노래가 아니라 진짜. 스토리가 아, 어려워.
3: 아니, 스토리가 어려워서 노래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명대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방금은 너무 진심이었다라고.
3: 유입이 되나?
2: 너무 자연스러웠다. 예. 자, 오늘 두 분 흑역사 잘 찾아보고 주무시고, 예,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자, 배성재 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10에서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밸리.

0: Silicon Valley.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짐 모리스는 35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목표가 확실하다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도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로 5월 28일 목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짐 모리스가 만으로 35살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원래 젊었을 때 야구를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 10년 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야, 10년 동안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폼이 유지가 됐다는 건데 분명히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뤄보고 싶은 꿈이 있냐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약간 생각한 게 뭔가 다 접고 의사를 도전해보는 것도 제가 제 일을 엄청 사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뭔가 내가 되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막 이런 방법들이랑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찾아내는 거가 엄청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수능도 봐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한의사가 좀 돼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아프면 내가 나침 놓게 뭐 내가 요즘 좀 요 컨디션이 안 좋다면 나한테 좋은 한약을 내가 막 만들고 막 요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10년 뒤에도 예,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무 문제만 없다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디깅뮤직 오늘 피지컬 특집을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하기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며칠 전 부부의 날을 맞아서 아내에게 우리 벌써 10년을 같이 살았네 라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는 거다. 무슨 일 있나? 내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눈치를 살살 봤는데 아내가 무표정으로 툭 내뱉은 한마디. 9년인데?

이어진 곡은 송승헌의 10년이 지나도 였고요. 서민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한테 10년을 같이 살았네 라고 했더니 무표정으로 9년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네. 이게 헷갈리기가 어렵나? 9년, 10년은 조금 헷갈리기가 막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만약에 전대 와이프가 9년인데 하면 아니 만난 것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두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 1년을 연애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연애할 때 이렇게 날짜 헷갈리는 실수를 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이런 특정한 날짜 뭐 이런 뭐 몇 주년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약간 그런 거를 다 배제하는 자 사연 보내주신 서민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전국의 세븐 그리고 조이의 안녕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박수경님이 동생네 가서 초등학생 조카들과 차 레이싱하는 게임 했는데 한 번을 못 이겼어요. 한때는 오락실에서 이름 좀 올리곤 했었는데 해주셨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 오히려 당연히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어린 친구들이 매일 하는 거를 또 이기기는 쉽지 않죠. 예.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자, 잠시 후 2부 딕뮤직은요 피지컬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신화의 I Pray For You 그리고 리센의 Runaway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피지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자,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슬슬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저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뭐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하이록스인가? 그게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뭐 어딜 가도 막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고 막 이번에 뭐 신청했다 막 이러고 약간 러닝에서 원래 러닝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을 이렇게 올려다가 트레일 러닝까지는 안 가고 제가 볼 때 하이록스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렌드가 굳이 그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디깅 뮤직은요 피지컬 특집을 준비를 해봤고요. 운동과 관련이 깊은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틀어드릴 거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는 가수나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자, 처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김종국 씨입니다. 피지컬 특집이면은 예, 당연히 종국이 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5년 9월에 터보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고 원래 데뷔 초에는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동 3년차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피지컬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진짜 데뷔 때는 엄청 마르셨네. 이때는 그냥 진짜 약간 그냥 굉장히 마른 아이 같네요. 예. 근데 그때 이때도 프레임은 좋네. 실제로 보면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방송으로 볼 때는 막 그렇게 막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크죠. 딱 다부짐을 넘어선 약간 우락부락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예. 아 근데 종국이 형 나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유지를 계속 하신다는 게. 예. 자 그럼 저희는 일단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오셨고요. 종국이 형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키워야 디스크를 지탱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너무 아파서 스쿼트 하나도 못했을 정도였다라고 하고, 지금은 명절, 생일, 크리스마스에도 헬스장에 가실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짐종국에 나가서 그 운동 그 컨설팅을 받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저도 뭐 트레이너분들하고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잘 가르치세요. 진짜 잘 가르치시고 뭐라 해야지, 그 디테일들을 너무 잘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구력이 이게 짬에서 나오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자, 운동 명언들도 SNS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헬스클럽은 클럽보다 더 즐거운 곳이다. 너의 삶에 운동이 추가된 게 아니다. 삶이 변하는 거다. 운동의 고통은 통증일 뿐 힘든 게 아니다. 운동할 때 힘이 드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뭐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에 이어서 이 사람이다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에 이어서 이 사람이다까지 듣고 오셨는데 다음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핑클의 옥주현 씨와 이효리 씨인데요. 두 사람에겐 요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 옥주현 씨가 요가 다이어트 비디오를 냈는데 이게 큰 사랑을 받았고 역대 다이어트 비디오 중에 최다 판매량이었고 2탄까지 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 제일 많이 팔린 비디오 다이어트 비디오는 아마 그 슈퍼 이소라 선배님의 그 네 맞아 그게 아마 다이어트 비디오가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이효리 씨는 서울 연희동에 요가원을 내면서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덕분에 요가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요가가 생각보다 엄청 그 뭐라 그러지 명상에 엄청 도움이 돼서 잡생각 정리하는데도 되게 좋고 집중력 키우는데도 좋고 이 세부적인 근육들을 좀 움직이니까 약간 몸의 유연성 같은 거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요가를 막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막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또 한다 그러고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필라테스도 원래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간 지 좀 되니까 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자 어쨌든 네 저희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어서 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까지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 디깅뮤직은 피지컬 특집으로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눠보고 있는데 마침 다음 달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릴 건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첫 상대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객관식 문제고 1번 체코, 2번 멕시코, 3번 캐나다, 4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예. 오늘 퀴즈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뭔가 요거는 확실히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자, 다시 보기 드리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첫 상대는 누구일까 했습니다. 자, 1번 체코, 2번 멕시코, 3번 캐나다, 4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집중해서 잘 맞춰주시고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저희는 피지컬하면 빠질 수 없는 분들입니다. 현 씨가 속한 그룹 진우션의 말해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빈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 아까 2부 끝날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첫 상대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였는데 객관식 문제였고, 보기는 1번 체코, 2번 멕시코, 3번 캐나다, 4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체코였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는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이 됐고 6월 12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나쁘지 않아요. 조 편성 진짜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경기 체코를 좀 잡아낸다면 확실히 그 우리나라가 또 기세를 좀 타다 보니까 멕시코까지도 뭐 해볼만하다. 사실 남아공은 거의 주는 거고 예. 그 남아공전까지 결과값을 가져갈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체코를 잡고 멕시코를 잡냐 안 잡냐 뭐 요 정도를 가야지 예. 무슨 남아공의 경우의 수 이런 거를 따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선수단이 너무 우리 풀이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사기나 뭐 축구팀 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잡음 빼고는 사실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우리를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토너먼트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딩뮤직 계속 이어갈 건데 다음 만나볼 아티스트는 션입니다. 션 씨는 94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댄서로 무대에 처음 올랐고 97년에 진우 씨와 힙합 듀오 진우 션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등 다양한 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기부와 관련된 행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를 1년 안에 모두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네. 이게 버킷리스트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7대 마라톤을 뛰어보는 거. 근데 이게 또 경쟁률이 엄청 심해서 이게 뭐 오픈된다고 내가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러닝의 매력. 러닝의 매력. 러닝은 러닝은 진짜 좀 도파민이 쫙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어느 정도 뛰다 보면 그리고 뭔가 그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저도 땀 흘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원래 작년에 계속 마라톤 나가야겠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갔다 온 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러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 다들 포기하고 너무 즐겁지 않았다 막 그 경험이 너무 고됐고 자기는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불행했다 막 이래서 유세윤 형이 저랑 같이 러닝을 시작해서 한창 같이 엄청 많이 뛰고 이러다가 세윤 형은 러닝 이제 마라톤을 준비를 해서 나갔죠. 근데 그때 이제 세윤 형이 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후회하고 진짜 하나도 안 행복했고 진짜 중간에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끝나고 나서도 뭐 뿌듯하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싫었다고 이래서 그럼 나의 목표가 마라톤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건강 달리기 그러니까 마라톤도 10km 마라톤이 있고 10km 하프 그리고 이제 풀마라톤 있잖아요. 근데 건강 달리기는 한 5km 7km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건강 달리기만 해야겠다 기분 좋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진우션의 전화번호 듣고 딩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우션의 전화번호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피지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애프터스쿨인데 리더 가이씨는 학창시절 육상부 활동을 했고 유이씨 역시 수영선수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가이씨는 11자복근이라는 말도 유행시켰는데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지금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유이씨는 무쇠소녀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천인삼종 경기와 복싱에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 무쇠소녀단이 이제 저랑 1박 2일을 같이 했던 이제 방글이 PD가 나와서 TVN으로 이적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잘 됐죠. 그래서 시즌3 이번에 또 하는데 이번에 쇼트트랙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애프터스쿨의 디바에 이어서 뱅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스쿨의 디바에 이어서 뱅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BC인데, BC도 연예계에서 피지컬하면 빠뜨릴 수 없는 아티스트죠. 특히 2009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 촬영할 때는 역할 때문에 체지방을 거의 0%까지 가깝게 뺐다라고 하는데,

0%는 약간 예, 블러핑인 것 같은데요. 예. 0%면 아마 죽지 않을까요, 사람이? 몸에 지방이 없다라는 거는 좀 예, 불가능한 것 같고, 아주 조금의 막 한 4% 뭐 이렇게까지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듣기는 했던 것 같은데. 비씨는 원래 먹는 걸 워낙 좋아하고 살이 잘 찌는 편이라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편이라고 하고, 평소에는 오후 5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프로틴 주스 하나로 끊는다라고 합니다. 이준 씨도 이제 닌자 어쌔신에 출연을 했고 피지컬 좋은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 해주셨는데, 준이 형도 몸 좋죠. 근데 준이 형은 이제 그 유산소나 이 데피니션 키우는 걸 안 해요. 그냥 준이 형 진짜 그냥 근육 운동만 계속 하고 막 커팅을 안 하니까 진짜 건강한 몸이다라는 느낌이 있죠. 막 야 진짜 크다 막 이런 느낌. 자 그럼 저희는 비의 It's Raining에 이어서 최근에 나온 신곡이죠 Feel It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의 It's Raining에 이어서 Feel It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래퍼 키썸이랑 가수 경서 씨인데 아, 두 분이 이제 SBS 축구 예능 프로그램 골대녀에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고 하고 키썸 씨는 FC 원더우먼의 주장이자 골키퍼고요. 경서 씨는 FC 발라드림의 주장이자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둘 다 음악할 때 아니면 축구 연습을 할 정도로 축구에 진심이라고 하는데 골대녀 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한 회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그 연출이 이제 저랑 좀 친한 네, 저랑 정글도 같이 갔다 온 누나인데 네, 한 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니즈랑 좀 맞지 않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예능을 잘 안 봐요. 네. 원체 예능 잘 안 보고 근데 그 하이라이트대로 올라온 거는 막 본 적 있어요. 근데 엄청 잘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엄청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래서 요러면 좀 재밌지. 초반에 골대녀 할 때는 다들 너무 이렇게 신입이다 보니까 축구를 진짜 잘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 경기를 오히려 보는 게 낫겠다 했는데 요즘 그 올라온 하이라이트들 보면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 저희는요 키썸의 노잼에 이어서 경서의 나의 X에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썸의 노잼에 이어서 경서의 나의 엑스에게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피지컬 특집을 함께 했고요. 혹시 아직도 운동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기부여를 좀 받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3부 끝곡으로 이분도 가요계 대표 피지컬 중에 한 분인데, 민호씨가 속한 그룹 샤이니의 Don't Call Me 들려드리고 딩뮤직 마무리하고 저는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promise to tell the truth and nothing but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한의원입니다. 자, 그럼 부석순의 거침없이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석순의 거침없이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한의원이었는데, 제가 골라온 이유는요, 진짜 요즘 한의원을 좀 자주 갑니다. 제가 또 한의원의 장점은 즉각적인 좀 그런 게 있죠. 특히 의사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진짜 뭐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양학을 가야 되고, 근육결림, 약간 뭐 잠을 잘못 잤다, 근육결림 즉각적으로 뭔가, 얼마 전에 그 쇼츠에 무슨 침이 뭐라 그러지? 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의원을 가야겠다 하고 그래 한의원이 어쨌든 혈자리들을 좀 이렇게 건들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가면서 뭐 건강침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역력 떨어지거나 좀 기력 저하되면은 배 쪽에다 이렇게 약간 그 뭐 산삼 같은 거 성분을 넣은 뭐 침을 좀 놓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 침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톡톡톡톡 찌를 때 그 약간 근육이 이렇게 쫙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 기분이 참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원 굉장히 애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매드클라운 피처링 시소의 수고했어 봄 그리고 박지원의 내게 말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사은미님께서 올해 첫 수박을 먹었어요. 저녁에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참았다가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참고 먹어버렸네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참 달고 아삭아삭한 게 맛있더라고요. 주셨는데 지금 수박이 철이라 그랬었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앞집 화장실 공사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가지고 죄송해서 앞집에 좀 과일 이렇게 사러 갔다가 참외 철이라 그랬고 수박도 철이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자, 저는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김종원.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3: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일한 느낌이 나는 일이, 하지만 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숫자로 결과지어지지 않은 곳에서 탄생하는 거니까요.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추석 금요일을 맞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크리스탈티의 순수한 마음호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은 왜 그 고가가 높잖아요. 매출로 얼마 올렸다. 뭐를 만들었다. 뭐를 해냈다. 얼만큼을 뭐 절감하고 뭐 늘렸다. 이 숫자로 기록하게 되는 것들은 뭔가 되게 뚜렷해 보이죠. 그리고 결과를 내세우기도 좋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시간을 내서 일을 하는 것들은 좀 뭔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를테면 아,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꼴딱 밤을 새웠는데도 뭐 이렇다 할 게 없는 그런 밤들이 있거든요. 뭐 글을 써봐야지 하면서도 결과물이 나지 못하는 그런 밤들이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또 이렇게 하룻밤을 새서 했는데 뭐 별로 만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간이 되게 의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은 결국은 그런 좀 허무한 시간들? 허무하단 말은 좀 그래요. 네,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들에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 뭐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도 막 숫자로 내가 얼마의 매출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직을 잘 원활하게 굴러가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그 원동력이 되는 어떤 뭔가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분들 막 너는 뭐 성과가 없잖아 하지만 빠지고 나서 막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늦은 시간에 보내고 있는 애쓰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겠지만 아마도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4180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여러 대소사를 겪으며 인맥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지만 역시 씁쓸한 기분을 지우기 힘드네요. 얼른 다 털고 다시 씩씩해지고 싶네요. 위로받고 싶은 밤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인맥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알고 뭐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뭐 꾸준히 연락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도움받고 뭐 좋은 일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뭐 싹 모른 척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막 꼼꼼히 이제 막 모든 걸 챙겨가면서 관리한다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도 관리를 하고 막 챙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거든요. 나중에 실망할 사람들도 많이 더 그 수첩 안에 있다 그래야 될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회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뭐 막 잘해줄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거 잘 막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서 딱 자기 역할하면서 도와주고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분들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104님께서 덕호님 내일은 아침 일찍 회의가 있을 것 같아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못 들을 것 같아요. 듣다가 스르륵 잠들고 다음 주부터 다시 끝까지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사실 이 시간은 일종의 그 뭐랄까 페이드아웃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듣지 않아도 저는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거죠. 그 끝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사실은 또 그게 자연스럽게 잠드는 순간이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을 진짜 확실하게 제일 끝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깨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할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경재환의 20, 유영현의 럭키 듣고 올게요.

집 앞 빵집에는 고전적인 길쭉한 모양의 크림빵이 있다. 식구들 모두 크림빵을 좋아해서 케이크나 다른 것을 사러 갈 때면 꼭 하나씩 챙기게 된다. 풍부한 질감의 크림을 잔뜩 채워 넣은 전문점의 크림빵을 세트로 사오는 것도 좋다. 약간 과한 듯한 크림이 주는 만족감이 있다. 물론 그만큼 크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베어 무는 한 입 한 입에 적당한 만큼의 크림이 있기만 하다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다. 특히 슈퍼마켓에서 팔던 봉지빵에 든 크림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퍼석한 질감에 달기만 했는데 그나마도 고루 충분히 발려있지도 않았던 기억이다.

추억의 맛이라는 명목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먹어보면 헛웃음만 나올 때도 있다.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모르는 게 약이구나 싶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내가 종종 먹었던 크림빵은 식빵 두 장 사이에 땅콩 크림이 발라져 있던 땅콩 샌드였는데 많지 않은 크림이 아쉽게도 식빵 가운데 몰려 있었다. 봉투를 열고 나면 빵 두 쪽을 분리해서 조심스럽게 크림을 빵 전체로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급하게 하다 보면 식빵이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크림과 빵이 잘 어우러질 때의 맛은 맨 식빵을 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내용물이 풍성한 요즘의 크림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긴 하다. 그렇지만 꼭 크림의 양이 많을수록 맛이 좋은가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저 빈틈없이 크림이 발려있어서 어디를 먹더라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닐까? 그냥 생각 없이 반을 잘라 건네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최고의 크림빵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5월 29일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크림빵 자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노래는 수민과 자이언티의 크림빵이었고요. 여러분 크림빵을 좋아하십니까? 아 정말 저 어릴 때는 그 크림빵이 뭔가 약간 그 좀 부족한 와중에도 좀 신비하고 맛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크림빵을 많이 먹는데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크림의 유무나 퀄리티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발려있는 빵이어서 우린 좋아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은 지금 윤동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좀 더 만나볼게요. 4897님, 봄의 끝자락에서부터 우리 집에 겹경사가 찾아왔어요.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먼저 태어난 둘째 손녀, 그리고 바로 들려온 딸의 아파트 청약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실물 영접은 못했지만 32년 전 딸의 모습을 꼭 닮은 아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너무 설렙니다. 딸과 아기 모두 건강하게 만나자.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아기 태어나서 막 너무 설레고 기뻐했던 것보다 이제 손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정말 또 직접 출산하고 자녀를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아이와 자라나는 모습들, 그리고 새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모습들 생각하면 저까지 또 막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임봄님, 이틀 동안 김치를 담그느라 낮잠 시간을 놓쳤더니 오늘 새벽엔 잠이 좀 오네요. 원래는 약간 낮잠을 주무시는데 안 주무셨더니 이제 평소보다 일찍 잠이 오시는 거군요. 지금 뭘 드실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괜히 저도 약간 좀 출출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장을 담그셨으면 왠지 고기를 삶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늦은 시간일까요? 근데 생각하니까 저 진짜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오팔라이트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0838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늦은 새벽 운전길에 달을 봤는데 엄청 가깝더라고요. 고속도로에 홀로 달리는 고요한 차 안에서 마치 친구가 되어주듯 따라다니는 예쁜 달을 보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같이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 같아서 혼자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덕분에 졸지 않고 무사히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달이 유독 크게 보이는 날이 있죠.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내가 달을 정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에선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도로 주변은 뭔가 그래도 뭐 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뻥 뚫린 느낌이라 이상하게도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어? 나 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덕분에 안전운전했다니까 뭐 더할 나위가 없네요. 네. 배미라님, 안녕하세요 덕원님. 곳곳이 초록초록한데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가 참 싫습니다. 더위가 있는 밤 새벽에 라디오의 센치함 조금 더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꽤 더워져서 진짜 저도 와 이거 여름인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밤의 공기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덥진 않잖아요. 뭐 일교차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새벽의 센치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네, 이 새벽을 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선영님의 신청곡 크르르의 해성특급, 5789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5337님, 덕원님, 가장 친한 친구가 토요일에 결혼해요. 28. 아직 나이는 어린데 20살 때 만난 학교 선배와 결혼을 합니다. 둘 다 착하고 야무지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더니 드디어 결혼식이 코앞이네요. 지난번 친구 웨딩 촬영 때도 봤지만 친구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찐으로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고 또 부러웠습니다. 내 친구 희수야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28이라 그러면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가? 뭐 할 거 다 해보고 또 그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20살 때 만난 연인과 또 오랜 시간 함께했고 또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인생의 경로를 또 이제 수정해 가면서 이제 가는 것일 텐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전보다 더 다른 대안으로서 뭐 결혼을 좀 늦게 하면서 원하는 일들 찾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결혼을 하다가 안 하는 것만이 뭐 그 사람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하게 자신의 인생에 걸맞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정말 예쁘고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축하하는 마음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황선미님, 메시지를 처음 보내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누군지 검색해봤네요. 해외에 살아서 근무 시간에 들으면 너무 좋아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메시지 처음 보내셨어요. 자주 보내세요.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으시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다르긴 할 텐데요. 그래도 또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37님의 신청곡 카더가든의 그대의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1163님의 신청곡 소각소각의 푸른 단편 들을게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유현진님의 신청곡이네요. 그레이시 에브람스의 That's So Tru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다운헬의 섀도우 랩소디였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좀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인디신의 신보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앨범은요, 밴드 랑그의 8월의 정규 앨범 랑그의 8월 가지고 왔습니다. 밴드라고 해야 될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되게 좀 특이한 구성이에요. 보컬과 피아노 그리고 서브 피아노와 기타 등등 다른 악기를 되게 많이, 뭐 신디사이저나 코러스를 맡고 있는 3인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흔한 뭐 포크 듀오나 이런 느낌도 좀 아니고, 또 주된 악기가 건반 피아노인 것도 되게 특이하고, 또 그걸 담당한 멤버가 둘인 것도 좀 특이하죠. 약간 노래 음악적인 특성도 보면 약간 약간 가요적인 느낌? 팝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약간 순수예술적인 느낌에 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순수예술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순수예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 클래식 음악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니면 약간 아무튼 대중음악적인 느낌과는 또 다른 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내셔서 좀 그런 면들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래들도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독특하게 좀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랑그 언어학 개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진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랑그고 뭐가 8월인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뭔가 그 언어 뭐 전달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음악적으로도 좀 더 잘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노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랑그의 8월의 옷장 그리고 윤무 듣겠습니다.

랑괴 8월의 옷장 그리고 윤무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라고 하긴 그렇고 제 생각엔 팝 듀오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292의 플랫슈즈 EP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팀은 이제 보컬과 프로듀서로 구성된 약간 그런 구성의 팀이고 그렇죠? 네. 좀 진짜 조금 팝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노래 가지고 그냥 그 대중 가요 씬에 가도 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뭐랄까? 근데 또 약간 보면은 그 약간 밴드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작곡가 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곡의 어떤 그 믹스나 약간 그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스타일이 또 되게 새로워서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무대라는 곡의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292의 무대 그리고 플랫슈즈.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뉘뉘의 소음 EP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도 제가 소개하면서 계속 꾸준히 수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신곡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그래서 알고 있죠. 이 뉘가 이제 그 밤의 뉘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프랑스어인가? 네. 그래서 뉘뉘. NUIT더라고요. 네. 아, 저는 이런 순간이 되게 좋은데요. 그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연관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거나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보다 보니 아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런 뭐 의미나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팀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이 팀이 또 새로운 곡을 냈구나라는 걸 봤을 때 또 괜히 또 좀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좋다 그럴까요? 따뜻해진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가져가세요. 소음, 뉘뉘의 노래 듣겠습니다.

뉘니의 가져가세요. 그리고 소음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데일로그의 EP 앨범 칸타빌레입니다. 칸타빌레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봐서 드라마랑 만화를 봐서 이게 노래하듯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음악 용어라는 것을. 네. 이 데일로그의 그 앨범 소개 보니까요. 노래하듯이 매일 곡을 쓰고 노래하는 작곡가의 사랑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약간 그 이분의 컨셉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작곡가로서 매일 곡을 쓰는 그 꾸준함 이런 것들 꾸준히 곡을 발표하는 성실함을 좀 나름의 어떤 무기 컨셉으로 삼는 곡 같고 그래서 곡 작업도 많고 노래를 두 곡을 골랐는데요. 멜로디 그리고 컴 클로저 데일로그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데일로그의 멜로디 컴 클로저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노모 노이즈의 EP 앨범 노모 노이즈 가지고 왔습니다. 얼터너티브 락, 드림팝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 이런 스타일들이 약간 되게 강렬한 사운드지만 또 약간 좀 뭔가 부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좀 상충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유하는 어떤 그 특유의 공간감 있는 사운드는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딱 때리는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둘 다 잘 한번 버무려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야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앨범 소개와 곡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둘 다 있을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 감정은 되게 막 몽환적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렬한 사운드는 또 강렬하게 치고 들어오고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머 노이즈의 미러 랏 그리고 인스턴트 피플 듣겠습니다.

노머 노이즈의 미러럿 그리고 인스턴트 피플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플로리의 나이트 포인틸리즘 가지고 왔습니다. EP 앨범이고요. 세 곡과 한 곡의 인스트루멘탈 버전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제가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계속 이제 신부 소개하다 보니 꾸준히 활동하면서 좋은 음악들을 잘 내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이번 앨범의 컨셉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한강다리 건너면서 보는 불빛들, 뭐 빌딩의 조명들, 밤하늘의 별자리 같이 느껴지는 약간 그 야경에서의 불빛 같은 것들의 이미지가 곡들에 잘 녹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길지 않은 볼륨이지만 하나의 콘셉트가 뭔가 되게 뚜렷하게 보여서 되게 좋게 들었던 앨범입니다. 노래는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Constellation 그리고 Afterglow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원오프의 Firework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1: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생각을 멈추려고 해봐도 내 안에 나도 모를 작은 방이 있나 봐.

어떤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TMI. 우리 집 고양이 자랑하는 고양이 투어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선우정아의 고양이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가 제일 귀엽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많이 느껴지는데요. 매년 6월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이웃집 창문을 통해 고양이를 구경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무려 참가자가 4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시작된 연례 고양이

고양이 투어는 주민들이 집을 지나며 동네 고양이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미리 등록해서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군중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자발적으로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창문에 간략하게 고양이의 특징을 적어놓기도 한대요. 예를 들면 뭐 이 고양이는 지난주에 병원 다녀옴, 우리 집 고양이 화난 거 아님, 쥐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 등등 이런 특이사항도 적어놓은데요. 참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고양이 자랑하는 집주인도 너무 귀엽고 그런 고양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너무 귀엽고 또 가만히 앉아있는 고양이도 귀엽고요. 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자랑하고 싶은 거 글쎄요, 뭔가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기는 한데 그나마 자랑할 만한 거는 저는 소파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소파가 또 하얀색에 부들부들하고 또 제가 관리 깔끔하게 잘했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파 청소기로 막 돌려주기도 하고 뭐 흘리면은 또 닦고.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새하얀 게 깨끗한 게 소파입니다. 네. 소파 좀 자랑하고 싶네요. 금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사소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피가 필요할 땐

0: 삼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6095님, 저는 지금 사전투표하러 일찍부터 나가는 중입니다. 그냥 당일에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고 그날은 조금 쉬려고요. 얼른 가서 투표하고 출근해야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 당일에 하는 것도

0: 좋고요. 사전 투표 한 달 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6095님처럼 투표를 한다라는 거.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쉬는 것도 좋고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네, 여러분 꼭 투표하시길 바랄게요. 1833님, 오늘 5살 아들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간다고 해요. 평소보다 일찍 눈떠 도시락 준비 중입니다. 피곤하지만 도시락 먹으며 즐거워할 아들을 생각하니 벌써 저도 행복합니다. 아, 참 너무 행복한 한때를 사연으로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833님. 그쵸. 막 어렸을 때 도시락 열면서 친구들과 막 약간 비교 아닌 비교하면서 근데 어떤 도시락이든 친구 것도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우리 부모님이 싸준 게 저는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일락체린의 편한 사람이 생겼어. 이 곡 띄워드립니다.
1: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잉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잉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9일 찾아주신 분은 아빠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아빠께서는 올해 83살이시고 재작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새하얀 머리카락과는 다르게 나이를 거꾸로 드신 듯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엄마께서 파킨슨 병이시라 몸이 불편하신데 지난 주말에도 엄마께 장난치시다가 같이 넘어질 뻔해서 어찌나 마음이 놀랬는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평일은 주간 보호센터에 가시는데요. 자꾸 다른 어르신들과 다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 같으면 말로 잘 넘어가실 분이 자꾸 화내고 고집 피우시니 힘드네요. 이제 아빠는 아이다 생각하며 잘 보살펴드리려고 요양보호사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땄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빠께서 아이처럼 약 올리면 막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시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런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이 힘으로 앞으로도 잘 헤쳐보겠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신청해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아빠 딸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치매라는 병이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빠 딸님은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멋진 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참 마음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격주로 아버지가 한 번, 그리고 막내 동생이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모신 곳에 찾아가서 또 얼굴 보고 또 뭐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같이 가는 적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몇 번 안 갔어요. 뭐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그렇게 근엄하고 항상 선비로 살아오셨던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는 게, 아, 저는 조금 뭐 두려움도 있고 낯선 것도 있고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우리 아버님을 잘 모시는 우리 아빠 딸님이 참 멋지기도 하고 제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더 시간 내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뵈러 가는 시간 늘릴 거고요. 우리 아빠 딸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할 때 목동 인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응원해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날인 거 아시죠? 6월 3일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6694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딸님이 체험학습 간다고 했는데 방송에서 문자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체험학습 갈 생각에 들떠서 방송 제대로 안 듣고 있던 딸도 찡디가 말하는 거 듣고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그리고 그날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제가 챙겨준 간식 주면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울컥하기도 했네요. 노래는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신청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체험학습 가는 딸이 너무 설레서 막 5시부터 일어나 있다고 문자 주셨는데, 그날 비와서 속상하지만 잘 다녀와라, 또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야, 난 너무 기분 좋았겠네요 진짜. 근데 또 이게 이 아버님은 이거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철렁할까요? 우리 딸이 벌써 좋아하는 남자애 생겨갖고 막 간식 주고 이러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 생각도 들고요. 자, 신청곡이었죠?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이 곡 바로 띄워드릴 거고요. 3465님이 신청한 이적의 레인까지 두 곡 이어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이적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강형민님, 출근 준비하면서 오늘 입을 셔츠를 다림질했는데요. 입고 나와보니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럴 거면 왜 20분 일찍 일어나서 다림질을 한 걸까요? 그래도 했으니까 이 정도일 거예요. 저는 진짜 막 꾸깃꾸깃한 것도 그냥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이 뭐 누가 신경 쓰겠어, 누가 보겠어 하지만은 사람들은 또 그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2864님, 촬영이라는 아이들 엄마입니다. 오늘은 익산으로 1박 2일 출장 가고 있어요. 하는 일이 촬영이다 보니 운전하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는 날들이 많아서 항상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쪽 하시는군요. 언젠가 또 연이 닿으면은 2864님을 직접 촬영하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야, 오늘 또 익산으로 먼길 떠나시는 것 같은데 또 라디오와 함께 푹 쉬면서 가신 다음에는 또 힘내서 촬영하시길 바랄게요. 이정옥님, 타지로 이사와서 20년 만에 장롱 면허 탈출하고 왕복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한 지 3주 차인데요. 이제 왕초보 딱지가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언제쯤 떼도 될까요? 신랑은 왕초보 종이 덕분에 화물차 많은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거라면서 저보고 자만하지 말라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달릴만 하거든요. 아휴, 언제쯤이면 가고 싶은 곳 가서 마음대로 슝슝 달리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합니다. 정옥님, 3주면 아직은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달릴만한데? 그때를 가장 경계하시면서 앞으로 3주만 더 붙이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 의식이 안될 때, 그리고 야, 이게 운전이라는 게 무서운데?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차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이제는 운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그때 가서 떼시면 될것 같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이종욱 님이 앞으로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사람 있어요 님입니다. 칭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죠. 근데 출근을 하고 보니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기존에 계신 여직원 두 명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항상 그 두 분이 같이 앉고 제가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둘이서만 귓속말로 속닥속닥 이야기합니다. 사실 둘이 워낙 친한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셋이 있는 자리에서 두 명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어이없지 않나요? 점심시간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자 식당에 늦게 가고 있어요. 둘이서만 속닥거리는 이 사람들 저에게 상처를 줬나봐요. 징디 상처받은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여기 사람 있어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이거는 유치한 걸 떠나서 너무 경우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앞에 두고 둘이서 귓속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뉘앙스냐면은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를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밥상머리에서, 아니 왜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유치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이 너무 예의가 없는 거다라는 느낌이 팍 들고요. 이거 사연자분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이게 또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혼밥 뭐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아니면은 우리 펀펀투데이 다시 듣게 하면서라도 씩씩하게 맛있게 드시고 또 언젠가 나에게 맞는 더 좋은 동료가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친구들 편이 돼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김아중의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 찡디입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펀펀투데이로 많이 보내주세요.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망설이지 마시고요. 사연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펀투데이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817님, 새벽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내용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끔 이런 날 있지 않나요? 찡디는 꿈 자주 꾸는 편인가요? 아,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꿈을 자주 꾸진 않지만은 꾸면은 엄청 생생해서 일어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 꿈이 뭔지 좋은 건지 복권을 사야 되는지 이제 AI한테 물어보고 그 AI의 답변에 따라서 꼭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네. 아직 된 적은 없고요. 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아,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이선희님이 신청한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벤 폴즈의 The Luckiest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상성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석 체크 만나봐야겠죠. 8539님, 찡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아,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갖고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약속을 잡아야지만 저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한번 단톡방에 용기 내서 글 올려봐야겠네요. 잠시 후 원어스 커니와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돌아올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

0: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 이미 다쳐버린 너의 마음.
6: 그때 왜 그런 거니?
5: 나만 몰랐던 이야기. 벌써 2년 넘게 금요일 새벽을 함께 열어주는 분이죠. 원하스 건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5: 야, 건희 씨. 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어요.
6: 오늘 찾아보니까 내일이 딱 8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야,
5: 오늘이 그럼 799일째인
6: 네.
5: 거예요?
6: 야, 그렇더라고요.
5: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6: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맞나? 이따 한번 확인해볼게요. 틀렸으면 쏘리.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막 신기해요.
5: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6: 그쵸.
5: 근데 건희 씨는 원래 그냥 뭔가 일이 주어지거나 하면은 꾸준히 잘 해내는 편이에요.
6: 저는 꾸준히를 자발적으로 잘 못해요.
5: 오.
6: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지구력이 약해서 네.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못하는데 어느 상황에 놓여져서 저를 계속 끌고 가주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펀투가 저를 계속 품에 놓고 안고 놔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걸요.
5: 그럼요. 우리는 딱 건희 씨를 그 뭐라 그러지? 하네스라 그러나? 아. 딱 채놓고 안 놔줄 거예요.
6: 좀 섹시한데요.
5: 놔주지 않아. 아니,
6: 그러니까 무대 의상으로밖에 안 입어봤는데.
5: 아 그게 하네스가 아니까 그 강아지들 무게 아, 말고 맞아요. 이 어깨축지에 몸에 하는 거. 그러니까 목줄을 채워놨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6: 너무너무 좋아요.
5: 아 그래요?
6: 수갑을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5: 그럼 건희 씨 원래 그냥 뭔가 좀 군말 없이 시키는 일들을 잘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
6: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이 뭔가 일을 할 때나 네. 그 뭐 할 때 일찍 해야 되거나 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의 좀 고난과 시련일 때 있어요.
5: 네네.
6: 이제 뭐 친구 중에는 알바 해야 주말 알바 나가는 친구도 있고 하면은 친구들이 항상 공포의 일요일 해서 공일, 공포의 수요일
5: 공수
6: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 막 이러면 왜 이러면 나 내일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아, 너 공수구나. 막 이렇게 해요.
5: 네네.
6: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도 나 내일 일찍 나가서 오늘 못 나가도 돼. 너도 공금이야? 이러면 아니 나는 감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공포의 금요일이 아니라 감사한 금요일인 게 막 스케줄 없을 수 있고 막 저를 이렇게 팬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5: 실제로 또 우리 펀펀투데이에서 건희 씨는 감금이 되어 있어요.
6: 아 그럼요.
5: 감금이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6: 얼마든지 저는 나갈 생각 없습니다.
5: 감사한 감금.
6: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펀투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5: 야 이런 마인드도 참 너무 멋진 거죠. 감사한 거고.
6: 감사해요.
5: 자 감금이 되어 있는 건희 씨에게 네. 문자들도 와 있거든요. 1982님 최근에 가족들이랑 메컷 사진 찍으러 갔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처음엔 쭈뼛쭈뼛 하시더니 막상 끝날 때쯤 되니까 아쉽다면서 한

0: 한장더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모시고 갈걸. 앞으로는 더 자주 가서 사진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8년 차 아이돌 건희 씨가 네컷 포즈 좀 다양하게 추천해 주세요. 아. 포즈 추천.
1: 포즈 되게 아까부터 요점을 되게 잘 집어주시네요. 또 여기선 포즈 추천.
0: 그렇죠.
1: 포즈. 사실 저도 막상 그 친구들이랑 네컷 사진 찍으러 가면 막 뚝딱 떼서 보통 8컷 중에 4컷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그중 막 6컷이 V고 막 이래요. 결국 V예요.
0: 남자는 결국 V 아니면 따봉이야.
1: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저희 펀투 회식 때도 막 4컷 사진 맞아요. 많이 찍었었잖아요. 그때도 저도 계속 뚝딱 떼고 오히려 막 승희 누나가 포즈 더 잘 이끌어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저는 제일 좋아하는 포즈 네. 사진 찍을 때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 사진을 자주 찍다 보니까 다 같이 앉는 포즈 했을 때 그 사진을 제일 애정하게 돼요.
0: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아요. 그 다 같이 꽉 안아 했을 때 그게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게 제일 보기 좋아요. 표정이 어땠든.
0: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내 얼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얻어걸리는 하나하나들이 표정이 재밌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좀 꽉꽉 채워서 한번 찍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진도 예쁘게 많이 남기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거 좋아해서요. 맞아요. 속 들어하시면서 듣고 있는 친구분들도 한번 부모님 모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2: 네, 가끔씩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한테 사연 남겨주시면요. 남겨주신 사연 토대로 그 사람 왜 그랬을지 함께 추측해 보겠습니다.
0: 사연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옷장 터져요 님이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아내는 옷을 그렇게 많이 삽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정말로 필요해서 사는 거면 이해를 하죠. 근데 무슨 옷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처럼 매달 거의 10벌씩은 사는데요.
4: 이번엔 바지 성공, 자켓도 성공, 티셔츠는 너무 많이 샀나? 근데 뭐 다 입을 거니까.
3: 한 번 살 때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티셔츠 5개, 자켓 2개, 바지 하나, 가방 2개 이런 식으로 과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다 입냐고요? 아 당연히 아니죠. 자기가 사두고 까먹어서 한 번도 안 입은 옷들도 있어요.
4: 나는 명품 같은 걸 안 사잖아. 싼 옷들이니까 많이 사겠다는데 문제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두면 언젠가 입을 일이 생겨요.
3: 남들이 비싼 명품을 하나 살 때 자기는 싼 옷을 10벌 넘게 산다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는 제가 봤을 땐 저희 집 옷장과 행거들이 옷 때문에 토할 지경입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옷이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모든 옷을 활용하지도 못해서 나중엔 그냥 버리게 되는 옷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말을 했죠. 여보, 옷들을 너무 과하게 사는 것 같아. 조금만 줄여봐.
4: 아니, 내가 스트레스 풀 곳이 어딨다고 내 돈 벌어서 옷 좀 사겠다는 게 불만이야? 내가 번 걸로 사잖아.
3: 괜히 말 꺼냈다가 화난 아내 달래느라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전생에 옷을 못 입은 귀신이 붙었나. 우리 아내의 옷 집착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있지 달라달라 듣고 왔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옷장 터져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입으로도 많으면서 달마다 옷을 10벌씩 사는 아내분인데 네. 이 아내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1: 저는 근데 이게 허용 가능한 범위가 하나 딱 있어요.
0: 뭐예요?
1: 그 땡무에서 사면 아, 10벌 사도
0: 그 정도로 저렴해야 된다. 네.
1: 근데 이게 약간 뭐 땡신사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 많이 또 쇼핑하시는 게 땡그땡그 에이땡리 약간 이런 데서도 쇼핑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또 한 벌 한 벌이 싸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이게 열 벌 모으면 훅 또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0: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예전에 뭔가 한이 좀 있으신 분인가? 그러니까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셨다든가 아니면 집에 뭐 형편이 또 어려웠던 순간들이 다들
1: 또 있죠.
0: 있을 법하니까 그럴 때 한으로 돈 벌면은 내가 옷은 맘대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건희 씨는 그러면은 한 달에 옷을 어느 정도로 구매를 해요?
1: 저는 안 사다가 와 진짜 없다 할 때 좀 사고 뭐라 그래? 계절마다 그 갖고 있는 그 계절 옷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한 2주 입었는데 이거 다 입었던 최근에 입었던 옷인데 없네? 싶을 때 사.
0: 그럼 그럴 때 사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나는 옷을 살 때는 이런 기준을 확실히 지킨다.
1: 요즘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저도 이렇게 싼 옷 10벌 사서 가짓수를 늘리는 게 좋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비싼 옷이 그 옷값 판다는 게 아 이게 진짜 몇 번 못 입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까 건희 씨가 뭐 땡무 얘기를 했는데 네. 1년 전인가 그때 하여튼 꽤 됐는데 그때 그 너튜브에서 땡무 깡이라는 게 있었어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뭐 2-3만 원이면 막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도 한 몇 시간 해갖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1: 너무 싸잖아요.
0: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사서 한 2주 넘게 걸려요. 오는 데는
1: 네.
0: 까먹고 있다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품질이어서 다 그쵸. 버렸어요.

0: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반팔이랑 위에 세트를 샀는데 너무 두꺼운 거야. 아. 그리고 너무 따가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못 입고 그냥 다 버려서 저도 권희 씨랑 비슷한 거야.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주고 오래 입을 거를 사자라는 주의를 좀 바뀌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 권희 씨의 지금 옷장 상태는 어때요? 토하기 직전이에요? 아니면은 애가 배고파갖고 난리예요?
1: 그 전에 살았을 때는 토를 이미 했었고.
0: 아, 이사를 하면서. 맞다. 네.
1: 집 곳곳에 토사물들이 있었고 옷장에 토한 토사물들이. 네. 이제 그것 중에 쏙 이사를 오고서는 아직 네, 딱 보통 체형을 유지를 하고 있죠.
0: 지금은 이제 적당한 상태로.
1: 네, 네. 오, 가끔 유지가... 다이어트도 해주면서.
0: 오, 지금 관리도 잘하고 있네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면은 아내분의 어찌 보면은 좀 옷 과소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뭔가 같이 그 이게 근데 다 입는 옷이면 뭐라 못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연 속에서도 바지는 성공, 자켓도 성공, 아 티셔츠는 너무 많이 샀나 이런 또 순간들이 있으니 이제 좀 현명한 소비, 과소비가 아니라 많이 사도 되고 필요하다면 사도 되지만 좀 현명하게 진짜 입을 거 그리고 막 한두 번 입고 버릴 거보다는 차라리 이왕 살 거 괜찮은 거 이렇게 좀 같이 소비를 하는데 같이 취미 생활을 좀 남편분이 그쵸. 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쇼핑도 같이 가다 보면 이 소비 습관도 좀 같이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근데 막 패셔니스타들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사다가도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정착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또 옷의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찾게끔 아내분과 좀 선물도 해보시고 쇼핑도 가보시고 하면은 조금 아름답게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띄워드릴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움직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가능한 빨리 달려갔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틀린 표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가능한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능한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서 단독으로 쓰이면 어색해지므로 뒤에 한을 붙여야지요. 따라서 가능한이 아닌 가능한 한으로 바꿔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갔다로 써야 합니다. 가능한 한은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조건에서라는 뜻으로 되도록이나 될 수 있는 대로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정리하면 될 수 있는 한을 뜻하는 말은 가능한이 아닌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원어스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정신이니? 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제 친구에게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둘은 자주 싸워요. 근데 싸운 날에는 꼭 전화가 옵니다.
1: 아, 여보세요? 야, 나 또 싸웠어. 이번에 얘가 뭘 하는 줄 알아? 나보고 돼지 같다고 이제 같이 못 다니겠대.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 진짜 안 참아. 아, 나 헤어질 거야. 아, 열받아.
0: 서로 말다툼을 왜 하게 됐고 그래서 왜 싸웠는지 알려주고 이제는 진짜 헤어질 거라는 말을 매번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한 며칠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1: 야,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꽃다발이랑 선물도 사줬네. 아, 진짜 이러니까 자꾸 못 헤어지겠어. 아, 이게 사랑이지. 좀 더 만나볼 거야.
0: 불같이 날뛰면서 헤어지네 만회했던 친구는 사라지고 갑자기 화가 싹 풀려서 다시 만나본다고 말하는 친구만 남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릴 거였으면 저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알아서 잘 푼 후에 그냥 저한테 푸념식으로 아이 그랬었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싸우게 되며 늘 항상
1: 아 여보세요? 나 이번에 진짜 헤어질 거야.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0: 친구인 저한테 화는 낼 대로 다 내고 막상 며칠 뒤면 남자친구랑 다시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이젠 친구 못하겠어요.

0: 써니힐의 많이네 연인 듣고 왔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재종신이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자친구랑 싸우면 나한테 전화해서 헤어질 거라고 떵떵거리다가 네. 막상 안 헤어지고 며칠 지나면 다시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친구예요.
1: 그쵸.
0: 이 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정말 이런 사연, 이런 케이스 너무너무너무 많이 봤고 많이 접했고 뭐 미디어에서도 엄청 많이 다루잖아요. 참 어찌 보면 친구를 참 감정 쓰레기통? 아니면 그냥 그 걱정 인형 수준 좀 넘었죠.
0: 맞아요.
1: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0: 참 내 얘기 남에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건희 씨는 성향이 좀 어때요?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좋아해요?
1: 저는 되게 일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막 네. 재밌었던 거, 오늘 신기했던 거 이런 건 친구들이랑 또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좀 진중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 얘기를 진짜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비밀 지켜줘야 되는 얘기.
0: 아, 너무 좋은 거죠.
1: 그래서 최근에 또 막 친구들끼리 막 누가 어떤 얘기를 했네 막 이런 얘기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 너무 필요한 거예요.
0: 그럴 때 가장 좋은 적절한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0: 뭐예요?
1: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연 속 친구처럼 푸념? 그냥 감정이 앞선 건지 사실 알잖아요.
0: 그렇죠. 느껴지죠.
1: 이제 첫 번째다 아니면 초반이다. 정말 처음 두 번째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근데 뭐 정말 서로 좋아하면 이것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뭐 헤어지는 거지 어쩌겠냐 뭐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은 어때 저런 방법은 어때 하면서 고민 상담을 잘 해줘요. 근데 이제 사연 속 친구다면
0: 네.
1: 아, 나 이랬어. 헤어져.
0: 어?
1: 아니 근데 그럼 만나. 아니 근데 헤어져 그럼. 이러면 다시 전화 안 와요.
0: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너무 많으면은 그 사람도 얘기하면서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그거를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감수해.
0: 그렇지.
1: 싫으면 만나지 마. 그냥 딱 이래버려요.
0: 아니면 야 한두 번도 아니야 이번엔 진짜 헤어져 이러면 그 친구도 말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저랑 권희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띄워드릴게요.

0: 찰리푸스의 원 컬러웨이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1: 네, 6569님. 집에 혼자 있으면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자꾸만 누워있어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하자 하면서 미뤄도 두고요. 주말이 끝날 때쯤 큰일 났다 싶은 마음에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만 할 일을 미루는 저,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요? 해야 할 일들을 왜 자꾸 미루는 건지 궁금합니다.
0: 공감이 많이 되는 눈치인데요? 네.
1: 저 왜 그럴까요? 저는 아,
0: 근데 이게 건희 씨만의 이런, 저도 그래요. 심지어 주말에 누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미루는데, 미루다 못해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미뤄요.
2: 저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극한으로 뭔가 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 계획은 진짜 배달 음식을 시켜 놓고 씻고 나와서 그거 먹고 딱 양치하고 자면은 딱 괜찮은 딱 한 1시간만에서 2시간짜리 플랜인데.
0: 그렇죠. 루틴이 딱딱딱 만들어지는데
1: 그 배달 음식 시키는 거 자체가 뭐 먹어야 될지 고민되다가 핸드폰 보다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
0: 맞아요.
1: 갑자기 이게 거슬리네? 뭐 여기 좀 방 청소하다가 누우면 배가 고파. 아 맞다, 나 음식 시켜야 되지?
0: 맞아.
1: 아 근데 뭐 먹을지도 모르겠고 막 하다 보면 무기한으로 누워서 밥을
0: 시간이 늘어지고
1: 결국 11시, 12시에 먹게 된다니까요?
0: 맞아요. 일어난 건 9시, 10시여도.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선 나가거든요.
1: 아.
0: 저는 집에서만 무기력해요. 어디라도 나가면은 조금 생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편안함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1: 집에서만 그러셔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회사를 가잖아요.
0: 네.
1: 이제 단체 연습은 안 그렇지만 혼자 네. 연습을 할 때 해야 되는 연습이 분명히 있어요. 정리해서 답변 드리거나 뭘 나눠서 드려야 될 때도 있고
0: 네.
1: 직원분한테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있죠.
1: 그걸 시작하기 위한 세팅까지가 또 오래 걸려요.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커피도 한번 타서 오고 아 괜히 불편하네. 아 뭐 자리 세팅도 괜히 막 주변 정리도 하고
0: 네.
1: 아 1층 잠깐 내려갔다도 오고 네. 직원분들한테 아 저 또 뭐 해야 되는 거 없죠 한 번씩 물어보고 아 없다는 걸 하고 돌아와서 앉으면 1시간 반이 지나 있어요.
0: 지금 이제부터, 미뤄졌네. 네,
1: 이제부터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아 근데 가사지 뽑아와야겠다. 다시 올라갔다 와서 아 이제 진짜 할 거야. 아 충전기 어디 있더라.
2: 그냥 ADHD 같지 않아요, 저?
0: 용케 아이돌 생활을 오래 이어왔네요.
1: 그럼요. 근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들이 또 제 앞에 있으니까 하기는
0: 그쵸?
1: 돼요.
0: 예. 네. 그래요. 이렇게 미루다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미루고 결국 하면 저는 결국은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
1: 네.

0: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9827님. 우리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톱을 깎습니다. 이게 화장실에서 쓰레기통 위에 예쁘게 깎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요. 소파 위에서도 책상 위에서도 장소 상관없이 갑자기 손톱이 깎고 싶어지면 계속해서 딱딱거리면서 손톱.
1: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본인만의 좀 철학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0: 맞아요.
1: 이게 위생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밟거나 어디 하면 네. 아프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딱 쓰레기통에서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본인만의 또 방법으로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근데 하루에 몇 번씩 깎을 손톱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이 흰색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9827님 집에서가 차라리 낫지 사무실에서 계속 이러면서 아이고야. 온갖 직원들에게 저 아저씨 뭐야 왜 저래 이런 눈치 받는 거 차라리 집에서 깎게 하고 뒤처리만 깔끔하게 잘하게끔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손톱 얘기하다 끝났네요.
1: 아이고 아이고 네. 네.
0: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면 하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래.

0: 단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0: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친구분들에게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2년 넘게 함께했던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네. 권희 씨, 나만 몰랐던 이야기 코너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800일 가까이 코너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참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것 토대로 친구분들 사연에 공감하고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사람을 되게 많이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참 이 코너를 이제 통해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근데 이게 네, 이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건희 씨의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네네네, 저희가 이 코너만 네네네네,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코너로 네네네, 건희 씨와 같이 오는 건데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련하게 아, 참 감사했고요.
1: 그래도 이별은 이별이니까요.
0: 그러니까 이 코너와 이별이지 우리와 아니, 이별이 아닌 거예요.
1: 네. 장난 좀 쳐보고 싶었습니다.
0: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건희 씨 아까 감금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감사한 금요일. 네네. 우리는 진짜 감금을 시켰다니까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우리 홈버투데이 금요일은 우리 건희 씨가 앞으로도 쭉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어디 안 가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코너와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코너를 펌펌투데이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저는 어디 안 가고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분들 찾아올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로 네, 만나요.
0: 좋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원어스의 바람을 타고 날아간 곳에 네가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원희 씨, 오늘 하루도
1: 어메이징
0: I love you
1: so much.
0: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0: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계획형인 J, 즉흥형인 T. 이 둘의 차이는 계획을 잘 세우느냐 마냐가 아니고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가 아닌가, 여기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계획했던 맛집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제이들, 특히 이제 저도 제이니까 나 같은 제이들은 왜? 어쩌지? 야, 어떡하지? 멘붕에 빠지는 반면에 즉흥성이 강한 피는 딴 데 가자, 비슷한 데로 가면 되지, 이러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피들이 여행할 때 제일 많이 외치는 마법의 세 문장이 있다는데요. 먼저 예약 안 해도 맛있구만. 다음은 입장 되는구만.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야. 이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또 피들은 마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무엇보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방향을 확 틀 수 있는 융통성, 그 부분은 좀 배워야겠네요. Thank God it's Friday. 김영철의 Power FM. 그게 안 된다고? 플랜 B를 짜야지. 이제 그래야지. 그럴 김영철입니다.

0: Mr. Simple. 빠람 Mr. Simple Simple. 아 오늘도 간단하게 슈퍼주니어 Mr. Simple로 2026년 5월 29일 Thanks God It's Friday. 자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하겠습니다. MBTI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J다 P다 이렇게 듣잖아요. P들은 계획이 틀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부분 아까 막 플랜 B, C 막 짜잖아요. 딴 데 가자. 비슷한 데 또 내 아는 데 있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야 가끔은 이제 이래도 저래도 뭐 이런 자세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예고해드릴까요? 금요일 아침에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억만이 권진영 씨와 빵빵 터지는 4부 만들어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작곡가 미친 감성 미감과 함께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함께 할게요. 자 오늘도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려는 무료. 오늘 철파엠이 준비한 선물은요.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쑥 인절미 세트 올인원 영양제 있습니다. 자 문화 선물이 있네요. 6월 10일 곧 개봉하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인데요. 조스, 주라기 공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연출부터 백 투 더 퓨처, 맨 인 블랙, 트랜스포머, 주라기 월드 기획까지 와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을 탄생시킨 영화계 살아있는 전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을 녹화해주세요. 오늘 고릴라 그리고 보는 라디오 너튜브 에라오 채널은 하루 쉴게요. 그래도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학임이죠. 광고 듣고 와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웰메디 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식품.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공주가 들어 즐겨요. 농심.
1: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 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수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았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

만드는 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 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 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진기명기 신기망기 슬기슬기역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우리 텐션 올려봐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디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권도 공연을 주말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에서 열리는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 공연인데요. 공연은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 하루에 두 번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국기원 국방전투 태권도 연구소, 태권 코레오, 경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등 총 10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요. 정통 태권도 시범과 창작, 융합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또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태권도 체험존에서 발차기나 펀치를 게임처럼 즐겨볼 수 있다고 하네요. 태권도 공연과 체험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천시나 다른 행사 운영 시에는 공연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문 전에 서울시 태권도 공연 공식 SNS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주말에 멋진 태권도 공연 즐겨보세요. 커다란 양배추 한 통을 끝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으신가요? 네! 양배추는 수분 관리만 잘해도 신선함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으로 자른 양배추는 단면에 키친타올 한 장을 덮고 랩으로 감싸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키친타올이 냉장고 안에 과한 건조함을 막아주고 단면이 마르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용으로 채 썬 양배추는 봉지째 두기보다는 밀폐용기에 옮겨 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고 양배추를 담은 뒤 위에도 한 장 덮어주면 과한 수분과 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양배추가 너무 많이 남았다면 냉동 보관도 좋은데요. 살짝 데친 뒤에 냉동해 두고 사용할 때 냉동 상태 그대로 조리하면 식감 손상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습니다. 아, 양배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양배추를 저 한 통 샀다가 많이 남고 막 잘 못해가지고 반통 했다가 또 4분의 1 파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사면 이제 딱 그렇게. 근데 또 4분의 3이 여러분 또 약간 모자라는 거 알아요? 약간 샐러드 해먹고 뭐 하면 저 또 약간 양배추 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때 이렇게 좀 키친타올 깔고 이렇게 보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0403부님이 지난주에 극장에서 만난 오윤지 철가루입니다. 언젠가 철업디를 만나면 저 철가루예요 라고 꼭 말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즐거운 철파인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극장 오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함께해요. 크크. 아니 윤지님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기억나고 말고요. 제가 그 남산에 대극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생방도 끝나고 이제 10시쯤 조깅한다고 몸을 풀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찍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윤지 님이 진짜 방송에 나가게끔 너무 재밌었어. 진짜 계속 그 악수를 계속 해 가지고 우리 같이 있는 팀들이랑 러너 하는 그 크루들 그다음

코치들이 다 빵 터져가지고 자기 오늘 이제 늦게 좀 출근하는데 여기서 라디오 듣고 오다가 철업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다고 윤지님이 그랬죠. 그래서 문자 보낸다 보낸다는데 이제 보내셨군요. 다음에 진짜 극장 놀러 갔는데 보면은 진짜 차 한잔 해도 되고 우리 좀 얘기 좀 더 나눠요. 그죠? 윤지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철파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정혜인님 안녕하세요. 정혜인 씨. 아침 마음이랑 저녁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엔 저녁에 가서 운동해야지 하고는 저녁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맥주 한 캔 하고 그냥 자기 바쁘네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고쳐먹을까요? 크크. 와, 혜인님 문자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마음이 똑같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아니 하루에 5만 가지 상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생각도 하고 저도 아침에 좀 다짐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아, 오늘 저녁에는 일찍 끝나고 약속이 없네. 오늘 한강 뛰어야지 했는데 혼자 또 이렇게 나도 치킨 먹으러 가고 그래요. 치킨 먹으러 가면 또 맥주도 먹고 대신 이제 걷기는 해 그나마. 근데 저는 뛰지 않은 날은 무조건 걷기라도 하자 이제 주의긴 한데 혜인님 그러면 그럴 때 운동 못 가면 맥주 한 캔하고 살짝 집 앞을 좀 걸어주는 것도 한 30분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재밌다. 아침 마음이랑 저녁 마음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허영심님은 남편이 옥상에 상추를 심는데요. 제발 우리 먹을 것만 심으라고 했는데 욕심내서 한가득 심었더라고요. 심지어 뜯지도 않아서 제가 뜯어서 여기저기 나눠주느라 힘들고 바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주말 농장에도 또 심을 거래요. 남편 제발 그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꽂혔어 지금. 이렇게 식물 가꾸기처럼 막 상추 심고 이게 그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씨를 조금 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자라니까 좀 약간 놀라지 않아요? 이게 설마 이렇게 자라다니.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중간에 약간 합의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이 다 나눠줘야 되는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좀 말리기도 하면서 아니면 상추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심으라고 해보세요. 자, 우리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도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CBMS의 진짜? 노래 듣고 빵냐빵냐 이어가요. You know what, man? I'm gonna say something, man, that I've been dying to say, man, for a long time, man.

0: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혜진 님인데요. 아들 쌍둥이를 가정 보육하고 있는 육아맘인데요. 철판과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 제가 헤이 hey, AI 하면 29개월 된 아들들이 라디오 틀어줘 라고 먼저 할 정도로 합니다. 매일 아침 텐션 충전해주시는 철업디 감사해요.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혜진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혜진님, 오늘 에스파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아, 에스파 바로 이거죠. 아, 우, I'm on the
1: next level.
0: 야, 절대적 룰을 지켜.
1: Next
0: level. 우우우.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할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혜진님 굿모닝.
1: 아 굿모닝.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와 아이들이 지금 29개월인데 라디오를 틀어줘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제가 한 1년 전부터 철타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하도 라디오 틀어줘를 매일매일 외치다 보니 와. 아이들이 이제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걸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0: 야, 그러니까 진짜 말은 무섭다, 그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못해요.
0: 그 라디오 틀어줘, 라디오 틀으니까 그걸 해. 처음에는 아니요, 그 이 과정이 있었죠? 라디오 틀어줘.
1: 듣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따라 해버리더라고요.
0: 와, 그럼 따라도 하지만 아이들도 라디오를 듣나요?
1: 네, 듣고 있어요.
0: 들으면 그 29개 아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1: 보통 이제 철업디가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이렇게 뭐 추임새를 이제 해주신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아저씨가 뭐라 그래 하면서 물어봐요.
0: 아 지금 막 궁금할 때일 것 같아 그죠? 뭐라고
1: 네,
0: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 네.
0: 저 아저씨가 기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죠?
1: 맞아요.
0: 이렇게 막 웃고 하니까 엄마 저 아저씨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1: 네.
0: 아이고 혜진님 지금 가정 보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1: 네.
0: 야 쌍둥이는 진짜 그 닮은 것도 있고 막 비슷하기도 하고 또 힘든 점도 있고 어때요?
1: 일단은 저희 애들은 이제 일란성이어서 생김새는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도 완전 다르고. 근데 이제 보통 순한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0: 오.
1: 순한 편이어서. 육아 난이도는 솔직히 좀 낮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요?
1: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0: 아, 다르다 그래놓으니까.
1: 네.
0: 그래도 가정 보육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들도 있죠?
1: 가정 보육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매일 같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뭐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 여기 갔다 왔다 우리 오늘 하면서 이거 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좀 그렇게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또 퀴즈 들어갈 텐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는 드리고요.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이 30초 모르면 통과 패스 외쳐주시면 돼요. 개미를 먹는 동물 긴 혀를 가지고 있죠?
1: 네?
0: 개미를 먹는 동물
1: 개미핥기
0: 그렇지 인물 퀴즈 야야야 늦었다고 생각할
1: 정영수.
0: 때가 정영수 그렇지 속담 땡땡땡에 옷 젖는 줄 모른다
1: 가랑비에
0: 사자성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다다
1: 익선
0: 연상 퀴즈 안경 메뚜기 국민 MC함이 떠오른 사람은
1: 유재석
0: 넌센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뭐라고?
1: 보링 중?
0: 보딩 말고 컴퓨터? 로딩 중.
1: 로딩 중.
0: 야, 근데 보딩 중도 다음에 보딩 중 한번 써야 되겠다. 비행기 타는 중학교는 보딩 중, 보딩 중. 자, 그래도 10만 원권 받게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는 혜진 씨는 맞추지 마세요. 자, 두두두두두두. 날개를 회전시켜 비행을 하는 탈 것이죠. 활주로 없이 좁은 곳에서 날 수 있어서 군사, 소방, 인명구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주로 공터나 건물 옥상에서 이착륙하는 이것은 네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우리 쌍둥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준다면
1: 청춘을 맞춰 키워주신 엄마 정구선, 아빠 이석희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나의 남편 정기호 우리 집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고 마지막으로 개딸 기봉아 그리고 이연아 시연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0: 아 혜진님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좀 외려
1: 107.7 SBS 파워 FM.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없대 함께는 미드타임. 오늘은 8151님의 사연, 이분께도 랜덤 선물 드리면서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소리 들리시나요? 아주 나이스. 랜덤으로 흔들어서 자 뽑은 선물은 아주 나이스 수수 수분크림. 자, 8151번님 오늘 어떤 사연을 철업성에 주셨을까요? 제주 삼다땡 생수회사 10년차 직원입니다.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육지랑 해외 가서 생수 사 먹을 때마다 삼다땡 잘 진열되어 있는지 보고 개봉 전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먹게 되네요. 가족들이 그 모습 보면 신기하다고 해요. 크크.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신청합니다. 아, 8151번님. 야, 이거 진짜 이 직업병. 그죠? 자기 다 이렇게 냉장고만 볼 거 아니에요. 진열된데. 다른 생수 있으면 야, 말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이거 앞으로 좀 위치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야, 진짜 우리 또 생수에다 직원은 또 그런 게 보일 것 같고. 여러분, 오늘 공감 문자 주제 직업병 이거 티나? 한번 가볼까요? 아닌 척해도 직업병은 참 티가 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철가루들은 어떤 직업병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주시고요. 아시죠? 저의 직업병은 라디오 오면은 막 노래를 계속 안 해도 되는데 노래를 약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면 아, 그 노래 하면서 부르면서 약간 그 MG랑도 소통해야 되고 일단 노래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또 이런 강박도 있고. 예, 또 아시잖아요. 웃게 된다는 강박, 직업병 있죠. 자, 그렇다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예요. 첫 번째 철없성. 아, 우리 태연이도 정식 철가루라고 해도 되나? 그래도 철밤이 든다고 하니까.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뮤직 스타트.

어때? 직업병 티나? 이잖아요. 우리 철가루들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쭉쭉 볼게요. 2764번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그렇게 재활용만 보면 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박스 하나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 그렇죠. 아이들 만들기 수업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우리가 뭘 활용해볼까? 이거니까 쓰레기통, 쓰레기장 가면은 저거 아까 재활용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네요. 아, 이거 직업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말투 또는 그 장소에서 막 나오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밥 먹을 때도 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4170번님. 타일공이라서 화장실에 가면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벽을 이렇게 두드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 삐뚤빼뚤 보이지 않아요? 그치. 아, 직업병 진짜 무서워. 왜냐면 그것만 맨날 이제 보니까 남의 집 가면 진짜 잘 붙여놨나? 이런 게 보이죠. 3011. 호텔에서 손님 응대하고 있는데요. 다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오거나 손 들었을 때 직원들이 못 봐서 응대를 안 해주면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그죠? 아니면은 네 잠시만요. 제가 저기 직원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아, 직업병은 당연하면서도 또 때론 짠할 때도 있고 우리 그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근데 약간 좀 프로 다 오 보이는데요? 최다미님. 필라테스 강사라 산책 다니면 사람들 걷는 자세만 보이고요. 시댁 식구들 자세, 우리 아이들 자세까지 계속 보고 얘기한답니다. 진짜 다미님 그런 것 같아요. 저 그 조깅한다고 국가대표 출신들의 그 러너들, 코치들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오른쪽에 혹시 무릎 수술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 반월상 연골 파열 하셨죠? 뛸 때 오른쪽이 조금 재활을 조금 마지막 돌아서 나 진짜 너무 놀래서 저희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들도 다 무릎 나가고 해가지고 그 자세를 저한테 앞꿈치가 가고 뒤꿈치가 와야 됩니다. 신발끈을 이렇게 매야 되고요. 이게 너무 붕붕 떠요. 어깨를 내리셔야 돼. 다 보더라고 자세. 야, 전문가인데 그럼. 우리 다미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윤정님은 스터디 카페에 공부하러 갔는데 떠드는 학생들한테 저도 모르게 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교사랍니다. 이거 어때요? 진짜 그 아이들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직업병 왜 이렇게 재밌지? 3009번님 원료 관리 업무를 하는데 항상 숫자 코드를 외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차량이 지나가면 번호판을 보면서 동일한 코드인 원료를 떠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크크크. 아, 이거 숫자 보면 3009번님 나는 이거 있다. 지금 3009잖아요. 이건 문자인데 올림픽들이 지나가다가 차량 번호 3009 보잖아. 그러면 나 문자 같아. 자, 3009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아니고 차량 번호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나는 계속 네 글자 보잖아. 3009 이렇게 보니까. 에. 자, 그러면 우리 차량 번호 6753 아니고요. 문자 6753번님이 격리 일을 하는데요. 모임 때 계산을 1원까지 칼같이 받아내서 친구들이 정 없대요. 유유. 이제 달라 신청합니다. 난 칭찬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 어떤 격리 저기 총무는 진짜 우리 그 발렛비 주차비 해가지고 그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임할 때 그랬대서 다들 와 그건 빼고 할 줄 알았대. 계산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들이 정 없다 그러면서 아마 진짜 칭찬했을 거예요. 계산 철저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좋죠 좋죠.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이지 달라 달라 철없성 뮤직 스타트.

0: 우리가 몰랐던 K-POP에 관한 미친 포인트?
1: 그레이스 리뷰.
0: 케이팝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성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성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자, 7283번님이 더위에 약한 저는 여름만 되면 힘들어 죽겠는데요. 미감님은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1: 아, 저도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0: 맞아요. 진짜 겨울에도 반팔 입고
1: 겨울에도
0: 있잖아요.
1: 두꺼운 잠바 못 입거든요.
0: 열이 많아서?
1: 네.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있어야죠. 근데 나가면 안 돼요.
0: 저는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 문자만 네. 보면 네. 채경 씨, 경북 경산의 우리 김채경 씨, 우리 철가루 요즘 또 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북 경산 더부터 없다면서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세요? 더위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알아서 어떻게든 여러분 각자 네. 어떻게든 좀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하고도 많이 드시고 이겨냅시다 우리.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주제 시작해봐야죠.
1: 네, K-POP 배우기 230주 차입니다. 철업디 혹시 테이 노래 중에서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0: 딱 떠오르는 거?
1: 네.
0: 아, 나 두 개가 딱 떠올랐어.
1: 네.
0: 가슴 아팠어 목이 메였어랑 네. 네. 똑같은 베개 이 딱 두 곡은 떠올라.
1: 아, 그게 메인 곡이죠. 딱 그게.
0: 울산 또 동생이거든 우리 또 테이 씨가.
1: 아, 네. 네. 네. 네. 최근 기사를 보면 테이 씨가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티켓이 10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엄청납니다. 오. 그래서 오늘은 왜 테이가 시간이 지나도 콘서트가 되는 발라더인가? 를 주제로 테이의 대표곡 세 곡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제가 아까 잠깐 불러도 두 곡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기다려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곡은 뭐죠?
1: 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입니다. 테이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대중들에게 확실히 테이를 알린 대표곡인데요. 이 노래가 오래가는 이유는 후렴 멜로디가 아, 너무 시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발라드에서 후렴이 몰아치듯이 터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테이의 고음은 막 자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낮은 감정 정에서 시작해서 후렴으로 갈수록 점점 마음을 흔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음원을 들어도 좋지만 콘서트장에서 들으면 아, 이래서 테이가 발라더이구나 이게 더 느껴지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0: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가슴 아파서 목이면서 네. 전 앞부분이었고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말하는 하이라이트 네. 후렴 부분인데 어, 그 시절 감정이 확 떠오르네요.
1: 네, 그렇죠.
0: 맞아. 그 발라드는 그 시절에 또 어울려둔 거 있지만 또 지나도 아 옛날 추억을 또 돋게 주잖아요.
1: 맞아요. 발라드 그게 장점이에요.
0: 맞아 맞아요. 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부르던 게 나왔고 네, 네. 두 번째 소개해줄 노래는요?
1: 아, 두 번째도 맞추셨습니다.

같은 베개입니다. 네, 이 곡은 테이의 히트곡 중에서도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한 노래입니다. 이 제목부터 좀 좋잖아요. 어. 이 같은 베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별 뒤에 남은 공간이 바로 떠올립니다.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슬픈 노래인데 과하게 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테이는 감정을 너무 많이 밀어붙이지도 않고 마치 혼자 말하듯이 부르다가 후렴에서 감정을 확 폭발하듯이 열어주잖아요.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발라드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멜로디가 복잡하면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가 힘들고 너무 또 단순하면 감정이 약해지는데 같은 베개는 그 중간을 굉장히 잘 잡은 곡인 것 같아요.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세인필러우.
1: 네.
0: 아니 그 우리 미감이 그 아까 중간을 굉장히 잘 잡는다 그랬잖아요.
1: 네.
0: 딱 들으니까
1: 네.
0: 뭐 과하지는 않아.
1: 그렇죠.
0: 그렇다고 막 너무 왜 기계 없이 부르면서 우리가 뭐 노래가 저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
0: 그게 아니라
1: 네.
0: 뭐 적당하면서 네.
1: 이상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아.
0: 안 과해.
1: 네.
0: 그러면서 와 중간이 네. 있어 테이가. 네. 그렇다면 우리 작곡가 미친 감성이 알려줄. 요즘 다시 주목할 만한 테이의 마지막 노래는요?
1: 네, 원곡도 너무 유명한데 테이가 부르니 결이 달라진 또 달라진 끝사랑.
0: 와, 이 끝사랑이 김범수 씨 노래 그 끝사랑 맞죠?
1: 맞죠. 네, 그 노래입니다. 이 김범수 씨의 대표곡인데 최근에 테이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끝사랑은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른다고 되는 곡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또 담백하게 부르면 원곡에 가진 그 절절함이 좀 안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테이는 이 곡을 자기 목소리로 이 자기 스타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즘 테이가 콘서트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좀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히트곡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지금도 좋은 발라드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들려줄 수 있는 보컬리스트라는 거죠.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노래 너무 잘했지, 태희. 네. 아는 형님이 나와서 이 부분을 들려주셨어요. 이 노래를 왜 하게 됐냐면, 네. 그냥 아마 여행을 갔는데,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데, 어떤 아저씨가 네. 너무 담백하게 술이 좀 취해서, 그대 어제 사랑, 이거 네. 약간 술 취한 김에 김보노를 부르는데, 저거다! 나 저 노래 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와,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노래를 진짜 오늘 그 어떤 느낌이 과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한다. 태희 씨가 그 끝사랑 됐지만 버즈의 모놀로그 됐잖아요.
1: 맞아요. 그것도 잘 됐죠. 그
0: 민경호 씨 네. 앞에서 하는데 너무 맞아요. 그것도 재밌었어. 그리고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등 어쨌든 리메이크를 종종 하는데 이게 리메이크를 할 때마다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1: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한 곡들을 보면 태희라는 가수의 이 시간이 보이는 노래들인데요. 사랑을 향기를 남기로 태희의 시작을 알렸고요. 이게 데뷔곡이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배경으로 감정과 섬세함을 점점 쌓았고 그리고 끝사랑으로 태희의 보컬을 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요즘은 빠른 음악도 많고 쇼폼이 터지는 노래도 많지만 결국 콘서트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 이 목소리 자체의 힘을 가진 가수인 것 같아요. 태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발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태희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내주실까요?
1: 네, 오늘은 태희의 대표 세 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몇 번일까요? 1.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2. 같은 베개 3. 막걸리.
0: 결이 너무 다르다. 네. 정답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다 선물 쏘고요. 미감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0: 데코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FBS FM.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내드린 Crazy Review 퀴즈 정답은 3번 막걸리였고요. 정답자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자, 1부에서 내드린 철가루 퀴즈 정답은 헬리콥터였죠. 역시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한번 쫙 확인해 주시고요. 2부 마칠 거예요. 3부 영철 본색 어떤 얘기일까요?

0: 월드제 플러스와 함께 세계로 출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산업인력공단 월드제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해외 진출에 성공한 청년들의 다양한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세계 곳곳에서 콘텐츠 기획, 영상 편집, 금융사 인턴, 항공 경비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은 모두 낯선 세상을 향한 두려움 대신 도전을 택했는데요. 청년들의 눈부신 도전, 산업인력공단 월드자 플러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체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모닝 메아야 해비 오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7.

0: 결코 가볍지 않은 금요일의 아침 단사 영철 본세.
1: 행 再为我送温暖，你为
0: 직장에 다닌다면 자기 생일날 직접 케이크를 직장으로 가져간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처럼 챙겨준다고 서로 케이크 사주고 하는 정은 없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가 아니라 커피가 궁금해지는 10시쯤이나 점심을 먹고 난 오후 2시쯤 공용 공간에 케이크와 그릇, 포크를 세팅해두고 동료들에게 나 생일이야 케이크 가져왔으니 맛있게 먹어 라고 이메일을 돌린다. 그러면 동료들이 차례차례 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악수하거나 뺨에 뽀뽀를 하는 네덜란드식 인사를 하고 케이크를 가져가 각자 자리에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며 일을 한다. 처음엔 이렇게 케이크를 직접 가져가는 문화가 이상했지만 이제는 뭐가 한국 관습이고 뭐가 네덜란드 관습이었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자기 생일날 한턱 내는 건 또 우리 문화지 않은가? 그리고 직접 케이크를 가져가면 케이크를 못 받아 서운할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유신영, 살아보니 네덜란드 중에서. 영철 본색, 거나한 파티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해서 살짝 생색내는 볼스.

매일 아침 8시엔 룽삼씨.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네덜란드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결혼과 출산까지 쭉 겪으며 살아온 작가님이 네덜란드에 대해 심층탐구하며 내놓은 책인데요. 네덜란드를 못 가본 저로서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나 생일을 종교처럼 보낸다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생일 축하에 진심이면서도 짠돌이라서 생일 파티는 주로 집에서 열고 생일자가 직접 케이크를 회사에 들고 가서 본인 스스로 축하를 받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네요. 저는 나이 먹으니 생일 축하 받는 게 쑥스러워지면서도 또 그냥 넘어가기엔 씁쓸할 때도 있어서 내 스스로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쿨하게 축하받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우리 사연 주신 우리 오늘 이땡땡님, 그쵸, 참 이 생일이 그래요. 뭐 막 또 선물 받고 막 영철은 언제가 좋아하는 건 좀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 뭐 굳이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근데 또 그냥 넘어가면, 내가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이제 저는 6월 23일이에요. 7월 23일 생일을 앞두고 우리 김정열 씨가 라디오를 듣는 이 형이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갔고, 재작년에, 와, 근데 진짜 영철아, 니도 그렇고, 성동에, 뭐, 반대편이, 진짜 나한테 전부 다, 아무도 생일 문자가 안 왔대. 와, 내 집 부산에 있는데, 씨, 그때 진짜. 와, 그래서 그걸 듣는데, 남의 생일을 더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한테 돌아오니까 아직까지 진짜 당일날 아무 일도 없었던 생일은 없긴 한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미역국을 못 먹었던 해도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게, 엄마가 제 생일에 울산에서 영철아 오늘 네 생일에 우리끼리 미역국 끓여 먹었대. 난 없는데 왜? 네가 안 내려오는데 그럼 어쩌라고. 또 그렇긴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주중에 또 바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생일을 축하를 하고 또 밥을 먹자고 하고, 저는 이래저래 6월을 그냥 생일 달로 해서 전에 만나는 팀, 생일 지나고 만나는 팀 이랬는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라디오에서도 또 제가 또 귀가 아플 정도로 또 얘기하잖아요. 6월 23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다음 달부터 얼마나 많이 들을까, 내 생일 이야기를. 아무튼 생일 당일날만 축하해 주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생일 이 풍경과 문화가 다른 것도 재밌고, 네덜란드에서는 또 이렇게 직접 그러군요. 나도 내 생일날 내 케이크 갖고 와야 되겠다. 우리 팀들하고 생일이야 같이 나눠 먹자 해야지. 이 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영철본세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에 뉴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0933번님이 정불리 기자님 혹시 별로 안 좋아하는 고기 종류도 있으신가요? 소, 돼지, 닭, 오리, 양, 흑염소 등등 다 잘 드시나요? 이분도 다 고기 종류별로
1: 네, 종류가 많네요. 네. 그런데 네. 안 먹어본 고기는 있어도 안 좋아하는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말고기. 흑염소는 안 먹어봤, 말고기 안 먹어봤습니다.
0: 흑염소도.
1: 흑염소도 안 먹어봤고요. 오. 네.
0: 그러니까 뭐 양, 오리, 닭, 돼지, 소는
1: 뭐 즐겨 먹죠 뭐.
0: 그렇죠. 네.
1: 뭐 인생은 짧고 고기는 많고. 네.
0: 아, 저는 지난주 진짜 이번 주였죠 우리 상견례 때도.
1: 아, 네네 맞습니다.
0: 양념갈비 드셨다라는 게
1: 또렷이 기억나요.
0: 그 아른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네. 그 첫인상이 되게 부모님들이. 좋았을 것 같아. 왜 뭐 너무 좀 깨작깨작거리고.
1: 아 그렇죠.
0: 아유, 야, 긴장해서 그러나 했을 텐데.
1: 네, 뭐 우리 집처럼 잘 먹으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은 2026년 5월을 정리하는 오마이 오마이 갓 뉴스 만나볼 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마이 오마이 갓 뉴스. 진짜 오마이 갓.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에 침을 뱉은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오늘 오마이갓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 매니저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을 하겠다며 침 뱉은 감자튀김을 건넸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8일

0: 매사추세츠주의 사우스브리지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야간 매니저로 근무하던 케일리 산토스는 SNS에 엽기적인 영상을 올렸는데요. 감자튀김 용기에 침을 뱉은 후 여러 개의 감자튀김을 자신의 입에 뭐 넣었다 뺐다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감자튀김을 드라이브스루 창고를 통해 한 여성에게 건넸는데요. 감자튀김을 주문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서비스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피해자가 이 산토스와 약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산토스는 피해자가 최근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와 새 연인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산토스가 매장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매니저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특히 중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산토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야, 정말 오늘 끔찍한 오마이가 첫 뉴스인데
0: 네.
1: 우리는 예전에 이제 농담처럼 야 저기 커피 탈 때 막 미우면 네. 침 한번 뱉어서 이렇게 넣으려면 아,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0: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죠. 뭐 자판기 커피 뽑아가지고.
1: 그죠, 그죠.
0: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1: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0: 네.
1: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봤잖아요.
0: 맞아요. 아 정말 그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진짜. 아,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세계의 오 마이 갓 뉴스. 자 필리핀의 한 휴양지 변기에서 뱀이 튀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이것도 진짜 오 마이 갓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살바도르 베네딕트의 한 리조트 화장실 변기에서 몸 길이가 1.2m에 달하는 독사 킹코브라가 출몰해 이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이 변기 물을 내리자 배관 속에서 독사가 이 고개를 들고 위로 튀어오른 건데요. 이 투숙객 A씨는 변기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자 다시 물을 내렸고 에? 그 순간 변기 배관 사이로 이 거대한 뱀의 머리가 갑자기 튀어올랐다고 말했습니다.
1: 지금 너무
0: 황당해서
1: 전화하시는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컬러로 된 사진이 있어서 그런데
0: 네네.
1: 와 이거 진짜 뭐 현장에서 우리 어땠을까요?
0: 이거를 화장실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한데요. 이 변기 밖으로 기어나온 뱀은 세면대 배관을 감고 매달렸고 이 출동한 리조트 직원이 즉시 이 독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지역 내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킹코브라를 사육하다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극심한 폭염 속에서 뱀이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이 변기 안으로 숨어들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와 이거 정나 기자님은 어땠을까요?
0: 아 글쎄요 이게
1: 그치 상상을 못해봐서 그런데
0: 네네.
1: 저였다면 저는 아마 목이 쉴 정도로 아마 소리를 지르거나
0: 기겁을 했겠죠. 아.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이 뱀의 모양이 약간 좀 변의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1: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에이 내가 설마 이러다가
0: 이게 움직이네
1: 시간차를 두다가 아 근데 막상 보면은 아까 제가 막 목이 쉴 정도로 소리 지르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아마 놀래서 기절했거나 아니면 막 기어서 나왔겠죠.
0: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와. 큰 뱀이니까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정말 오마이갓 뉴스들 잘 가지고 오셨는데요.
0: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오마이갓 뉴스. 자 유명 절벽 다이빙 명소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소식이 있네요.
0: 아 이건 정말 웃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네. 이 미국 조지아 대학교 졸업생인 제이든 바레토는 대학 졸업을 기념해서 지난 13일 엘레베마주 이 마티노스의 유명 다이빙 명소인 이 침리락에서 고공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후 실종이 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침리락은 이 다이빙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이 바위 위에서 수면까지 18m 정도 되고요. 수심은 21m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레토는 다이빙 직후 다시 떠오르지 않았고 6명의 다이버가 투입돼 수색을 한 끝에 수심 15m 부근에서 시신을 찾아 인양을 했습니다. 경찰은 약 18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시속 60마일로 달리다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입수 시 이 몸이 물과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공 다이빙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 그렇죠. 아유, 사진만 봐도 그냥 일반 다이빙 때 우리 한 10m만 봐도 사실 좀 아찔하고 3m인지 스프링보드는 보면 선수들 잘하는 그걸로 보잖아요.
0: 네네.
1: 와, 근데 이렇게 다이빙 해본 적 있나요, 정블리는?
0: 다이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1: 저는 진짜 산에 때 그 10m 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제가 또 오히려 또 왜 전

0: 잘 못해서 그렇지. 자세가 네. 안 예뻐서 그렇지. 또 겁은 없이 또 하잖아요. 3m 성공하고 10m 했는데 그 아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좀 쫄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참 안 예쁘게 그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는데 엉덩이 찰싹 하는데 그냥 딱 제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입술을 했던.
1: 뭐 어떤 느낌인가요? 딱 들어가는 순간.
0: 엉덩이가 너무 따갑고 그 뺨맞는 것처럼 탁 아! 막 이렇게 하면서 조용해! 막 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아, 다들 줄렌강하고는 참 예쁘게 입술 잘하던데.
1: 아유, 예쁜 것보다 안 아픈 게 더 중요하죠.
0: 아팠다니까요, 엉덩이가.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위험 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이 절벽은 네. 또 부딪힐까봐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진짜 오 마이 갓 뉴스. 오늘 정말 오 마이 갓 하는 뉴스들이 많죠.
1: 네.
0: 다음 소식은 진짜 이것 오늘 오 마이 갓. 오늘 왜 이러시죠?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200살이 넘는 세계 최고령 견이 화제라고요.
1: 맞습니다.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200세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31살 반려견이 세계 최고령 견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콘티넨탈 토이 스페니얼 라자르가 기네스 세계기록 최고령견 후보인데요. 라자르의 마이크로칩 정보에는 출생일이 1995년 12월 4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현재 나이는 31살 150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당 견종의 평균 수명인 약 15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공식 최고령견 기록은 호주의 반려견 블루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블루이는 1939년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동물보호협회는 라자르의 기록 공인을 위해 기네스 세계기록 측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자르의 여생을 편안하게 돌보고 싶다며 입양을 결정한 여성이 있는데요. 오펠리 부돌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나이가 29살. 네, 라자르보다 2살이 어립니다.
0: 네.
1: 오펠리 부돌은 이 자신보다 2살 많은 반려견을 잘 모시고 살겠다며 기쁘게 입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0: 와, 그렇군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또 200살 정도로 기준을 봐도 그렇지만 어쨌든 네네. 정말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1: 네, 생각보다 더 작고 또 예쁘게 생겼네요.
0: 네, 막 95년 때 막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쁘수가 귀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아우 지금 봐도 너무 귀엽습니다.
0: 네. 아유, 근데 지금 약간 또 새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래도 뭐 90년대생이면 뭐 MG MG견이죠, 뭐. 네.
0: 건강식 위주로 잘 이렇게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했나 봐요.
1: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 마이 갓 뉴스. 다음 소식은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로마 시대 빵이 발견됐다고요?
1: 네. 이 스위스에서 약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로마 시대의 빵이 발견됐습니다. 스위스 아르가우주 당국은 최근 지역 발굴 현장에서 탄화된 이 로마 시대 빵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르가우주는 스위스에서 로마 빵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빵은 이 고대 로마군의 주요 군단 주군지였던 빈도니사 유적지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이 발굴팀은 탄화된 둥근 물체를 고고학 복원 연구실로 옮겼다가 1차 분석 결과 이 탄화된 로마 시대 빵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빵은 지름이 약 10cm, 두께는 3cm 정도의 크기로 알려졌는데요. 아르가우주 당국은 이 같은 빵은 불에 탄 상태여야만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0: 뭐 10cm 정도의 3cm 정도면 보통 우리 빵 정도로 약간 그죠?
1: 네, 맞아요.
0: 단팥빵 같은 그 부풀어가지고.
1: 맞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약간 좀 작은 바게트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랑 좀 비슷하네요.
0: 그리고 언뜻 딱 보면 약간 그 초코 쿠키 같은.
1: 네. 약간. 요새 또 오징어 먹물 들어간 빵들도 많다 보니까.
0: 약간 또 그런 느낌도 있고. 네.
1: 짭짤해가지고.
0: 오늘 정말 와 오 마이 갓 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오 마이 갓 뉴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팀엑스 파라다이스 노래 듣고 올까요?

yes.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엠플라잉 옥탑방 노래 듣고요. 자, 3부 마치고 4부 하시죠. 그러면 안 돼. 우리 억만이 고한진영 씨랑 같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Stay the night, don't go anywhere.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0: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20.2도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미남이 그만 그만 쉿 그만. 그래 착해. 아유 영철이가 이런 걸 좀 닮아야 할 텐데.
1: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안 돼.

0: 7832번님이 진영언니 언니도 미남이랑 반려견 놀이터 자주 가나요? 억울한 연계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억만이 억다리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0: 미남이랑 반려카페
1: 자주 가죠. 자주 가죠.
0: 반려견 카페 여기 자주 가고.
1: 맞아요. 운동장 있어요. 뛰어놀 수 있는데.
0: 와, 미남이 거기 가면 어때요? 활발하게 뛰어놀죠.
1: 아, 미남이가 은근히 지가 사람인 줄 아나 봐. 개들만 보면 건들지도 안 돼. 앙앙앙 이러고 이제 사람만 그렇게 다 공략을 해요.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개는 쬐끄마니까 여기 발목 있죠. 발목 한 번씩 다 핥고 지나가 사람들.
0: 그렇지 그렇지. 아니 집에 놀러 가면 사람들한테 한번 쫙 다 오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 한번 싹 맡고 좋아하는 사람을 지가 안아봐. 거기 하면 공략해요.
0: 네, 저는 공략을 덜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미남이는 확실히 이제 나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아. 오면 쟤는 지 얘기하느라고 바쁘니까 나한테 저, 관심을 덜 준다는 걸 안 것 같아.
1: 그래서 이쪽으로는 얼씬도 안 하고 약간 좀 애기랑 똑같은 것 같아.
0: 그치.
1: 만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하죠.
0: 3792번님이 억만언니의 정리정돈 비법이 궁금해요. 아. 진영이 집에 가면요. 아, 진짜 깔끔하고
1: 이목구비처럼 깔끔해. 지금 그리라도 그리지.
0: 진영씨가 진짜 저한테 늘 한 얘기 있잖아요.
1: 뭐라 그랬죠?
0: 정말 진짜 영철이는 이목구비 빼고 다 완벽했나 뭐였지?
1: 그치. 자네는 이목구비 빼고 아니 자네는 이목구비 빼고 다 완벽하구만.
0: 그랬지.
1: 완벽하구만.
0: 집이 완벽해.
1: 그 그래요?
0: 약간 좀 타고나는 게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1: 저희 아빠가 진짜 신문도 각 잡아서 쫙 놓는 스타일이고.
0: 그 어릴 때 다 보는 게 있었구나.
1: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내 살림하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그거를.
0: 진영이 집 가면 저 게스트룸 애들을 잡았는데
1: 네.
0: 거기 방도 깨끗하고 충전기 같은 거 따가라고 다 놓여져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진짜.
1: 그랬는데 오서방이 이제 멧돼지처럼 다 들쑤셔나.
0: 옛날에 이거 뭐였죠? 아 네. 진영이 나 앞에서 여기 저기 여기 우리 집사람입니다.
1: 네.
0: 라고 이제 오서방이 네. 진영이한테 여기 집사람입니다. 했더니 진영이가 오 오빠 형 여기는 우리 집
1: 집돼지입니다. 집돼지. 오이 집돼지.
0: 와, 나 둘이 너무 잘 놀아 진짜. 근데 나 짠 줄 알았는데 안 짰지.
1: 안 짰지. 근데 다 바로 한 거지.
0: 그러니까.
1: 네.
0: 어쨌든 또
1: 짤게요.
0: 또 약간 어지러워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또 진이가 또 치우고.
1: 치워야죠.
0: 6651번님이 억만이 목소리를 들어야 아 금요일이구나.
1: 그러시구나.
0: 금요일이구나. 오늘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구나 좋다 우리 진영이 오며. 진영이 목요일 와서 혼선 빚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1: 저도 막 깜빡깜빡해. 오늘 금요일 아니야? 이랬는데 오늘이 바로
0: 금요일이구나. 자 이제 그러면 안 돼. 억만이와 시작해볼게요. 송땡땡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음악 주세요.

0: 친구 중에 저한테 너무 많은 의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아 왜?
1: 진영아, 응. 우리 지난번에 같이 갔던 옷가게에서 내가 입어봤던 원피스 기억나?
0: 어, 꽃무늬 원피스.
1: 어, 그거 나한테 정말 어울릴까?
0: 어, 그때 보니까 잘 어울리던데.
1: 정말이지?
0: 응.
1: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릴 거 맞지?
0: 응.
1: 정말 사도 되지?
0: 응?
1: 나 정말 산다.
0: 어, 사. 이렇게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길래 정말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며칠 뒤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는.
1: 아, 야, 권진이야.
0: 응?
1: 아, 네가 저번에 사라고 했던 그거
0: 응.
1: 회사에 있고 출근했더니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더라.
0: 아...
1: 네가 어울릴 것 같다면서.
0: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았고 너도 괜찮으니까 산 거잖아.
1: 아, 몰라. 아, 난 네가 괜찮다고 해서 산 거란 말이야.
0: 아이,
1: 앞으로는 보는 눈 좀 키워. 흥!
0: 친구의 말에 저도 짜증이 났지만서도 제가 받아치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 그러다 얼마 후 아는 지인이랑 밥을 먹으러 간다면서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1: 진영아!
0: 응.
1: 네가 지난번에 칼국수 맛있는 데 있다고 했잖아.
0: 응.
1: 거기 정말 맛있어?
0: 어, 나는 맛있던데?
1: 진짜 맛있는 거 맞지?
0: 응.
1: 그럼 나 칼국수 먹는다. 나 정말 칼국수 먹을 거야. 어? 나 먹는다. 응? 먹는다.
0: 아, 그래 먹어.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또 며칠 뒤에.
1: 야, 권진아!
0: 응?
1: 아, 네가 칼국수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맛 하나도 없더라.
0: 엄마,
1: 야, 멸치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야 제맛인데
0: 어,
1: 맛도 밍밍하고.
0: 야,
1: 아, 칼국수 면발도 너무 익었던데.
0: 어, 내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네 입맛이

0: 좀 까탈스러운 거 아니냐?
1: 아니거든. 엄마. 야, 나랑 같은 건 지인도 별로라고 했거든. 네가 맛있다고 해서 광고했는데 완전 실망. 완망.
0: 난 진짜
1: 지정이 너 아무래도 미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0: 곧단 소리를 하는데 화내면 또 싸움 날까봐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홈쇼핑에서 마스크팩을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1: 진영아, 응. 네가 쓰는 그 마스크팩 나 지금 사려고. 좋은 거 맞지?
0: 어, 좋아. 근데 나는 좋은데 너는 아닐 수 있겠다.
1: 그런 게 어딨어. 어? 너한테 주면 다 좋은 거겠지. 나 진짜 너 믿고 산다. 빠이.
0: 어, 야, 김영순. 제가 뭐라고 말도 더 하기 전에 친구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1: 야, 마스크팩 써봤는데 전혀 촉촉하지도 않고 얼굴이 막 가렵던데 괜히 샀어. 아무튼 진영이, 너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제발 안목 좀 키워.
0: 제 친구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앞으로 친구가 뭐 물어보면 다 별로라고 하려고요. 친구야, 앞으로 제발 또 자꾸 그러면 안 돼.
1: 송땡땡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진영 씨, 진영아.
0: 네.
1: 이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
0: 뭐지? 도대체? 아,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제가 오서방이 사면 다 말리거든. 사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오서방이 산 걸 다 내가 쓰고 있어. 아, 좀 미안하기도 하네, 들을수록. 남 같지 않았어.
1: 아, 근데 이게 좀 친구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0: 네.
1: 근데 잠깐만, 분명히 좋은 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별론가?
0: 아니야, 좋은데. 왜 좋은데?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야?
1: 그치, 이제 친구 트집 그치? 잡으려고. 근데 친구 기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손절각이지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계속 만나겠어, 우리 철업디는?
1: 나는
0: 그지.
1: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천했다고 별로였다고.
0: 아니, 나는 남이 추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다 좋던데.
1: 별로라고 했다가 제가 더 난리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왜 저래가 나라라니까.
0: 아, 그렇지.
1: 그래서 안 하나.
0: 그냥 조용히 아 별로구나 하고 있나.
1: 아니, 반대로 진영 씨도 이렇게 괜히 추천을 해줬다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영 씨는? 있어. 진영이는 알았어.
0: 아니, 이거 내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아, 거기 맛 없더라 이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셰프가 바뀌었나? 그냥 이러고 말았어. 셰프가 바쁜가 보다. 아, 바뀌었어. 그냥 이렇게 했어.
1: 어쩐지 진영이가 이런 당하는 연기를 잘하더라.
0: 그렇지. 네. 그리고 진짜 내가 추천해줄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때 그냥 자면 안 돼.
1: 왜?
0: 푹 자고 싶잖아, 다들.
1: 어.
0: 안 돼, 있지.
1: 어, 안 돼.
0: 그거 하고 자면 진짜 푹 자. 약간 이렇게 따뜻해. 뜨신한데.
1: 혹시 수면 안돼 말하는 거야?
0: 나 되게, 그거 매일 하고 자.
1: 이게 무슨 토크야?
0: 아니,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최근에 쇼핑템.
1: 아 근데 진영 나도 그 수면 안 되라는데. 잠깐만, 진영 네가 추천해서 그런가? 나 수면 안 되를 하고 자는데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이게 너무 따뜻하잖아. 눈가가 땀이 좀 촉촉해지면서.
0: 눈에 땀 나는 게 정답이지. 뜨신 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나.
1: 아, 그래? 알았어.
0: 거기다 귀마개랑 2종 세트로 해봐. 진짜 푹 자.
1: 귀마개까지 하라고?
0: 나 귀마개도 해.
1: 누가 코를 고나 봐?
0: 아니, 층간소음이 막 이런 거에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1: 우리 진영이 우리 또 예민해, 그치?
0: 은근히 예민해. 이목구비 빼고 다 예민해.
1: 어쨌든 안 돼 추천. 여러분, 잠 푹 자고 싶은 사람은 수면 안 돼. 노래 듣고요. 아, 저기 사고요. 내가
0: 왜 틀리면 안 돼.
1: 나 오늘 내가 왜 틀렸냐면 옆에 노래 뭐 들을까 딱 봤더니 노래가 안 돼 나요야.
0: 안 되나요?
1: 희성의 안 되나요?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사연 만나볼 테니까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돼.

0: 휘성 안 되나요 듣고 왔고요. 개그우먼 구원진영 씨 함께하는 그러면 안돼 691번님이 언니도 오서방님 만나기 전에 소개팅 많이 하셨나요? 어? 최근에 소개팅 5번 했는데 나 다 망했어요.
1: 아 소개팅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 추천해주시는 그런 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나도 소개팅 안 해봤잖아.
0: 근데 오서방은 누구의 소개였죠?
1: 그렇게 의절했어. 근데 걔랑 소개해줘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친한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뭐 이게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 야 너는 너만 만나냐? 언니도 좀 메이크업 해가지고 좀 데리고 와봐라. 이런데 진짜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창피해서 안 간다 그랬어. 왜냐면 우리 개그우먼들이 약간 좀 그런 거 좀
0: 막상 깔아주면
1: 안 할라 그러잖아. 안 할라 그러니까 이제 주선자애가 같이 가줬어. 그래서 이제 넷이 노는 분위기로. 그렇게 했는데 애가 나보다 더 떨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여서 나보다 어려서 안 되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오서방이 아 저는 괜찮아요 이거 스몰 기프트예요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 주는 남자가 뭐 흔한가? 그래가지고 그래?
0: 너무 귀엽겠다 그거 첫 인상하고.
1: 그래가지고 몇 번을 더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스몰 기프트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0: 그래가지고 그 작은 이제 요즘도 됐어요. 요즘도 스몰 기프트 종종 하나요?
1: 근데 우리 오서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어.
0: 그래.
1: 오른손 왼손 빈손이 아니고
0: 양손 다 쓰는.
1: 맞아요. 예.
0: 아니 그래서 우리 6291번님 계속 만나 보셔야 돼요. 또 인연은 우리 진영 씨도 인연이 딱 있잖아요 나중에.
1: 그러니까 만나 보세요. 네.
0: 오히려 저처럼 요즘 너무 안 돌아다녀서 근데 안 돌아다녀야 돼요.
1: 근데 왜 요즘에 소개팅 안 하세요?
0: 요새 좀 끊겼어 이제.
1: 끊겼어?
0: 확실히 50이 넘으니까 안 들어오더라. 이제 그러면 안 돼.
1: 그래도 라디오계 신이었다가 라디오계 신이 됐구나. 이제 좋아 좋아.
0: 진영아 너 힙합 이런 다음 나와봐. 라임을
1: 아니 이런 거 강박 있어.
0: 너무 유쾌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라디오의 신 지금은 신 그냥 신.
1: 라디오의 신.
0: 자 그 마지막 사연은 박땡땡 씨가 보내주셨고요. 자 음악 주세요.
1: 우리 남편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했습니다.
0: 나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할 거야.
1: 응?
0: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고 간단히 아침 먹고 회사까지 뛰어가게.
1: 뭐? 회사까지 뛰어간다고? 그럼 한 시간은 뛰어야 될걸?
0: 응, 할 수 있어. 올해가 반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1: 속으로는 퍽이나 싶었어요. 우리 남편은 아찔짬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암튼 그래도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 해줬죠. 그래 여보 파이팅.
0: 고마워 여보. 새벽 5시 알람 완료. 아 내일이 기대된다. 빨리 일어나서 뛰어야지. 아 하루가 얼마나 길까. 아 이 알람은 내가 바로 끌 거니까 절대 손대지 마. 알았지?
1: 시끄러. 여보, 여보 일어나. 여보

0: 5시야. 여보 일어나라니까 여보.
1: 알았어. 잠깐만. 첫날이니까 딱 10분만 더 자야겠다.
0: 그렇게 남편은 알람을 5시 10분으로 맞추고 다시 잠이 들었고 10분 뒤에 또 여보 10분 지났어. 빨리 일어나.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1: 딱 10분만 더.
0: 그렇게 첫날 새벽 5시부터 10분 단위로 7시 반까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결국 미라클 모닝은 무슨, 남편은 지각할까봐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 나 내일은 꼭 성공할 거야. 자, 알람 확인도 완료.
0: 아 여보 그 알람 좀 하지마. 어차피 못 일어날 거잖아.
1: 여보 내가 러닝해서 건강해지면 당신도 좋은 일 아니야?
0: 응?
1: 당신이 좀 세게 깨워봐. 내일은 나 진짜 일찍 일어날 거야. 나 믿어봐 여보. 응?
0: 하지만 당연히 또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아이씨, 어제 분명히 세게 깨우라고 했지. 여보
1: 아이씨.
0: 일어나라니까.
1: 아이씨.
0: 어?
1: 흔들지 말라고.
0: 아니
1: 내가 알아서 10분 뒤에 일어난다고.
0: 세게 흔들어 깨웠더니 승질을 잔뜩 내면서 다시 자더라고요. 하지만 10분 뒤에도 여전히 저만 일어나 2시간 넘게 뜬 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야 인간아, 일어나지도 못할 거 10분 단위로 알람이라니. 아침부터 사람 스트레스 주고 계속 진짜 자꾸 또 그러면 안 돼.
1: 사연 보내주신 박땡땡 씨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0: 되게 잘 살린다 코 고는 거. 이제 숨이 무호흡이야. 무호흡. 병원 가야 돼. 무호흡이야.
1: 아이 알람 소리. 나도 지금 나 아침에 그 알람 소리랑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근데 인간적으로 5시부터 7시 반까지면 지금 6번 총 몇 번이야.
0: 야, 와 진짜
1: 19번을 울린 동안 뭐 하실
0: 야, 10분
1: 거예요.
0: 10분 간격으로 너무 쉬.
1: 아니 근데 오세방도 혹시 네. 뭐 이런 적 있나요? 뭐 여보나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날 거야.
0: 오세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결혼 전에 집안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제 방을 내줘가지고 잠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깨운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지 이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어려운 장모님 아직 아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5분만 5분만 더 5분만
2: 하지마.
0: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어머님 앞에서 일어나라. 5분만 더 5분만 더 오빠.
1: 자기 엄마인 줄 알듯이
0: 엄마.
1: 아유 오세방 우리 장모님도 너무 귀여워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막내 아들 같고.
0: 엄마 그러지 말랬지 이런 거 맨날 혼내거든.
1: 영철이 장모님한테도.
0: 그렇죠. 영철이 형도 우리 집 오면 혼내잖아. 발뒤꿈치 들으랬지.
1: 아니 오세방의 매력이 오세방은 진짜 왜 그렇게 진짜 막내 동생 같고.
0: 막내 동생 같아요. 네.
1: 그런 게 얄미운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영철이 형 통닭 두 마리? 한 마리면 되지 않아?
0: 두 마리?
1: 한 마리를 먹자고요?
0: 한 마리? 그다음부터 영철이 형을 안 찾아. 치킨 안 시키니까.
1: 아유 어쨌든 아침 일찍이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은데.
0: 네.
1: 아 이거 다 집에 가서 일어나면 몇 달 걸려.
0: 몇 달 걸려 진짜.
1: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진영 씨랑 끝인사 준비할게요.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번호.
10: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1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4: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5: 개그맨 고한진영 씨랑 함께한 그러면 안 돼.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자, 자 진영 씨 오늘도 네? 즐거우셨나요?
16: 완전 지금 즐거웠어.
15: 메모지에 지금 뭘 적고 뭘 준비하고 있었어?
16: 아, 여기에 제 사인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15: 아니 지금 대본에 뭘 적는 거여서 나는 계획을 전했는데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지 사인을 곤진영 라고 하죠 대본에.
16: 아니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내 사인
15: 대본에 사인하면 안돼. 질문 놓쳐도 안돼. 다음주에 안 나와도 안돼. 오늘 하루
16: 오픈업
15: 지칠 때는
16: 시아랍
15: 영철이랑
16: 진영이는
15: 이제
16: 시아랍.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0: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6: SBS.
5: 1등 인터넷 라디오는
6: 고릴라.
5: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6: 매출.
5: 광고기 가성비 갑.
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직은 하루의 출발선에 더 가까운 시간이지만요. 벌써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 다그치지 않기, 조금이라도 걸어서 출근하기, 또 커피 대신 건강한 차 한 잔 마시기. 사소해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정말 해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뿌듯하거든요. 오늘의 컨디션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홀가분하고 든든한 일도 없잖아요. 그 시작으로 작은 다짐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아침은 어떠신가요?